0: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0: 1935년 3월 16일 홍군은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척수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류백성은 대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위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상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하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일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 양결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하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우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색이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모태똥 일행이 강가 이르러 막 다리에 올라서려는데 곁으로 한 청년이 달려오더니 경례를 부치었다. 군사위원회 공병연장 정의였다.
1: 정의 동지, 다리를 참 빨리 놓았군요.
0: 모태똥은 정의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1: 여기 쇠밧줄에 묶여있던 다리는 적기의 폭격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홍군의 다리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소금배 몇 척을 보내왔습니다. 다 그 덕분입니다.
0: 정의가 악읍의 나무에 매달린 쇠밧줄을 가리키며 설명을 하였다.
1: 백성들이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0: 조울래가 물었다.
1: 그럼요. 우리가 온다고 폭죽까지 터뜨린걸요. 우리 대신 운남 군대를 약올리자, 귀주 군대를 겁먹이자, 주왕군의 발목을 잡자라는 표를 써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2: 귀주에 처음 들어왔을 때랑 아주 딴판이로군.
0: 주덕이 기뻐하며 말을 했다. 다리를 절반쯤 건넜을 때 모태똥이 입을 열었다.
1: 백성들한테 백값은 잘 치렀겠지?
2: 당연하죠. 지난번처럼 배 한 척에 은전 선인입씩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배가 폭격에 부서지거나 떠내려가지 않으면 배는 도로 선주 차지가 되지요. 선주들한테야 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니까 다들 잔뜩 들떴습니다.
0: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적수와 서쪽 기슭으로 올라갔다. 조울래가 정의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탁을 했다.
1: 다리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로는 안 될 겁니다. 폭격이 끊어질지도 모르니까요.
2: 네, 안 그래도 주사보와 관은사 두 군데 다리를 더 놓기로 했습니다.
0: 비탈을 따라 가파른 기슭에 이르자 멀지 않은 곳에 악읍의 나무가 한 그루 자라나고 있었다. 사주패에 있던 농나무만큼이나 우람한 녀석이었다. 아래로는 풀밭이 제법 푸르렀다. 둘레도 아주 조용하였다. 모태똥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1: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회의를 합시다. 적기가 뜨면 집에서 나오느라고 법석을 떨 필요도 없고요.
2: 좋습니다. 비밀이 새나갈 걱정도 없겠네요.
0: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모두 악읍의 나무 아래로 가서 푹신한 풀밭에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묘백성은 호위병한테 땅에 비옷을 피우라고 하더니 지도 가방에서 군용 지도를 꺼내어 비옷 위에 펼쳐놓았다.
3: 왕동제, 저쪽에 가서 보초를 서주세요. 가상동지 고민은 곧장 이리로 데려오고요. 다른 사람들은 급한 일이 아니면 못 오게 하세요.
0: 호위병들은 컵과 물통을 지휘관들 앞에 놓고는 말을 끌고 가까운 숲속에 몸을 숨기었다. 장정을 하는 동안에 회의가 잦았다. 함께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이 서두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회의는 여느 때와 달랐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 류백승의 얼굴이 보기 드물게 엄숙하고 무거워 보이었다. 네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고 지도를 뚫어지게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내 골똘히 생각에 잠기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끝났다. 보초를 서던 참모 왕준은 멀리 나무 아래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어려운 문제가 풀렸거나 한 고비를 넘겼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곧 류백승이 나무 아래에서 걸어왔다.
3: 왕주 동지, 공병위원장을 좀 불러주세요.
0: 정유가 곧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지도자들의 낯빛이 아침하고는 완연 달랐다.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날카롭던 얼굴이 많이 풀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들 밝고 만족스러운 얼굴들이었다. 모태돈 저고리 앞섭을 헤치고 있었는데 발밑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널려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문을 뗐다.
3: 정희, 그렇게 서있지 말고 앉아요.
0: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요백성을 보았다.
3: 백성이, 당신이 이야기하지.
0: 요백성은 안경 너머로 정희를 바라보며 물었다.
3: 지난번 적수화를 건널 때 태평나루터와 이랑탄에 부교를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두 곳에 부교가 다 있을까?
0: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류백승은 모태똥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3: 확실합니까?
0: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류백승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했다.
3: 들은 얘기로는 안 됩니다. 얼른 사람을 보내 살펴보라고 하세요. 말을 타고 가되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다리가 있다면 사람을 보내 지키도록 하세요.
0: 적기가 다리를 폭파해버릴까봐 걱정이십니까? 정인은 절벽 아래로 보이는 다리를 가리켰다.
3: 괜찮을 겁니다. 저기 주사보와 관음사에 놓고 있는 다리 두개도 이제 끝나갑니다.
0: 아니, 그게 아니에요. 류백성이 아리송하게 말했다.
3: 어서 사람을 보내서요.
0: 이젠 다리도 넉넉한데 태평나루토와 이랑 다니는 다리는 왜 알아보라고 할까? 궁금하지만은 더 캐물을 수도 없었다. 정일은 서둘러 경례를 붙이고는 산 아래로 달려갔다. 정의가 보낸 사람이 점심때쯤 돌아왔다. 두 곳에 있는 다리가 모두 멀쩡하다고 하였다. 정의가 싱글벙글 악업의 나무 아래로 달려와서 부고했다. 모두들 기뻐하고 있는데 심호위병과 홍국이 큰 대나무통을 메고 모태진 쪽에서 걸어왔다.
3: 그건 뭐지?
0: 모태똥이 물었다.
3: 모태조를 좀 샀습니다.
0: 심꼬마가 대답했다.
3: 발 닦는 데 쓰려고?
0: 흥국이 해벌쭉해 웃으며 거들었다.
3: 발을 닦다니, 이렇게 좋은 술을 발 닦는 데만 써야 되겠습니까?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3: 너무 아깝군. 자, 우리 맛이나 좀 봅시다.
0: 호위병들은 얼른 마개를 열고는 사람들이 꺼내든 그릇에 술을 조금씩 따랐다.
3: 우리 공병위원장한테도 좀 따라줘야지.
0: 모태똥이 말했다. 흥국이 밥그릇을 꺼내 정유에게 건네더니 술을 따라주었다.
3: 동진의 연에서 먼저 왔으니 동진은 여기 경비사령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술을 마시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에?
0: 모태똥이 정유를 보고 물었다.
3: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0: 정유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3: 오자마자 지휘관들이 지시를 술집 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써붙였거든요. 주석 동지와 총사령 이름이 떡하니 쓰여있는데 누가 감히 돈을 안 내겠습니까? 목이 날아가려고요.
0: 익살스럽게 목을 베이는 신웅을 하는 정유를 보며 모두들 한참 웃었다. 주덕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3: 아무렵 그래야지. 아까 술집 주인이 하는 말이
1: 홍군은 제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니 참 좋다고 하던데요. 전에 귀주 군대나 사천 군대 주한군 놈들은 술값을 낸 적이 없답니다.
0: 홍국이 끼어들었다. 모태똥이 정위를 보면서 술잔을 들었다.
1: 우리 건배합시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잘 해내느라 정말 수고들 많았어요.
0: 주덕과 주울래도 술잔을 높이 축혀들었다.
1: 공병련을 만들 때 내가 공병을 하찮게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국에는 천년 전에도 공병이 있었어요.
0: 주덕이 한마디 하며 잔을 들어 술을 들이켰다. 모두들 술맛이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태똥이 눈을 감고 진지하게 맛을 보더니 잠시 뜸을 들이었다.
1: 훌륭한 술이에요. 과연 소문이 맞군?
0: 모태똥은 술을 한 모금 쭉 들이키고는 소동파의 글을 읊조리었다.
1: 손님 들었는데 술이 없더니 술이 있으니 안주가 없구나. 달 밝고 바람 잦은 밤 이 안이 좋으랴. 들었지요. 모두석이 술안주가 없다는군요.
2: 하지만 제 도시락에는 고추밖에 없는걸요.
0: 심꼬마가 난처해하며 웃었다.
2: 아, 저한테 땅콩이 좀 있습니다.
0: 흥국이 대답을 했다.
2: 호위병들이 막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우르릉거리는 적기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0: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기 두 대가 나루터 위에 나타났다. 모태똥은 대연하게 적기를 바라보며 낡은 컵에 담긴 모태주의 향긋한 맛을 즐기었다.
1: 집에 간 동지들 몸을 숨기지 않을까요?
4: 몸을 숨기기는 여기만큼 좋은 곳도 드물 겁니다.
0: 모태똥은 고개를 쳐들고 우산처럼 펼쳐진 아급의 나무 가지를 보며 땅콩을 맛있게 먹었다.
4: 지금 장교성은 비행기만 믿고 정찰을 보내는데 비행사가 아무것도 못 보고 간다면 뭐라고 보고하겠어요?
0: 그 말에 사람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리었다.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머리 위로 씽 지나갔다. 아주 낮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비행기 색인 국민당 휘장이 똑똑히 보이었다. 그들은 나루토의 폭탄 두 개를 떨어뜨렸다. 검은 연기가 두 가닥 치솟았지만은 다리를 끈지는 못하였다. 모태똥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정우에게 말하였다.
4: 나루토를 지키는 연예에 비행기를 갈겨 겁을 좀 주라고 하지.
1: 우리 근거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0: 정유가 걱정스레 물었다.
4: 괜찮아요.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4: 우리가 어디 있는 줄 모르면 장계석의 잠을 못 잘 게 아닙니까? 에?
0: 정유가 나루토로 달려갔다. 조금 지나자 나루토 가까이에 있는 진지에서 따다다다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적기는 싸울 마음이 없는지 도망치고 말았다. 하기는 보위톱을 작전을 펴면서 숱한 사상자를 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쥐사병이 밥을 가져오자 사람들은 아급의 나무 아래에 돌려앉아 밥을 먹었다.
4: 일군단의 선두부대가 도착을 했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유백승이 모태똥을 보고 물었다.
4: 그래야지. 환장을 불러오세요.
0: 곧고 덩치가 크고 건전 사람이 나무 아래로 걸어왔다. 상강을 건넌 뒤 들것에 누워 박고와 다투던 그 환장이었다. 조울래가 알아보고는 사람에게 소개를 했다.
5: 한동정 동지입니다. 오강을 돌파한 부대 환장이지요.
4: 동지는 전에 안원에서 광부로 있었다면서요. 자, 여기 모태주가 있는데 한 모금 마시지, 어?
0: 모태똥이 웃으며 그릇을 건넸다. 한동정은 가무스름한 얼굴을 붉히며 소원을 저었다.
4: 술을 잘 못합니다. 못한다. 내가 알기로 술을 못하는 광부는 없는데. 주는 자는 받아야지.
0: 주덕도 거들었다. 한동정은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비웠다. 그러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입을 쓱 닦았다.
1: 지배감동지, 어서 임무를 주십시오.
0: 모대또운 유백승에게 눈치를 냈다. 유백승은 한동정 쪽으로 다가앉으며 지도를 가리키더니 곧장 강을 건너 고린과 서영으로 전진하라고 말했다. 고린은 다른 부대가 치고 한동정 내 탄은 서영을 포위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서 점령해야 했다. 그곳은 많지 않은 사천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병력이 약했다.
1: 점령할 수 있으면 점령을 하고 그러기 힘들면 억지로 공격하지 말고 포위만 하세요. 점령한 다음에는 어쩝니까?
0: 한동정이 물었다. 점령한 다음에는... 모태동이 웃으며 말했다.
1: 군중대회를 열고 우리는 기어코 장강을 건너갈 거라고 얘기하세요. 점령하지 못하면 성 밖에서라도 군중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한동정은 말뜻을 되새기다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지금 출발합니까? 그래요. 류백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낮인데 지금 출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동정은 깍듯이 격리를 하고는 물러갔다. 이때 왕주가 왕가상에 왔다고 보고했다. 어서 데려오지. 어? 모태동이 반갑게 말했다. 곧 들것이 올라왔다. 졸레는 들것을 그늘에 놓으라고 말하였다. 왕가상은 얼굴이 해쓱했고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괴로운 듯 억지로 웃고는 말이 없었다. 의사는 아까 비행기가 지나갈 때 들것을 들고 뛰다가 고무관이 빠지는 바람에 무척 고통스러웠을 거라며 걱정을 했다. 졸레가 모태동을 바라보며 말했다. 먼저 약을 바꾸게 하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모태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왕가상에게 물을 좀 마시라고 하고는 약 가방을 열고 이불을 벗긴 다음 약을 바꿔주었다. 왕가상은 몸에 박힌 파편을 아직도 꺼내지 못해 상처에서 가끔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고름을 15cm쯤 되는 고무관으로 빼내고 있었다. 오늘 고무관이 또 빠져서 의사가 한참 씻은 다음에야 고무관을 꽂아 넣을 수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매술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이 있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초은청심환이고요.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시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1: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뇌졸중 환자들도 5대 혈전이 뇌에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는가 하며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는 동안 뇌에 올라가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는데요. 본 제품 자체는 심장 공능이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죽상경화를 막아주고 그리고 혈액이 동맥경화를 형성하는 많은 그 혈전을 제절에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제 이야기가 너무 그 어떤 분들은 늘 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듣지 마시고 주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 기침을 잘합니다. 가래가 많이 성납니다.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을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고 시장에 몇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딱 짚어놓고 이 제품을 복용하시라고 이래서 어느 동안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본인도 지켜보지만 나도 지켜보겠다 이렇게 한 결과 그렇게 되고 기침을 하던 분이 기침이 거의 없어지거나 한 벌써 3주 한 달 두 달 이상이 되면 기침이 많이 줄어듭니다. 가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신심있게 여러분들한테 권한다면 이미 심장병으로 진단이 내리셔서 여러 가지 주자 혹은 주자 준비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시도해보는 것이 길입니다. 세각에 한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세각에 한각이게 되면 한 달 반 자와 봉행하는데 한각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각은 11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각의 한각이게 되면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 동안이게 되면 효과가 나지 말라고 말려도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선명한 특정 가운데 입의 냄새, 기침 깊고 가래 성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제품 초은 청심환의 공능 주치 가운데서 명확하게 제기되어 있다시피 본 제품은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설장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좋은 청심환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2: 나는 김자에 좋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고사 많이 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저기 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그래서 지금 좋은 청심환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그럼요.
2: 예. 저는 이게 다음 심장이 불안하고 저기 손이 차서 저는 이게 다음 몇 번씩 깨어났대. 근데 이 좋은 청심환 속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깊은 잠자기 예. 힘들었었는데 지금 해결을 받으셨다. 그렇죠. 예.
2: 예. 그 다음에 저기 문소리에 좀 놀라고 하던 것도 많이 났고요.
1: 예.
2: 그 다음에 심율이 빠르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렇죠.
2: 100이 넘던 게 이제 80을 정사에 됐습니다.
1: 너무 이상적인 심율입니다. 예.
2: 예. 그래, 계단 오른 일적에 있네. 소음이 차서 몇 번씩 쐈다 오는데 이런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오죠.
1: 그럼요. 예.
2: 예. 그래서 내 앞으로 이거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 그럼.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네. 자체는 믿고 쓰시게 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심장이 지금 대단히 그 불편한 상황인데,
1: 예.
3: 예, 그 항상 그

0: 그렇게 그 올림하고 아 그래도 숨 차다만 하는데 약간 거저 거저 빈길에서 그래도 약간 숨 차고 그러면 이 그럴 때마다 이 가슴이 여기 막 별로 막 한 대 엉킨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올림 자꾸 울로 올림 붙이면 심장이 호흡이 다 다가만다. 이래서 좋은 정신만 쓰게 되는데 이 그 벌써 얼마 안 써서 이 효과가 아기 드라마입니다. 야, 야, 이 약이 어쨌든 이 다른 약을 초약 많이 써도 아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어서 많이 봤다만 합니다.
1: 심장병 치료에서는 믿고 쓰시겠다면 예. 효과성이 돼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그렇지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벌써 어제는 쓰기는 그 반년 넘었었는데 지금 이 효과가 대단히 좋다만 합니다. 지금. 그 벌써 약을 먹기 하고 안 먹기 참 많다만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나는 이 약을 어제 내가 지금 이거 꾸준히 계속 써야 되지 안 쓰면 다른 게 자꾸 배란 게 이거 내가 다른 게 자꾸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래 하나 지금 없애면서 이렇게 나가니 음역 활동도 어때서 이게 참석하더라.
1: 그렇죠. 또 전반 대사 활동 가운데서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 좋았다 대사 활동 가운데서 또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좋아졌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자수로 조절하는 차원에서 길게 복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0: 예, 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0: 예, 안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큰고모가 당뇨 종합을 예, 중풍까지 당 그렇게 그래가지고 예, 이 무슨 심장에 걸려서 예, 지네 온몸이 붓기고 아랫다리는 지네 유리처럼 바짝바짝하고 예, 숨도 쉬지 못하고 감기만 어먹고도 헐떡헐떡헐떡 하는 게 예, 가랑가랑 소리 나지 숨이 탁 막혀서 말도 못하고 식사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내가 먹다가 내가 생각에 한가고 들였다면 한 달도 좀 지켰다면 우선 먼저 입에서 그렇게 냄새 나던 게 우리는 그저 또 아이 나이 많은 게 그저 사람 냄새에서 그래 나고 했는데 예. 아이란 말입니다.
1: 그렇죠.
3: 입에서 냄새 예. 그게 없어지고 그리고 이빨이 그렇게 아프던 게 예, 이빨 몇 대를 뺐답니다. 통신 와서 예. 그런 게 그게 아이들합니다.
1: 예.
3: 그래서 이 그 약을 대접 시키고 하나 나고에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거나 식사를 잘한답니다.
1: 예.
3: 잠 밤잠
1: 소화가 잘 되죠.
3: 게, 예. 예. 죽 그저 두 숟가락 먹고는 못 먹던 게 그래 식사를 잘하고 할까 몸이 해갖고에 그리고 조금 활동한답니다.
1: 예.
3: 그래 이래 좋을 때 아까 배달 받아 달래 해서 내 그래 전화 드리죠.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쓰시게 되면 이제처럼 그런 효과를 더 확대해서 여러모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엉뚱한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니까 실험 놓고 쓰시라 하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심장이 나빠서 지금 좋은 정신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쓰기 전에는 예, 조금 걸어도 예, 숨 차고 또 빨리면 또 걷지 못했습니다.
1: 예.
4: 어찌 숨 차고 그 딱 가슴이 막히는 것 같고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반드시 늦지 못하고 예. 가슴에다가서 천근
1: 떨어지는 거는 같지요. 예.
4: 예, 예. 그런 숨이 딱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에 좋은 소식 안 했으니까 아이 그런 유사에서는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그렇죠.
4: 저는 저녁에 잘 때에 반드시 누워도 이렇고 예. 겨우저는 좀 걷는 대로 예. 좀 빨리 그래도 숨 그리 사정이 숨 차지 않습니다.
1: 그럼요.
4: 그리고 예, 조그만 소리 어디서 큰 소리 나도 심장에서 버릇도 뛰고 버릇도 뛰고 그랬는데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4: 밖에 나가서 차가 지나면 고동 소리 또 울리고 얻었다 놀라 그랬는데 저는 그런 소리도 놀라지 않습니다.
1: 그럼요. 예.
4: 이 전선시간 이 효과 좋으니까 더 싸서 쓰라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예. 335번 연락하면 문전 배달이 가능하고 우리 준의 각 식약대학원 본점 분점 다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4: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소원 성심환을 먹겠는데 내가 한 과거 먹었습니다.
1: 예.
5: 그래 먹으니까 어쨌든 아이 먹기 아이 먹었을 때만은
1: 예.
5: 좀
1: 한강을 드시게 다음에 한 열흘 자고 드셨는데 예 연속 예. 드셔야 됩니다. 예 어떠세요?
5: 예예 예. 예. 그래 먹었는데 나는 원래 좀 약이 과민이 많아가지고
1: 아.
5: 그래서 한강을 먼저 싸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이 먹기보다는 심장이 편안하고 좋았을 때다. 그런데 무슨 모습이 있는가 뭐 이 그러면 나는 변비 생겨서 더 먹겠는데 지금 변비 생겨서 그거 해결 못해서 그러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1: 아, 변비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전반 심장 공동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것도 점차 풀리게 돼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상칭완 그 제품은 올리쌍 후싱하고 천장내의 두 가지 올리 뜨는 약하고 내리 누르는 약이 내리 누르는 약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도 따라 해결받게 되는데 당선에는 약방에 가거나 혹은 집에서도 알로에 같은 걸 그거 쪄서 깨끗하게 씻어서 지신 다음에 거기에다 꿀을 타서 드시게 되면 변비는 해결받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점차 그런 것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뭐 식이요법으로 해결하는 뭐 알로에 같은 거는 그 가시가 많은 그 알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짓조아서 꿀에다 타서 뭐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드시면 변비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5: 예, 그렇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1: 됩니다. 초원청심하는 여사분이 드는 게 아주 적절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제품 자체는 20여 년간 지금 이 매체를 통해서 소개됐으니까 시름 놓고 쓰시면 됩니다. 예.
5: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교원입니다.
5: 네,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수고하십니다, 두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6: 저도 초원통신만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6: 우선 전문가 환계를 좀 저리 쌌는데 한두 달은 우선 너무 먹었습니다.
1: 예.
6: 괜히 한 달 전부터 이게, 어째 뭔가 뭐, 증상이 사라지는 게 알리기라.
1: 아, 그럼요.
6: 예, 그치. 심장이 자꾸 이래, 그치 뭐, 저 뭔가 뭐, 빨리 뛰고, 그 다음에, 빨리 뛰쯤이, 그저, 가슴이 황황한 게, 예. 그래도 그저 후두루두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긴장감은.
1: 그렇죠.
6: 또,
1: 예.
6: 그리고 신조통도 있습니다. 그러던 게 이 저 신조통이 있을 때마다 그 손바닥으로 퉁퉁퉁 신은 조금 시원한 감이 납니다. 그래 이 약 들기 시작 저 먹기 시작해서부터 그 다음에 차차차차 이게 신자의 전문가 뭐 어떤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6: 많이 그래서 관계됐습니다.
1: 예.
6: 야, 그래, 이 좋은 약, 값도, 저, 정통신만 저렴하고, 그리고, 또, 국가, 그, 저,
1: 어티시궁약이, 예, 그렇죠.
6: 예, 예. 고려진주고, 예. 예. 그래서, 뭐, 시름 넣고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1: 예.
6: 그런데, 저, 저래, 그, 저, 뭐, 이 약이 다 떨어지기 전에, 또, 전개료 좀, 뭔가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게 되었으니까 견지하기 바랍니다. 예.
6: 예, 수고하죠.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한 과게 가격이 199원입니다. 우리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한데요. 한 가격에 담은 12일

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아무리 왕고성 이런 심장병이라 할지라도 주자를 한 다음에 어떤 분들 주자가 끝인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여러모로 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제품 초원 정심하는 믿고 쓰시겠다면 확실한 효과성은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움직이면 숨이 차서 나들이를 하사해도 숨이 차서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있거나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숨이 슬찬데 이게 편하다. 이렇게 하면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움직여야만이 모든 정상 대사가 유지, 대사라는 게 먹고 소화하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세포 대사를 포함해서 모든 뇌세포의 생성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차원에서도 움직여야 되는 건데 심장이 숨차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심장병 치료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되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한 여기에다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제품 평생 드는 보조제품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함께 드시게 되면 끄떡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 치료 초원 청심환을 드셨는데 혈압약을 끊으셨다는 분들 꽤나 많이 계시고 있을 겁니다. 바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펌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나는 혈압약 안 쓰고 심장치료를 했는데 혈압약을 끊게 되었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래서 심장 공능이 좋아진다는 것은 바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이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100분의 92 심장병은 그 고혈압을 생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해서 넉 달 동안 혈압이 계속 온정된다면 혈압약을 끊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이 혈압이 정상이라 해서 오늘부터 뭐 혈압약을 끊거나 절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넉 달이 기본 고찰 시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노작이 힘들고 심혈이 너무 고르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1분의 정상 심률 범위는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7, 80차 좌우면 되고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특산 그 전원운동원들은 1분에 뛰는 심장박동이 50몇 차 이것도 용어가 되지만 해도 중노년 이후에는 기본으로 60차 벗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너무 빨리 떼서 100, 20, 30차, 너무 늦게 떼서 40몇 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바로 초원 청심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평소에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픈데 왼쪽 어깨가 더 아파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펑비까지 하고 그랬는데 본제품 좋은 청심환을 쓰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점차적으로 늘 곁사람 보고 어깨를 두드려달라 자기 전로도 늘 오른쪽 주먹으로서 왼 어깨 왼쪽 주먹으로서 오른쪽 어깨 특히 왼쪽 어깨가 먼저 아파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의 동지 한단 말은 심장과 위는 동치가 된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심장은 불이고 위는 토입니다. 이래서 심화성 양토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위는 흙이고 토고 심장은 불로 되어 있는데 심화성 양토란 이런 말이 있으니까 아무튼 심장으로 인해서 위의 공능 문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 제품을 드셔서 소화가 잘 된다는 분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황차 이렇대서 절대적으로 위의 문제는 100% 심장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래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리가허원이라는 이 제품 자체를 함께 드시면 절대 끄떡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하면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거나
마비가

0: 오고, 어떤 분들은 지가 쩡하면 자주 올라오는 분들도 계시고 있겠습니다. 바로, 다리가 저리고 지가 차서 올라온다는 것은 심장에서 피가 발끝 신경말초까지 갔다 돌아서는 이 힘이 약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증상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심장치료를 했는데 이런 증상에 까딱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요한 원인 자체는 고동맥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구동맥이라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 부분을 그 심장에서 직접 통하는 혈관이 있는데 그걸 구동맥, 고동맥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동맥을 통해 심장 지자라는 비례수도 꽤나 높습니다. 그러니 이 고동맥에 문제가 생겼는데 심장 공능의 이상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배가 강다짐으로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똑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실례를 들었죠. 한 분은 밤중에 불량 가서 뭐 지자를 했습니다. 그후부터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한 친구는 계속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 좋은 청심환을 견제 복용하셨는데 배가 아프던 증상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모두서 말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뇌가 우쭐한다 할지라도 심장에서 뇌에 아주 잠깐만 혈액을 보내주지 못한다. 5초 내지 10초간의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쓰러집니다. 혼주합니다. 60초 1분 동안만 피에 올라가지 못하게 머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대소변이 막 새고 동공이 떡 고정됩니다. 4시간 내지 4분 내지 6분 동안 내 제대로 피가 전달되지 못한다면 내 부분적인 세포 사망이 내 세포 불가역적인 사망이 시작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서 이런 걸 막아주게 돼 있겠는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좋은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오늘 견제해서 내일 효과를 봐서 훌거덧치우는 이런 제품이 아닙니다.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희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관리에서는 의심할 바가 없게 되어 있으면서 보조제품 몇 가지를 함께 쓰시면서 보온 제품을 쓰시게 되며 심장병 때문에 큰 건강의 이상은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처럼 소화계통에 확실한 문제점이 있다면 니가 허위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변이 계속 무르거나 무른별을 보면서 맥이 뚝 떨어지고 쉽게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샹사류진주환이라고 있습니다. 고소하다는 샹자에 모래사자에 샹사류진주환이라고 있는데 이걸 적당하게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심장병과 병질하며 끄떡 편안하게 소화도 잘 되고 배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심장도 좋아지고 이런 공능을 전면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맥이 너무 똑 떨어져서 꼼짝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모든 우리가 행동 거지가 어디서 우리 원동력으로 되는가 하면 심장이 원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공능의 약화가 맥이 똑 떨어지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선이 부종이 생기는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심장과 콤파츠는 밀접한 연대성이 있습니다. 콤파츠에서 심장혈을 몽땅 대용하게 되었는데 1분에 콤파츠에 들어가는 혈액량이 두근 능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서 콤파츠에 들어가는 혈액이 이만하는데 심장에서 그걸 공급하지 못하게 되겠다면 금방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내보시겠지만 해도 심장 공능이 이상으로 인해가지고 소변에 물란이 부종이 생기거나 물란이 오거나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심장병 자체는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대체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를 말합니다.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정상 심률은 7, 80차, 60차 이상 부서지면 됩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까지 아파나는가 하면 심근경색, 중도로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주자까지 가야 되니까 미리 보수료법 가운데 보완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0: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1: 초원 청심환은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윤활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오늘 우리 함께 찾아갈 전통 음식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주 특별합니다. 네, 흔해서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우리 식탁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반찬이죠.
1: 그렇습니다. 흰빛이 나는 네모 반듯한 모양, 또 부드럽지만 짜릿한 식감까지 지금쯤이면 많은 분들이 벌써 짐작하셨을 건데요. 자, 바로 오늘 함께 할 음식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하얀 보석 두부입니다.
0: 네, 시골에선 예전부터 집에서 직접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콩을 불리고 갈고 즙을 짜고 불에 끓여서 응고시키는 정성 가득한 과정을 통해 말이죠. 이렇게 만든 소재 두부는 맛이 더 고소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네, 두부는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 다른 재료와 잘 어울리고 누구나 쉽게 소화할 수 있어서 어른부터 아이 환자까지 모두가 즐길 수가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의 소박하고 따뜻한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싱싱한 두부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국에 넣거나 볶아도 맛있는 만능 음식입니다. 일상 음식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재료이기도 하죠. 자, 이 작은 두부 한 모에 담긴 유관 역사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처음 만들어 먹었을지, 우리 조상들은 두부를 어떻게 음식으로 또 문화로 발전시켜 왔을지 잠시 뒤 만나보겠습니다.

0: 두부하니까 참 이제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죠.
1: 네, 두부 한모로 많은 것을 했었습니다. 네.
0: 어릴 적 제 시골에서 두부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정말 그 두부를 바꾸러 네. 어린 아이들을 보내고
1: 그냥 돈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콩으로. 콩을 메워서 예. 그리고 콩에다 또 돈도 좀 줘야 돼.
0: 가공비. 왜냐하면 이제 콩이 집에 지금 모자라면은 네. 살짝 이제 10전 얹어서 그렇죠. 예, 가져다가 이제 두부를 바꿔왔죠.
1: 저는 이제 두부를 먹으려면 반드시 콩을 갖고 가야 되는 예. 그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또 따라가지고 이제 가공비를 조금 받으면 우리가 콩을 바꿔서 하들하들한 두부모를 집에 안고 왔습니다.
0: 근데 그 두부가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사실 굉장히 좀 귀한 음식이었죠, 두부는.
1: 네. 보통 농촌 마을에 한 집씩은 있었어요.
0: 예, 있었는데
1: 거기다 줄을 서서 사 먹었잖아요.
0: 네. 근데 그런 음식이 요즘 참 현대에 와서 많은 변신을 하고 있죠.
1: 네, 두부 이야기는 무엇보다 콩에서 출발하게 되겠죠. 네, 지금으로부터 무려 4천년 전 아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콩을 재배하며 단백질을 섭취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재배된 콩은 이후 두부는 물론이고요. 장과 콩나물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발전하면서 음식 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0: 이 두부의 발명에 관해서는 여러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나라 시대의 회남왕 류안 이제 기원전 179에서 122에 관한 것인데요. 그는 학문을 사랑하고 불로장생의 비법을 찾던 중 우연히 만든 두부의 맛에 반해서 세상에 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명나라 리시진의 본초 강목에도 기록되어 있어 오랫동안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1: 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전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 시절의 문헌이나 훨씬 뒤에 나온 6세기 농업 백과사전인 제민요술 어디에도 두부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부는 정확히 언제 처음 등장한 것일까요?
0: 현재까지 알려진 두부에 대한 가장 오래된 확실한 기록은 10세기 5대 시대 학자 도곡이 쓴 청의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대신할 값싼 단백질 공급원으로 두부를 추천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두부를 작은 양고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네, 이후 두부에 대한 기록은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서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식탁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두부의 역사는 약 1000년 정도이며 가장 오래된 두부의 조상은 순두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요, 명칭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네, 처음에는 한자 발음을 그대로 살린 두부로 불렸지만 후에는 점점 두포라는 우리식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입맛과 문화에 맞게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두부를 만들었을까요? 또 만들어진 두부로는 어떤 요리를 즐겼을까요? 자, 전통적인 두부 제조법은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통 두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합니다. 주 재료는 콩, 다시 말해서 대두죠. 응고 재료는 간수나 석고 그리고 물입니다. 간수는 두부를 만들 때 콩물을 응고시키는 소금 성분의 액체로 옛날에는 해초를 태운 재에서 추출했다고 합니다. 도구로는 콩을 갈 맷돌 또는 믹서기. 그때는 믹서기가
1: 맷돌로 그때 가는 것을 예, 그때 방식으로 있었나 봅니다.
0: 그러니까 콩물을 걸러낼 보자기나 면보 그리고 큰 냄비 그리고 두부를 눌러서 성형할 틀과 무거운 돌 정도가 준비되면 된다고 합니다.
1: 네, 계속해 제조 과정은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볼 네. 텐데 저희도 예전에 두부방에 아침에 일찍 문을 열면요. 먼저 가서 어떻게 만드나 한참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게 뽀얀
1: 김이,
0: 김이 돌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도 잘 안 보이죠.
1: 고소한 냄새가 쫙 나오는데
0: 맞아요.
1: 뽀얀 안개 같은 속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두부를 빚는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0: 그 제가 알기로는 진짜 예전에 두부방에는 당나귀가 많이 있었죠.
1: 근데 저희가 갈 땐 당나귀 없었어요. 예. 당나귀 이미 나간 뒤였나 봐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두부를 만드는 과정 어떤 뭐 집에서는 이제 직접 주인이 가는 네. 반면에 어떤 면에는 또 이제 당나귀가 직접 이제 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모로 저희가 이제 이 간단한 두부지만은 이 두부를 또 이제 맛있게 만드는 그 과정들을 잠시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제조 과정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돌을 이루고 나서 집에 가서 직접 콩을 불려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드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1단계가 바로 콩 불리기입니다. 네, 좋은 콩을 골라서 깨끗하게 씻은 후에 콩이 잠길 정도로 충분한 물에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불립니다. 네, 겨울엔 조금 더 길게 여름에는 짧게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콩이 전 부피의 약 2배로 불어나고 콩알을 반으로 쪼갰을 때 속이 균일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1: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콩 갈기입니다. 불린 콩을 물과 함께 1:3 비율로 맷돌이나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갈아줍니다. 이때 나온 걸쭉한 혼합물을 비지라고 하죠. 전통 방식은 맷돌로 천천히 갈아 콩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3단계입니다. 콩물 끓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지 불린데요.

0: 금방 가른 곡물 보자기에 부어서 손으로 꼭 짜서 곰비지와 곡물을 분리합니다. 네, 분리된 곡물을 냄비에 붓고 바닥이 타지 않도록 저어가면서 서서히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3분에서 5분간 더 끓여준 후 뜨거운 곡물을 다시 보자기에 한 번 더 걸러내면 매끈한 두유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4단계 응고시키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끓인 두유를 70에서 80도 정도로 식힙니다. 너무 뜨거우면요, 두부가 질겨지고 너무 식으면 잘 응고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간수나 석고를 아주 조금씩 넣으면서 천천히 저어줍니다. 간수를 넣으면 두유 속의 단백질이 서로 엉겨붙어서 마치 손뭉치 같은 순두부 형태로 변합니다. 이때 간수의 량이 너무 적으면 응고가 잘 안되고 너무 많으면 두부가 거칠어지니까 경험이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5단계입니다. 성령하게입니다. 응고된 순두부를 보자기에 들깐 네모난 두부틀에 담고요. 보자기로 잘 싸고 위에 묵은 돌이나 추를 올려놓습니다. 무게를 눌러주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네모 반듯한 두부로 굳어집니다. 네, 눌러주는 시간에 따라서 두부의 경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만든 두부는 물기 함량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기가 가장 많은 순두부는 그러니까 약 90% 이상은요, 구매 당일 바로 먹어야 할 정도로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찌개나 국요리에 매우 어울립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기가 중간 정도인 연두부는 약 85에서 88%는 부드럽지만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해 반찬으로 좋고 물기가 가장 적은 경두부 약 80에서 85%는 단단해 부침이나 조림, 튀김 등 다양한 조리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두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 김장철이면 이웃끼리 모여 함께 두부를 만들며 정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가끔은 이 전통 방식을 따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통 간수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하면 집에서 더 쉽게 순두부를 만들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0: 그리고 우린 제사상에 반드시 두부로 만든 소적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전에 다 정말 가져갔었어요. 네, 고기 대신 올린 이 소적은 고인의 넋을 달래고 정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두부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서 정성과 청렴의 상징으로서 조상의 순관 정신을 기리는 문화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1: 물론 서민들의 식탁에서는 더없이 사랑받는 반찬이었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부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문헌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름에 지져 양념한 두부조림, 양념에서 지진 두부전, 미꾸라지를 넣어 끓인 추어 두부탕, 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제조법도 발전했습니다. 두부 장아찌를 만드는 방법이나 두부로 만든 산적에 이르기까지 두부 요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0: 네, 특히 현재까지 전해지는 요리책에는 수백 종에 달하는 다양한 두부 요리법이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사랑을 짐작하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부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우리 문화 속에서의 위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부를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놀랍도록 뛰어난 두부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우리가 두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단지 맛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영양학적 가치도 어마어마한데요.
1: 그렇죠.
0: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예,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식물성 완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약 60에서 70g 정도인데요. 두부는 고기와 비슷한 수준의 품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두부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고 포화 지방산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두부 100g당 지방 함량은 약 5g 정도이지만 그중 80%가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0: 네, 게다가 두부는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이소플라본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중 지질 농도를 감소시켜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칼슘 함량도 높아서 뼈 건강을 지키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1: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서양에서는 두부를 이상한 동양 음식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가 식물성 식단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이러한 흐름의 정조항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두부는 이제 채식주의자들만이 찾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모든 현대인을 위한 스마트한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두부는 기름에 볶거나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본연의 콩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조리 방식에 따라서 담백하게 혹은 진한 맛으로 변신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간장만 찍어 먹는 기본 방식 외에도 국물 요리, 구이, 샐러드, 찜, 전 등 여러 레시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각 조리별법 특징과 간단한 조리 팁을 함께 소개할게요.
1: 먼저 가장 간편하면서도 두부 본연의 맛을 살리는 두부 간장 양념 찍어 먹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0: 먹고 싶어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1: 예, 우리가 말하는 모두부죠.
0: 네, 그렇죠. 네,
1: 통째로.
0: 네.
1: 별도로 불을 사용하지 않아 5분 만에 완성할 수 있어서 간식이나 밑반찬으로 최고입니다. 두부를 용기에서 꺼낼 때는 부서지기 쉬우므로 칼로 자르기 전 용기 속 물을 살짝 따라내고 넓은 접시에 부드럽게 쏟은 뒤 숟가락으로 적당한 크기로 떠내면 형태가 깨지지 않습니다. 기본 양념장 간단하죠. 간장 두 스푼, 참치액 한 스푼, 다진 파 조금, 다진 마늘 약간, 참깨, 참기름.

0: 그리고 뭐 청 우리 조금 고추. 매운 고추,
1: 고추 같은
0: 예, 요런 것들을 살짝 넣어서 만약에 이제 단맛을 조금 좋아한다면은 뭐 이제 설탕
1: 조금 넣고 예. 근데 양념장어에 볶은 김가루나 김치 잘게 썬 것을 얹으면 또 맛이 배가 될 수 있어요. 또 차가운 두부에 짭조름하고 고소한 양념을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막 사르르 녹는 느낌과 콩 특유의 달큰한 향이 어우러져서 식사 전 전체로도 아주 좋습니다. 여름에는 접시 밑에 얼음을 깔아서 차갑게 요지하면 또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깔끔한 국물과 함께 먹기 좋은 두부 맑은 고기입니다. 네, 두부를 오래 끓이면 단단해지고 콩맛이 희석되기 때문에 두부는 마지막 단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육수는 멸치 다시마 육수를 기본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물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10분간 우린 뒤 건더기를 꺼내서 맑은 국물만 남깁니다. 육수에 무채를 넣고 5분간 끓여서 무가 투명해지면 표고버섯과 양파를 넣고 다시 3분간 끓여줍니다. 네, 불을 약하게 줄인 뒤 숟가락으로 덩어리째 두부를 국물에 올리고 1분만 살짝 데우듯 익힙니다.
0: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다진 파와 참깨를 뿌리면 완성인데요. 매운맛을 원한다면 청양고추 한 개를 송송 썰어 넣거나 고춧가루 조금을 풀어 얼큰한 맑은 두부국으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넣고 싶을 때는 소고기채를 미리 볶아 육수에 넣으면 고소함이 더해지면서 채식주의자는 버섯과 미역만 추가해도 담백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두부를 오래 끓이면 부드러운 식감이 사라지고 퍽퍽해지므로 절대로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그리고 구이로 즐기는 간장 두부구이도 별미입니다. 두부는 수분이 매우 많아서 그냥 팬에 구우면 물이 흘러나와 제대로 구워지지 않기 때문에 키친타월로 두부 표면에 수분을 충분히 눌러내는 전처리가 필수입니다. 두부를 두툼한 직사각형으로 자르고 팬에 식용유를 얇게 두른 뒤 중약불로 표면을 살짝 노릇하게 굽습니다. 네, 한쪽 면이 구워지면 뒤집어서 반대편도 같은 색이 나오게 익힌 뒤 미리 준비한 양념소스를 팬 가장자리에 불러서 볶게 됩니다. 양념소스 어떻게 만들까요?
0: 집에 다 있죠. 이런 네, 소스는 간장
1: 같습니다.
0: 예, 간장 뭐 3스푼, 물엿 1스푼,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를 섞어 만들며 또 소스를 넣은 뒤 약한 불로 양념이 졸아들 때까지 2분간 천천히 저어줍니다. 양념이 두부 표면에 골고루 덮어지면 불을 끄고 참깨와 실파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겉은 살짝 짭조름하고 속은 촉촉한 두부의 식감이 대비되며 밥도둑 밑반찬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매운맛을 선호한다면 양념에 고춧가루나 고추장 조금을 섞어서 매콤달콤한 두부구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왜 또 과감하게 소개할 수 있냐면 어떤 요리는 솔직히 소개하자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좀 그런데
0: 예.
1: 두부는 우리 누구나 어느 가정에서나 다 드실 수 있는 좋은 식재료고 완전 식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0: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게 우리 조선족 분들은 뭐 이제 모두부 그대로
1: 예. 그렇죠.
0: 근데 또 이제 마라두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집에서도 네. 쉽게 해먹을 수 있고
1: 그렇죠.
0: 예, 입맛이 없을 때 마라두부. 예.
1: 그리고 저는 자꾸 구워 먹길 좋아합니다.
0: 두부전.
1: 예, 두부전을.
0: 네.
1: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안 뿌리고 간장을 찍어 먹거든요.
0: 근데 그 두부전 할 때 예전에 할머니들이 하얀 두부에 손으로 소금을 이제
1: 뿌렸어요.
0: 양쪽으로 하지 말라. 그게 또 손맛이 있거든요.
1: 여러 가지 양념이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레시피와 함께 찍어 먹을 수 있는 양념이 많기 때문에 굳이
0: 그렇죠.
1: 뭐 소금을 안 뿌려도 괜찮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0: 네, 두부가 정말 대단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단백질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콜레스테롤은 없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뼈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1: 게다가 환경에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지구를 위한 푸드테크의 정점에 서 있는데요. 이 작디작은 콩 하나에서 시작해 맷돌과 물과 불과 정성을 만나 하얀 보석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부. 그 속에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 그리고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0: 네,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예전에 힘들었던 날의 든든한 밥상이었고 또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의 표현이었고요. 제사상에 올라 조상의 넋을 위로하는 신성한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강식이자 환경을 지키는 미래식품으로도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1: 자, 두부 한모 오늘 조금 특별하게 대접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살짝 데쳐 간장 한 방울 떨어뜨려 그 본연의 맛을 음미해보셔도 좋고 혹은 두부조림, 두부전, 순두부찌개 등 따뜻한 요리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행복을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네, 맛있는 두부 한 모처럼 우리 여러분의 모든 분들의 하루도 두부처럼 푸근하면서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교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방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참남성 구방약은 이 제품 자체가 제가 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주약에 기혈 부족이 되는 걸, 간 기가 잘 통하지 않는 걸, 그리고 위에서 소화공능 장애가 있는 걸, 순환 장애가 있는 걸 원리 쳐주는 역할을 하는 쌍후싱 중력에 속합니다. 원리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원리 쳐주만 해도 부상터 머리를 상하지 않는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참남성 구박액.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격 5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하얼빈 제4중약청에서 만들어진 그 우수한 제품 자체인데, 하얼빈 제4중약청이라면 넥사가 유관 이런 중약청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예가 선진적이고, 그리고 분리 추출하는 방법이 특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 그만하세요 해도 아니요, 나는 이걸 보게 하니까 너무 좋아서 2차 3차로 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5각의 쇄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쇄각이 따라가고,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3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각을 싸면 8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30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 자체를 한번 시도해 보시게 되면 금방 잠이 잘 오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효과가 빠른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참남성 구복액 오전이 잠깐 어제 열을 먹었습니다. 먼저 5각 싸서 예, 그래 줄까나, 예, 5각 쌀까 3각 줍니다. 그런 거 그거 먹고 인시 예, 그 조금 싸서 먹는데 맨안에 성경 나고 예, 신경질이 그저 맨안에 나고 예, 눈가 터집 닫고 그저, 그러고 맥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예, 그러고 혈압 조절이 안 되고 그냥 누워서 딜딜 구부렸습니다. 그래 약은 참약은 얼마 먹겠습니까? 그래도 효과는 못 보고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다리 아래 다리 맥었고 온몸이 다 맥었지 않까? 어제 무슨 어님이 모두라 그러는지 예, 그래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바라 안 되고 해놓고 그랬더니 그 이거 아 열을 먹을까? 야 정말 효과 빠릅니다.
1: 빠릅니다.
2: 정말, 예.
1: 빠르지 말래 해도 빠를 수밖에 없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된 겁니다.
2: 그래 말입니다. 그게 그 아연 중년들이 약이 돼 그런지 어째 그런지 정말 무슨 다 효과 좋은 걸로 다
1: 효과 좋은 성분 조합으로 제가 아래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제 들어보시게 되면 오, 이 제품 자체는 내가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었구나 하는 그런 감을 진일보 느끼게 되실 겁니다.
2: 그래 아랫다리 맥이 없던 게 맥이 나지. 그래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뭐 몸이 헷갑게야 지겹게다. 우리 기회 청금한 거 되던 게 얘 몸이 헷갑아. 걸지 못하던 게 지만 고조 신기를 한 번씩 다리를 그 떼고 그랬던 게 몸이 헷갑아서 운동 잘하고 할까나 정신이 납니다.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예. 그래서 이 열값 배달 받아서 얘 좀 그래 안에서 써볼까 안에서 그래 전화드렸어요.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0: 입니다. 열 가글 싸면 여덟 가글 드리게 돼 있으니까 이때 가격은 한 300원 남짓하게 돼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그 개개 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빠져나가니까 맥이 떨어지는데 원기 부속을 낳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도 쓰면 빨리 올라옵니다.
1: 예, 이거 썼는데 아 다리 맥이 오는 게 알긴다. 결국 이게 밥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밥이 맛있고 설사도 아이 나고 개구에 요거에 간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게 담낭도 도와준다.
0: 비위도 도와주고 종합으로 도와주고 예. 맞습니다. 예,
1: 예 영혼 좋습니다. 개구 이게 담낭 중구복에고 먹을까 예, 밤에 잠이 잘 온다.
0: 그렇죠.
1: 나는 한 2시 만에 소변벌라 일어나면 잠이 잘 안 왔습니다. 한 2시간 쓸거다 또 자고 이랬는데 아 이거 그런 다음에 잠이 잘 올까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여기 원지란 예. 성분이 들어갔는데 그게 주면 잠을 도와주고 기억을 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부승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여기에 성분이 하나하나 제게 부서하겠지만 해도 아주 선택이 우수합니다. 예.
1: 예, 내가 선택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게 혈압도 잘 되고 심장도 예, 항상 무기에 떨긴 것으로 후두두 했는데 이것도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이게 런인이 70 넘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딱 맞는 약입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1: 그래서 예, 이거 써보니 너무 좋았어요. 네, 이번에 로인들 우대 활동하면 뭐 드리는 게 많습니다.
0: 그렇죠. 예, 뚝쌉니다. 예,
1: 그래서 전번에는 어떻게 했는가 안에서 네, 네 달에 아이 쌌습니다. 조금 쌌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저는 다 떨어졌지 하니까 예, 거의 떨어지니까나 이번에 더 배달받자고 전화한 긴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선택해보게 되면 효과가 빠릅니다.
1: 예,
0: 그리고 예, 느끼는 바가 편안한 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1: 예,
0: 열심히 쓰세요.
1: 예,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도 지금 산화성 구약 이제 한 일주일 먹은 뒤야 이 약이 진짜 효과도 영 빠릅니다.
0: 예.
3: 저는 이게 혈압이 좀 낮은 편이 돼서 예,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아, 늘 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약 먹고 예,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식은땀이 나지 않고 또 이거 이 저기 소화형 잘 됐다 이 약
0: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밥이 맛있고 아 잠을 영 못 자던 게 지금 잠을 영 잘 잡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나니까 예, 맥이 없던 게 맥이 나고 또 머리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정신도 나고 야 이 약 먹고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0: 그렇죠. 좋습니다.
3: 예. 예, 그래, 내가 먹고 효과도, 우리 언니도 지금 예, 어제 더워 그러지, 자꾸 현우증이 지금 자꾸 난답니다.
0: 예.
3: 또 소화도 안 되지, 아, 전화 지금 잠을 자지 못할 맥이 없다고, 그래서 예, 내가 먹고 예, 이기서 좋으니까 지금, 오늘 지금 배달받겠다면, 열방 배달받겠다면, 그래.
0: 그렇게 하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게 되면, 말릴 수 없을 정도로서 이게 구복약에 속하는데 황차, 할빈, 제사, 중약, 창일하게 되며 역사가 유구한 만천 그때로부터 내려온 역사가 유구한 중약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제조 공예가 우수하고 성분이 우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원리 쳐주는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린계에는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나도 삼성남성, 삼성성 구복에고 먹는 한가입니다.
0: 예.
4: 한여름 먹었습니다.
0: 예, 예.
4: 이 약이 정말 효과 빠릅니다.
0: 빠릅니다.
4: 예, 예. 예. 밥이 맛이 없어서 예, 소화한 데가지고 예, 두부에 밥처럼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4: 그랬는데 그거 먹은 게 지금 예, 소화가 잘 돼가지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맥이 나고 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4: 그리고 예, 다리 맥이 없어서 호들호들 떨면서 예, 생각과 돼서는 예, 마음대로 굳을 것 같은데 동작이 골수하고 예, 다리 이리비틀 소리비틀 하면서 예,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0: 예.
4: 그런데 이제 지금 밥을 제대로 먹으니까 예, 맥이 나서 예, 예, 시장도 나가 돌 수 있고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어지럼증이 나서 쓴다. 혈압 조절이 잘 되면서
0: 예.
4: 예, 오지름증이 나가지고 정신 병하면서 이래 됐는데 그게 없어져서 제대로 그래 살 것 같습니다.
0: 예.
4: 그리고 이 귀에서 자꾸만 소리 나면서 밤에 잠을 못 잤.

0: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 사무살사에 따르나 내리나고 정신화 되겠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심장도 항상 예, 아, 답답하고 침침하고 숨이 차고 이러던 것도 예, 예, 한 일주일 먹은 게 이게 효과가 영 빠르잖습니까?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이 약이 영 특별히 효과가 빠릅니다.
1: 예.
0: 내가 이렇게 효과 좋다 하니까, 나이 우리 언니도 예, 너무 내기없고, 예, 이딱 일어나, 아, 앉았다 일어날 맵다 안 난다고 하고, 그래. 이래서 예, 예, 내기 좋다 했거든요. 우리 언니도 답습했답니다. 그래, 우리 둘이 예, 같이 한약 열각시 싸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죠.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기회입니다. 복용해보시겠다면, 이 제품이 예.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깊은 예, 감동을 느낄 효과, 정도로 좋아집니다.
0: 정말 효과 빠릅니다.
1: 빠릅니다. 얘기해요. 제가 올리쳐주는 예. 제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논에는 죄악에 떨어지는 게 문제지 올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혈압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모든 공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품을 견지하며 노인이 청춘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자연적으로서 정신이 나고 잠을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되고 이런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참남성 구박약은 선택이 잘 됐으니까 예,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약이
1: 그렇죠.
0: 예.
1: 이렇게 빠른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참남성 구박약 이제 한 주일 썼습니다.
1: 그렇겠습니다. 예.
3: 저는 위도 안 좋고 미장이 안 돼서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었단 말입니다.
1: 예.
3: 소화가 짜리고 밥맛이 옵니다. 이것은.
1: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밤이 되면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이리 뒤쳐, 저리 뒤쳐. 그러면 잠들기 이거 되면 잠이 오는데, 이제 뭐, 이게.
1: 예.
3: 잠도 잘 오는데. 그리고 그때 심장이 안 돼. 숨이 차고 쉽게 놀라는데, 이 심장이 안 된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혈압이 온전해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지금 머리 아픈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그래 이번 제 다섯 과사니 이번에는 열 과사서 쓰고 하나 물어보건 명서방이잖습니까.
1: 예.
3: 저희 조카 한국에서 왔는데 회사 일을 하니까 그 컴퓨터 앞에서 계속 그거 보니까 눈이 나빠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끼고 그래서 계속 그래 이야기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
1: 어 그렇죠. 눈에는 명서방이다 이렇게 믿어도 될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검증을 거쳐갖고 이 제품 쓰시게 되면 특히 컴퓨터 작업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오랫동안 밤 작업까지 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눈에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는 명서방을 쓰는 게 기본입니다. 예, 명서방 쓰러 하세요. 예.
3: 예, 예, 예. 저는 이제 그 참남성 구박약.
1: 선생님 참남성 구박약. 예, 그렇게 하세요. 예.
3: 두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입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시다시피 참남성 구박약 이 제품 자체는 우선 따보 왼치 원기를 크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후마에 꾸 도와한다는 걸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아주 맥이 없어서 몸이 딱 침대에 깔아앉았습니다. 그러던 거 읽어주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에 속합니다. 여기 홍삼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어떤 분들은 이 홍삼에 대한 리아가 급지 못한 이건 아주 온화하면서도 원기를 돋아주는 데는 효과가 빠른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이치 써시에 해줍니다. 기혈을 보충해주면서 모든 순환이 혈액 혈관을 통해서 아주 순통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동할 수 이 혈액이 다른 데로 헤쳐지고 빠져나가고 혈관 밖으로 터지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온화하면서도 따보 왼치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특히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나이가 들면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이 원기가 왼즈라는 성분 먼 원자에 뜻이란 지, 동지란 지자인데 원지란 성분은 안선 주면 아주 편안하게 하면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하고 기억이 잘 되게 하는 그러면서 부종을 빼주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해도 쌀안이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부중하는 능력이 충분하게 있고 설사를 막아주고 이런 충족한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2: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일상에 틀어진 마음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을 벗어나 낯선 풍경을 마주하며 우리는 작은 세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행 속에서 만나는 자연의 풍경, 새로운 사람들, 그곳의 문화는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지친 마음을 달래고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며 평소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소중함도 느끼게 됩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여유를 선사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며 더 밝은 마음으로 일상에 돌아가게 하겠죠.

북과 동북 두 대 경제구역이 만나는 교차점이자 환발의 경제권 핵심 거점, 수도 경제권의 중요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죠. 웅장한 만리 장성이 바다와 만나는 독특한 풍경, 오랜 역사가 깃든 고성, 사계절 아름다운 해변까지 한 도시에서 모두 만날 겁니다.

네, 산후관 고갱을 마치고 남쪽으로 4km 떨어진 발해 기슭에는 로룡도 풍경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명나라 만리장성 동쪽 끝이 바다와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장성이 바닷물 속으로 뻗은 모습이 마치 룡머리가 파도 속에 잠긴 듯하다 하여 로룡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풍경구 전체는 리폐석상, 석성, 징해로, 남해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리폐석성은 명나라 계진 장군 척계광이 지세의 높고 험준한 지형을 활용해 축조한 건축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로룡도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는 단연 징해루입니다. 건륭 황제가 직접 붓으로 쓴 징해루 편액이 걸려있는 이 누각에 오르면 발해의 푸른 물결과 만리장성에 오르진 광활한 풍경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상유람선을 타고 바다 위에서 장성을 바라보거나 해변 모래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해 볼 수도 있고 병사들이 성곽을 준시하는 전통 퍼포먼스 공연도 상시 관람 가능하니 다채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룡도를 떠나 산후관 북쪽 3km 지점에는 각산 풍경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산은 만리장성이 넘는 첫 번째 산으로 만리장성 제1산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곳인데 우뚝 솟은 산줄기가 끊임없이 기복지며 산후관을 감싸는 천연 방어벽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산에서는 관성과 발해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뒷산으로 가면 겹겹이 펼쳐진 산봉우리와 북극기림으로 불리는 연세호의 잔잔한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각산에는 꼭 봐야 하는 사계절 신기한 명경 네 가지가 있는데 설현봉일, 산사우정, 각산운해, 서현불광입니다. 특히 설현봉일은 산 정상 커다란 돌이 련꽃 형태를 닮아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금빛 햇살이 돌에 비춰 장관을 이루니 여유가 된다면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촬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연과 장성의 풍경을 만났다면 이제 진왕도만의 깊은 인문 역사를 체험할 차례입니다. 산후관 지역에는 관동넘기 대마공원, 관동넘기 문화체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험원 총면적은 3,500평방미터로 역사 배경 전시구역, 인문 전시구역, 상호체험구역, 문화 오락구역, 특색식품 기념관, 기념품 판매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산후관 현지 특유의 풍토와 따뜻한 인정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북성 진앙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진앙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요즘 전국적으로 인기가 폭발적인 해변 관광지 왕홍도시기도 한 아나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아마 틱톡에서 많이 봤을 도시이기도 한데요. 진앙도 아나야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깨끗한 바다를 자랑하는 진앙도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푸른 바닷물과 하얀 모래 해변이 어우러져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며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나야는 난온대 반습윤 대륙성 계절풍 기후에 속하지만 발해와 바로 인접해 뚜렷한 해양성 기후 특징을 보입니다. 겨울에 혹한이 없고 여름에 무더위가 적어 연평균 기온은 약 10.3 섭씨도, 한여름 평균 기온도 겨우 23 섭씨도밖에 되지 않아 1년 내내 관광객들이 찾는 최적의 휴식지입니다. 이곳은 잔잔한 파도와 넓은 해변으로 유명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싱그러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주변에는 푸른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져 자연의 정취가 가득하고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봄에는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온몸을 감싸고 여름은 피서휴가 최적지로 푸른 하늘, 금빛 모래 사장, 맑은 바닷물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바닷물에서 물놀이를 하며 각종 수상 리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하늘이 높고 공기가 맑으며 시원한 해풍이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고 곳곳에 단풍이 물들어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합니다. 제철 신선한 해산물도 풍부해 미식 여행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다소 낮지만 눈이 내리면 온 동네가 동화마을로 변하는 독특한 겨울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나야의 대표 인생샷 명소는 단연 고립도서관입니다. 2015년 완공된 이 도서관은 극단적인 미니멀리즘 건축 양식이 특징으로 화려한 장식 없이 단순한 네모 형태의 무채색 콘크리트 건물이 광활한 모래사장 위에 조용히 서 있어 끝없는 바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깊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진앙도 아나야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져 휴식을 취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맛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앙도 대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꽃게입니다. 매년 4월 하순이 꽃게 맛이 최고로 좋은 시기인데 몸통이 크고 납작하며 연청색 껍질과 커다란 집게발이 특징입니다. 네, 쪄서 먹으면 게 특유의 향기가 진동하고 살은 백옥처럼 하얗고 즙이 풍부하며 은은한 바닷물 짠맛이 어우러집니다. 부드러운 게 내장을 한입 베어물면 행복한 맛이 가득 퍼집니다. 다음은 갯가재, 우리가 흔히 부르는 피피새우입니다. 4월이 살이 통통한 제철로 암컷은 알이 가득 차있죠. 몸은 가늘고 길며 껍질이 단단하지만 속살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찜 요리로 본인의 맛을 살려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을 때는 머리와 꼬리를 떼고 껍질 가장자리를 가위로 자르면 손쉽게 살을 발라 먹을 수 있습니다.

해산물 외에 현지 전통 음식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바로 사거리 만두인데 1958년 산후관 고성 사거리에서 처음 문을 열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대표 간식으로 좋은 밀가루와 당일 준비한 신선한 돼지고기 소를 사용하고 밀가루 발효 시간과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게 맛의 비결입니다. 갓 쪄낸 만두는 껍질이 부드럽고 미량이 진하며 고기 소의 국물이 가득하지만 느끼함이 전혀 없습니다. 진왕도에 갔다면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음식은 아침 식사로 최적인 들깨장떡입니다. 간단한 밀가루와 들깨장을 주재료로 만드는 현지 서민 음식인데 새벽거리 가게에서 퍼지는 고소한 향기가 매력적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발효한 뒤 산초가루와 소금을 뿌리고 두툼한 들깨장을 발라 말아 납작하게 눌러 참깨를 묻힌 뒤 팬과 오븐으로 구워냅니다. 완성된 떡은 황금빛 표면에 고소한 들깨향이 가득하고 겉은 바삭 속은 폭신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맛의 층위가 선명하게 어우러지며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고 국물 양탕과 곁들여 아침 식사로 즐기면 더욱 별미입니다.

네, 오늘은 장성과 바다가 만나는 특별한 도시 진왕도의 역사 명소, 아름다운 해변, 현지 미식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천년 장성의 웅장함과 사계절 변하는 해안 풍경, 따뜻한 현지 음식과 인문 이야기가 어우러진 진왕도로 언제든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휴식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삶을 다시 채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줘야 합니다. 짧은 휴식을 통해 쌓인 피로를 풀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평소에 느끼지 못한 소소한 행복도 발견하게 됩니다. 알찬 휴식은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며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나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를 찾아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창준 작사 김일한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견뎌내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최순희 작사, 박성철 작곡의 김경숙 가수가 부른 소나무를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함의 소중함을 노래한 가요, 윤금남 작사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외롭지 않아요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구매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되는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청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새로 승급한 황진수산타의 혈배강입니다. 약과계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황진수산타이고 하나는 혈배강이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혈배강은 원래 우리 경영하던 그 혈배강, 짧은 우리 심장 질환에 좋은 게죠. 우리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될 때 가량에 쓰게 되면 혈압이 온정된다. 예, 그리고 심장 저자람 해야 된다 하는 분들, 일단, 우리 혈관이 막혀서, 관상동맥이랑 막혀서, 쯤만 있게 되면, 조그마한 쯤이라도 있게 되면, 예, 그걸 몽땅 들어가서 녹여가지고서, 예, 작은 분자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호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침 저녁을 쓰는 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황진수산타 이거는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요 황진수산 타에는 점심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런 그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전문 심장만 치료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혈배강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혈배강은 한 곽에 398원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 번시니까 우리 10곽 삼은 10곽 드리고 15곽 삼은 25곽 드리고 30곽 삼은 60곽을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딱 그 황진수산타에 펜탄후엔왈이 요것만 쓰겠다 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이 우리 그 쓰겠다 하는 분들은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그 황진수산타의 요 한 과거는 안에 모두 30알 들어있는 겁니다. 큰 깨거나 우리 그 안공안처럼 생긴 건데 그 엄청 큰 알입니다. 여기에 약재만 해도 35가지 약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이 많이 들어가서 알이 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딱 황진수산 타이만 쓰겠다 하는 분들 황진수산 타이는 한 곽에 698원을 우리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을 쓴다 할 때는 하루에 두 번 쓴다 할 때는 한 과기가 반달치죠. 만약에 하루에 한 번씩 쓴다 할 때는 한 달치 되게 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우대 활동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금 세트로 나가는 거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세트에는 3세트를 더 드리고 10세트부터는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결정하는 분들 8세트를 더 드리면서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어제 혈배강 자꾸 많이 드리는가. 평상시 우리 혈배강을 좀 가량에 잡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혈압이 온정 안 돼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알씩 잡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온정 잘 되고 있습니다. 15세트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공장 측에서 또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곽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꼭 구분기를 걷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제한테 찾아온 분들이 사적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서 안 돼서 마지막에 희망 걸어가지고서 제한테 와서 지금 치료하는데 제가 독특하게 침구라법을 결합할까나 효과를 더 잘 보고 있고 예 그래서 효과 빨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진단도 영 중요합니다. 저도 이 양업에서 우선 20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환자들도 계속 20몇 년 동안 지금 환자를 보면서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 증상에 맞게 제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을 배합한다 할 때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한테 직접 진단 받고 싶다,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그 원래 기차역전 마승켄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전화번호는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혈배강 황진수산타에 이 두 가지 약 조합이가 모두 합해서 약재만 해도 45가지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기본상 우리 오장육부에 관한 질병 치료하는 약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은 거기에 생맥음의 처방입니다. 큰 글자로 관신성맥원 이렇게 썼습니다. 전문 심장을 치료해 주는 게죠. 예, 그리고 이쪽에 그 황진수산 타에는 그 옆팔에 큰 그 약 본명은 뭐인가? 기시로는 펜탄후엔왈입니다. 모두 세 가지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발진탕. 이제 거기에 소개해 드렸죠. 발진탕. 8가지 약재죠. 하나는 스균주탕. 전문 기를 보충해 주는 이런 처방. 경전방입니다.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우탕, 사물탕이라는 게 전문 피를 보충해 준 처방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8가지 약재가 기혈을 보충해 주는 제일 기초적인 경전방입니다. 예, 이걸 거기다 다 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이 뭐인가 무양황우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내려올 때

0: 완전히 당화해 왔거나 반신을 못 쓰거나 언어장애로 오거나 이걸 전문 치료하는 이런 처방입니다. 이것도 경전방입니다. 더 개변할 필요 없습니다. 부양황 우탕하게 되면 중이들이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첸증산이라는 게입니다. 첸증산의 첸이라는 거는 이끈다는,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첸, 첸인. 그 다음에 증이라는 거는 바로잡아준다 이런 뜻이죠. 뭐 끌어당겨 바로잡아주는가. 특히 이 손이라면 다 오그라들었거나 그 다음에 면풍 맞아가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거나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게 첸증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오장육부에 대한 질병도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심리혈관 질병, 아주 엄중한 이런 질병에 그 다음에 재풍이라면 자꾸 오거나 이런 분들을 꼭 우리 처방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우리 이 펜탄푸엔왈 이 처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크게 나눈다 할 때 주약이 뇌에 좋습니다.
1: 네, 그래요. 문의 전화 글래 왔는데요. 랭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저는 새벽항을 쓴 후에 예. 혈압이 온정되고 맥박 발음도 예. 다 저기 호전되고 식욕 부진, 밥을 못 먹던 게 밥을 잘 먹어서
0: 미생이라고
2: 개선됐습니다. 고한 물이 흐릿해분도 한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수면도 개선되고 웃음도 어제는 마음속으로 솟아나는 웃음을 웃게 됩니다.
0: 아, 그렇지. 뼈이 났으니까.
2: 예, 사람 안 하면 저기 몸이 불편하니까 나 귀찮아서 그것도 겨우 웃고 그래서 이렇게 대면했습니다.
0: 예.
2: 예,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0: 예.
2: 예. 예.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만 들어도 예, 저는 용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내놓는 어떤 어느 이 이사를 얻은 멤버 온전히 찾았다는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0: 예. 예. 이번에 제대로 그래, 만났죠. 예.
2: 예, 정말 제대로 만났는데 이것도 논의에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0: 네.
2: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예.
2: 예. 예. 예. 그래 선생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시면서 인간이 아픔을 치유해주는 위대한 사업에서 네.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0: 아,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같이 건강합시다. 예.
2: 예, 예. 안녕히 예. 계세요.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0: 네. 여보세요? 예, 예. 말씀 주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예.
3: 예. 저도 설계를 하고 건신검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3: 네네네. 저도 농공이 있으면서부터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 어지럼도 보통이 아닌 거거든요.
0: 맞습니다. 예.
3: 네. 그러니까 이 혈압이 반복 두 결칙 적이고 소리 예. 막 확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이렇더라고요. 막 제일, 예, 제일 높아서 막 203? 아래 혈압이 막 101 완
0: 혈압 차이도 많죠.
3: 예, 예, 저는 원래 머리, 이렇게 혈압, 한바도 아닌데 이렇게 혈압이 높더라고요. 이 노공이 오면서부터.
0: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예, 예. 그 머리하고 어지럼증이 너무 엄청 심해서. 그래서 그래도 좀 방송 듣고 여러 번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아, 이거 내기가 맞겠다 해서.
0: 네.
3: 그래서 직접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확실한 진단 받고.
0: 네. 예,
3: 설대강하고 건신고를 먹으니까.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이거
3: 안에 이런 약이 또 있냐 싶으시리 혈압이 언제 저기 올라갔나 싶으시리 혈변은 지금 이게 정상으로 되다시피 위에 혈압이 136 아래 혈압이 83들 정도로 지금 모두는 혈압이가 이렇게 정상으로 되어오니까 너무 기쁘고 아프지 않으니까 고통 속에서 빠져 나오니까 살 것 같은데
0: 혈압이 또 언년 끊었죠.
3: 예예. 예. 그래 혈압약이라고 지금 와서 일절 안 먹고
0: 무슨
3: 그냥 저기 설대강이랑 건시보랑도 먹은 지 한 두 달 반 먹었는데
0: 네.
3: 그 먹는 도중에도 또 이 먹으면서도 이 친구가 같이 치료를 하니까
0: 네.
3: 친구 치료와 같이 합니다. 효과가 더 많이 저기 빨리 보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습니다.
3: 예예예. 예, 예, 예. 여기 또 이때 침도 뭐 일반 침도 아니고 전신 치료로 전신을 이렇게 치료를 해주니까 뭐 소소한 잡도까지도 치료되니까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니까 네. 행복합니다.
0: 그렇지. 예예.
3: 예, 예. 예. 확실히 우리 환자 입장 놓고 보면

0: 선생님만 나 이제 진짜 이제 앞에 분이만 얘기하다시피 진짜 나 나도 내 돈 선생님만 난 게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우리 환자분들은 같이 치료하면서 다 서로 이렇게 알게 되고 서로 친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가.
0: 네, 치마들라 다녀도 그거 봤다나 가족 분위기 같고 아우스리 우리 가족처럼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을 이렇게 다 치료를 해주니까 진짜 이 마음이 치유되는 건 맞습니다.
1: 우리 진심입니다.
0: 이 시간에 빌어서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럴 건강은 저기 되돌려줘서 진짜 이거 환자가 약이 맞지 않으면 치료한 데서 너무 힘들거든요.
1: 헛돈 팔고
0: 이 설백만 먹고 나니까 이 저기 혈압도 조금 어떨 때는 170 얼마 됐다 해도 편안하지 그전에는 막 그때는 막 약 머리 막 엎어태나고 어지럽나고 내들러도 내 몸 어째 숙제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고 좀 힘들던 게 설백약 먹은 다음에 확실히 편안하게 내려놓으니까
1: 그렇지.
0: 힘들지 않습니다.
1: 그게 특성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진짜 확실히 몸에 내 몸에 맞구나 해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1: 그래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중약이라는 거는 우리 이 처방은 사람을 건강 상태를 돌아가셔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셔가주는 게 목적이지 서약처럼 그래서 그 당시 정상만 자꾸 눌러놓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과 잘 보는 것이.
0: 당연히 여러분으로 박 선생님하고 전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처럼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어머님.
3: 나도 예방 먹고 건신골 먹고 이랬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3: 이래서 혈압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다. 어간에는 용품 다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돌아온다.
1: 그래.
3: 우리께 155에 아래께 85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다 돌아온 것과 한 가지.
1: 그렇죠.
3: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약을 선택한 게 내 잘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혈백강을 먹으니까 19살 때 그때 시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심장이 젊어지잖아요.
3: 신도 못 신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발바닥이 너무 땀이 나.
1: 땀이 나서.
3: 그런 게 지금 그때 행세입니다. 발바닥이 땀이 나고 덥고 이렇습니다.
1: 발바닥 땀나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3: 그래 영 좋습니다. 그래 전번에 선생님 내가서 지목마다인데 선생님이 정말 전사고도 박사고도 영해 그런 선생님 이런 가짜입니다. 내가 오른 발목이 좀 이래 새콤새콤 하더라 말입니다. 이랬는데 선생님이 그날에 오른 그 발목인데다 심어놓은 게 어찌 시원하고 아프지 않습니까?
1: 기다만 치고 나서니까.
3: 선생님이 환자들이 속내내고 다 아는 것 같은데.
1: 부단히 연구를 하죠. 환자분들마다 다 증상이 틀리기 때문에.
3: 그래. 선생님께 영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경제가 허락되면은 지금 새하고 싸운 거
1: 방진수한테.
3: 나온 거. 그거 내 열 가서 싸 먹으려 함. 그거 먹어서 좋겠지요.
1: 대단히 좋죠.
3: 그래 뭐 늙음하게 볼게 있습니까?
1: 맞습니다. 건강이 첫째지. 그렇죠.
3: 그래 앞으로 그렇게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대전합니까?
1: 네.
4: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신다.
1: 감사합니다.
4: 나는 혈백강하고 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나는 심장병이 엄청해가지고 두세끗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온 식구들이 나를 근심하는 이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한해 막 세 번씩도 일어나고 이래 어디로 가면 내 병 깨겠는가 나는 주제하면 온전 내 심장병이 떨어졌는가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1: 아닙니다.
4: 또 오래 들어와야 계속 아프지 이러니까 그래도 차에 선생님 찾자고 애를 써도 못 찾다가 오늘 기회에 요행매 방송을 듣지 않다 들으니까 선생님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찾았는데 정말 내 이전이 그 신약 대빨 선생님이 진단할 때 네. 그때 선생님이 벌써 금년에 금년에 나타날 병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명년에 나타날 병까지
1: 예,
4: 진단했어요. 이래서 나는 그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야, 이렇게 진단하는 선생님 난 처음 만났다. 이래서 선생님을 찾아 애를 썼는데 못 찾아가지고 이번에 이래 찾아가서 혈배강하고 이거 지금 시골을 쓰고 있는데 자꾸 용도 쓴다.
1: 네.
4: 이 심장 연전으로 호들거림이 아픈 것도 없고 이 심장이 또 반사통으로 이 막 왼쪽 팔이랑 못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어깨 거지
4: 아픈. 그래 왼쪽 팔도 쓰기 바빠서 그래서 이래고 그리고 항상 숨이 타고 그래서 이전 주제하기 전 것 같고 이랬습니다. 그래 이 혈배강을 먹으면 지금 운전은 심장도 많이 나사지고 이 팔도 쓰게 되고 운전이 정말 내 생각에 운전 두 번 다시 주제할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우선 주제할 네. 필요 없습니다.
4: 그리고
1: 네.
4: 이 뭔가 또 고리는 다발생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1: 네.
4: 한쪽이 항상 이 왼쪽 고리 아파가지고 흐리멍텅해서
1: 네.
4: 이래서 예, 이 증상으로도 또 병원에 입원했댔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래서 나는 병원을 사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1: 네.
4: 그런데 지금은 그 혈배강을 먹고 심장하고 이 뭔가 다발성 노경색이 어디를 달아나는지 없습니다.
1: 지금 소화도 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4: 네. 네. 그다음에는 이 선생님이 친구가 나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한다.
1: 네.
4: 예, 나는 위축성 위염이 돼가지고 항상 밥을 먹기 바빠가지고 배고픈 감이 없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침 맞고 그 저기 위에다가 저기 있다며 침 놔주고 또 초약까지 주고 했는데 어제는 배고픈 감이 있습니다.
1: 네.
4: 이래 밥을 먹으니까 이래 신체가 약하니까 나는 피가 적어가지고 이 손가락 끝에하고 발뒤쪽이 항상 이렇게 제대로 떼겨져서 골치 네. 용 바빴어요.
1: 맞습니다. 피적으로.
4: 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아예 떼겨지고 이 손꼽지도 1년 내내 고기를 떼겨진 게 잘 아예 말고 그냥 배에 있었습니다. 그런 게 우선은 그것도 아무로 붙습니다.
1: 예.
4: 이래 놓으니까 걔도 맥도 좀 나고 그래서 예. 나는 이 치료에 대해서 신신이신다.
1: 예.
4: 그리고 우선은 정말 선생님께서 이 우리 환자들에 대해서 가족 같은 이런 대함이 있어서 우리는 그저 그 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심정이 용유쾌하고 자기 집으로 왔는가 하는 이런 감각이 있어 놓으니까
1: 네.
4: 더군다나 병도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4: 이래서 정말 어찌다가 우선은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도 병을 떼고 나머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신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4: 이래서 선생님 건강 항상 건강하세요.
1: 네.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황진수한타의 처방은 라오조종 옛날부터 전해온 이런 뇌병, 뇌에 대한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띠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조합이가 엄청 큽니다. 35가지 이런 명귀한 자연산 이런 중약자를 갖다가 서리 어떤 환자분들을 담이 우리 이 황진수한타를 2년 전에 이거 잡수했습니다. 그때 잠깐 우리 돌아왔대는데 약이 팍 다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욕을 하자거나 공장에서 근본상 생산이 안 됩니다. 이 자연산 약재라는 건 아무래나 갖다가 그렇게 붙여가지고, 뭐, 재배란 약재를 갖다가, 거기서, 빨빨 팔아버리고 돈 벌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산 약재가 그마에 도달해야 다시 생산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때까지 생산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뻐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싸가느라고 소리. 그래서 우리 전문 뇌병을 치료하는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약재다 이런 게죠. 그래서 이药双方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런 35가지 이런 약재 안에 두 가지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처방은 통순방이란 겁니다. 혈전을 녹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혈관을 잘 통하게 한다 이런 게죠. 거기에 이뇨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뇨라는 거는 우스르란 말입니다. 우스르란 약재. 대단히 좋은 게죠. 그 다음에 알선, 당삼하고 단삼입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을 치료한다 할 때는, 우리 그 수쇼 주심을 알지 않습니까? 거기면은 생매금 처방입니다. 수쇼 주심을 주요 처방이 뭡니까? 그 천궁하고 빙패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0: 보통 심장이 막 바쁠 때 단선디왈 혀 밑에다 딱 물지요. 그러면 인차 해결되죠. 단선디왈 주요 처방이가 단삼삼칠빙페르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심장질환 어차피 그 생매금 처방이가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젊은 이런 상태를 돌아가셔와주는 게 심장이 일단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뉴알선 이거는 통순방 혈전을 녹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을 잘 통하게 하고 대뇌혈관이란 것은 특히 인체 내에서 제일 약한 혈관들이 제일 많이 집중된 곳입니다. 제일 약한 혈관 얼마나 약한가? 머리카락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약물 분자가 이렇게 작은 분자 돼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죠. 우리는 500돌든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700여 명 이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 림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곧 최첨단 이런 추출 작은 분자 예, 이게 500돌든입니다. 홍혈구가 얼마나 큰가? 홍혈구는 6,000돌든에 속하는 겁니다. 500돌든이라는 건 대단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침투 능력이 강하고 활성도가 높고 인체 대뇌의 이런 모세혈관을 몽땅 열어주고 그래서 머리가 같은가? 이 혈관을 녹일 때 혈관 안이 혈전을 녹일 때 그 더운 우리가 직접 이런 빙칼과 만났다. 이런 순간적으로 녹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 열어주고 혈관이 막혀가지고 뭐 쓴밖에 없다. 이것도 몽땅 녹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이가 뭐인가? 통로방이라는 겁니다. 기실은 신경을 수복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거죠. 산총수건이라는 겁니다. 산총이라는 거는 종은 그 벌레라는 종입니다. 세 가지 벌레에 속하는 이런 처방. 게다가 장찬, 쥐시하고 띠룽입니다. 그래서 이 장찬, 쥐시, 띠룽 이 세 가지 약재는 동물성 이런 수복 인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한 특징은 뭔가? 그 동의 충성이라는 겁니다. 꼬랑대를 뚝 꺼내놔도 다시 임차 재생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건이란 거는 뿌리로 생긴 약재. 그러니까 황계, 삼칠, 테마하고 전향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는 뿌리로 된 초약에 속하는 그러니까 植物 修复 인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이런 수복 인자. 그러니까 산총하고 스건 이것이 합하게 되면 예, 동물성 약재하고 식물성 약재가 장창 联合 되거나 좀 서로 이렇게 방조해 주면서 서로 효과를 보면서 효과가 고배를 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수복 수순 修复 이런 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의 신경세포를 몽땅 수복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의 이런 신호 전달을 정확하게 해줘가지고서 반신이 잘 말아야 됐거나 닭발소에 됐거나 마모기 오거나 특히 언어장애 오거나 다 신경선 전달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건 런웨이성 치매 증상 다 그런 게죠. 그래서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0돌든 작은 분자로 나와가지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효과 빨리 보는 겁니다. 괴물이 공능주치를 본다 할 때 엄청 좋은 겁니다. 우리처럼 공능주치가 풍부한 게 없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펜탄푸엔왈 공능주치는 중풍 탄환 중풍에 탄환이 왔거나 소아마비증도 다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반신불수 네. 그 다음에 거의 와이시 입번운이 비뚤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행위 부칭 말을 제대로 못한다. 그 주시 부종 그 다음 그 무릎이나 그 다음에 또 발목이나 자꾸 붓기는 거 신부젠난 걸음이가 잘 안 된다. 진구통통 이 근골이가 자꾸 아파나고 손발이 꾸꾸대나고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생매금 처방은 공농주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그 관심병 신조통 가슴이 답답해나고 심줄이 고르지 못하고 예 이걸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이제는 모든 처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처방을 치료한다 할 때 오장육부에 대한 질병 심리혈관에 대한 질병 몽땅 치료하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찬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허미란 작사 박광춘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을 들려드립니다.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처럼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의 풍경이 멜로디에 실려옵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하나 작사 김기천 작곡의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힘차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살기 전 우리 연변을 준비했습니다. 풍요로운 들판, 정겨운 이웃, 살기 전 우리 고장, 연변이 생기 넘치는 모습이 발걸음 가볍게 만든 노래입니다. 지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은 나팔꽃처럼 소소하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는 고향의 정취를 노래합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서민을 작곡의 도망간 수양버들입니다. 도망간 기슭에 늘어진 수양버들 가지를 보며 그림을 달래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량민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저래화작사 임근만 작곡의 연변의 어민을 준비했습니다. 연변을 찾는 먼 이에게 건네는 환영의 인사말 같은 곡입니다.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미들과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준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해 전조 취업 토대를 굳건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 계획 위국 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결속됐습니다.
2: 주현시 련동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되었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취업은 가장 큰 민생, 민심, 기초공정으로 반드시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시장 주체 발전의 애로사항과 취업 민생의 난제에 초점을 맞춰 기업의 곤란 해소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며 취업을 확대하는 일련의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했습니다. 선도 기업의 인재 집결과 일자리 안정, 정책 자금의 정밀한 지원, 정부와 기업의 연동을 통한 역량 강화와 효율 증대 등 다원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원가 절감과 부담 경감, 질과 효율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전조 취업 토대를 굳건했습니다. 기업은 취업 안정의 핵심 담체이고 인재는 기업 고품질 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 주 의약산업의 선두기업인 길림 오동약업 집단은 인재 전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인재 유치, 육성, 정착, 활용체계를 구축해 전조 일자리 안정과 취업 확대, 산업인재 집결의 본보기 기업으로 됐습니다. 기업에서는 노령모범, 장인, 대학생 등 전문화 인재 대우를 구축해 여러 부류의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성장 공간이 있으며 발전 전망이 있도록 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약업 주식위원회사 신입사원 류연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쌍방향 선택 플랫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기업을 선택했고 성공적으로 길림오동 대가정에 합류했습니다. 지금은 검축 중심에서 중약재 현미감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업에서도 큰 발전을 가져오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약업 주식위원회사 인력자원부 총경리 왕금봉입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에서는 기업의 곤란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서 여러 인재유치 플랫폼을 마련했고 기업들을 조직해 온 오프라인 초빙회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기업에서 본기 졸업생과 지난기 졸업생 90여 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지금 이 90여 명의 대학생들은 이미 관련 일터들에 배치돼 기업의 전문 기술 인재 부족을 메웠습니다. 빠른 성장기에 들어섰지만 기술 인재 부족에 직면한 현역 산업 군집을 겨냥해 도나스에서는 혁신적인 인력 채용 보장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조직 건설을 뿌리로 기업 봉사를 맥락으로 삼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산업 발전의 중점 사항으로 간주했으며 자체 역할을 봉사자로 정했습니다. 인재 수송과 안정적 육성을 둘러싸고 정책, 봉사, 보장 세 가지 차원에서 협동적으로 힘을 발휘해 근본을 튼튼히 하는 인력 채용 봉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나시 취업봉사국 부국장 장염입니다. 의약기업의 봉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중약에서 기여를 보충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근본을 튼튼히 하는 사로를 참고해 의약기업의 인력 채용 난제를 전방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혜택으로 기업의 기여를 보충하고 정보의 경락을 소통시키며 의약기업들을 조직해 성내 대학교를 찾아 전문기술 인재를 직접 초빙함으로써 인재를 안정시키고 토대를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중점 대상과 기업의 인력 수요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지원, 두 가지 송달, 취업 보장 난관 공략 행동을 전개하고 103명의 취업 봉사 전담원 대우를 구성했습니다. 루게로 기업 841개를 방문하고 169개 기업이 719명 인재를 초빙하도록 도왔습니다. 중소령세 기업을 안정시키는 것은 취업의 가장 큰 기본판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연변 아리랑 포장기관 책임회사는 단연간의 발전을 거쳐 설계, 생산, 판매, 봉사를 일체화한 현대화 포장상자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24년 이래 연결시 취업봉사국의 정밀한 지도 아래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짊어지고 대학 졸업생, 도시 등록 실업자 및 장애인 등 중점 인원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업은 선으로 두 차례 길림성 창업담보 리자 보조대출을 비준받았는데 총액이 800만 원입니다. 연변나리랑 포장교환 책임회사 영업총감독 뢰천우입니다. 취업봉사국의 세밀하고 전면적인 정책 선전과 전반 과정에 걸친 신청 지도 덕분에 이 정책 자금은 기업이 기술 개조와 생산 능력 승격 과정에서 겪은 유동 자금 부족을 정확히 메워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영 압력기를 안정적으로 넘기도록 효과적으로 도왔고 생산 흐름선의 안정적 운행과 일자리 안정, 취업을 보장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록색 승격, 규모와 발전에 든든한 자금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주 취업봉사국에서는 국가와 성의 창업담보대출 정책을 적극 실시해 중소령세기업의 곤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조건에 부합되는 중소령세 기업은 최고 400만 원, 기한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창업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 부문에서 50%의 리자 보조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융자 원가를 실질적으로 낮춰줍니다. 주 취업봉사국 창업담보대출 판공실 주임 장리입니다. 대출 상환에 적극적이고 취업 견인 능력이 강하며 취업 흡수 능력이 좋은 령세 기업은 이 혜민 정책을 계속 향수할 수 있는데 세 차례까지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자금 난제를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도 강력한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에서는 7개 중소령세 기업에 약 2천만 원의 창업 담보 대출을 발급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우리 주에서는 주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3개를 건설해 277명 인원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연도 계획 지표의 100%를 완수했고 현급 귀향 입향 창업 기지 11개를 건설해 345명의 창업과 취업을 이끌어 취업 안정과 창업 촉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 2026년 연변조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근무전 양성이 10일 결속됐습니다. 새로 모집된 626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모든 양성 과정을 마치고 앞으로 변경 기층 일선으로 파견돼 1년 내지 3년의 자원봉사를 펼치게 됩니다. 8일 주당위 부서기이며 혼춘시 당위 서기인 림서림이 개강식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림서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광범한 자원봉사자들은 리상신념을 굳건히 하고 가곡정례를 두텁게 다지며 가치추구의 방향을 바로잡아 개인의 리상을 민족부흥에 녹여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청년의 자세로 시대적 책임을 실천하고 연변의 도약 추월 발전로정에서 자신을 단련하기를 바랍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정성 있게 봉사를 제공하며 사상 인솔, 일상 관리와 긍정적 경제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실제 어려움을 제때 해결해 주어 자원봉사자들이 안심하고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변이 청년들의 성장 옥토이자 공을 세우는 무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개강식에서 2025급 자원봉사자 대표가 변강에서의 성장 과정을 공유했고 2026급 새로 모집된 자원봉사자 대표가 위국 수변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번 양성은 변경 사업 실제에 입각해 위국 수변 수업, 동북항일연군 홍색 역사, 음악당 수업, 심리상담, 응급처리, 인터넷 영업실습 등 다양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양성은 전문가 수업, 현장 수업, 팀 실습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양성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이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실무 능력을 키우게 했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미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조영입니다. 곧 서부계획 봉사 지점으로 떠날 자원봉사자로서 지난 며칠간 정책 해독과 선배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기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교과서 속의 리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실천에 매진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에서 더욱 충실하게 직책을 다해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착실하게 대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2026년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류자원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위대한 민족 정신에 대해 더 깊은 체득을 얻었고 자강분투하며 대국을 품는 책임의 본질을 깨달았으며

0: 길림성에서 위국 수변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위국 수변 선배들을 본보기로 삼아 일선에 뿌리 내리고 변강 대중 곁으로 다가가 기층 일터에서 실천 능력을 단련하며 자원봉사의 초심을 지켜 변강을 흥성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청춘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1: 조 상무국에서 연결 씨와 도나 씨를 통괄해 주최한 조 현시 련동 가정용 전기제품 자동차 새 제품 구매 활동이 일전 도나에서 가동됐습니다. 활동은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디지털 제품, 완제품, 기름 세 가지 소비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정부 보조, 기업 할인, 다중 혜택 조치를 내놓아 소비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민생에 혜택을 줬습니다. 활동 당일 각 자동차, 가정용 전기제품, 완제품, 기름 전시 참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할인 정책을 전세는데 제품 종류가 풍부하고 고전했습니다. 그중 자동차 분야 할인폭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활동이 단계별 차량 구매 소비권을 마련해 차 한 대당 최고 8,000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폐차 갱신, 보상 판매 전문 보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차 구매 비용을 크게 낮추고 대중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가정용 전기 제품, 디지털 제품은 직접 할인을 제공했으며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소비권과 국가 보상 판매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기름 소비에서도 입금 할인과 단계별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할인 활동을 동시에 선보였고 각 상가에서는 추첨, 선물 행사를 함께 진행하며 소비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도나시 상통 자동차 보수봉사위원회에서 판매 경리 장춘봉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다중 보조 정책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우리 기업에서도 정비, 장식 선물 꾸레미를 추가로 증정하는데 정책이 다양해 차 구매 할인폭이 매우 큽니다. 도나 구화 쇼핑 중심 가정용 전기 제품 매장 경리 장수입니다. 활동 기간 저희는 가정용 전기제품 보상 판매 보조 정책을 전력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낡은 가정용 전기제품 회수, 새 제품 배달 설치 일괄식 봉사를 제공합니다. 다중 보조 할인이 겹치면서 가정용 전기제품 구매 비용이 크게 절감돼 주민들의 참여 의욕과 적극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정부 기업 연동 소비 촉진 활동은 주 현시 량급 정책 혜택을 정확히 방출해 소비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상업 무역 시장 활기를 진작시켜 도나시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더했습니다. 활동은 8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향후 도나시에서는 소비 전경을 1층 풍부해 시장 소비 열기를 계속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도나시 상무국 부국장 진붕입니다. 이번 새 제품 구매 활동은 우리 시의 소비 안정, 내수 확대, 민생 혜택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 기업 연동 혜택 중첩을 통해 최대한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중 소비와 품질 소비 승격을 효과적으로 견인합니다. 다음 단계 도시와 농촌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고 시장 신심을 진작시켜 도나시 소비 시장의 빠른 회복을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0: 연변주 물련지 1953-2023 신간 도서 발표회가 일전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주당위 정책연구실, 주당위 당사연구실, 주당위 당학교, 주당안관, 연변작가협회 등 관련 단위 책임자들과 주소속 각 예술가협회 주석, 비서장, 각 현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주문학예술계연합회의 70주년 선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이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물련지 편찬 과정에 큰 지지를 준 단위와 개인들에게 감사패를 발급하고 관련 단위들의 연변주 물련지 1953-2023을 기증했습니다. 주문학예술계연합회는 1953년 7월에 설립됐는데 전국에서 비교적 일찍 설립된 시주 문학예술계연합회 중 하나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 주 광범한 문예사업일꾼들은 당을 따라 나아가면서 당의 문예 방침에 지도하에 일련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했으며 붉은의 변강 비춘회등 고전 작품들은 지금껏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내외의 영향력이 있는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용서 숨쳐 나왔습니다. 발전 역정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주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는 2022년 4월 정식으로 지서 편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서를 편찬해온 4년간 주문학예술계연합회

0: 예산안 1953년 설립 이래의 조직 연역, 문예 창작, 중대 활동, 대여 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연변 문예 분야에 전문 지사가 없던 공백을 메웠습니다. 물련지는 올 7월에 정식 출판 발행됐습니다.
1: 관할구역 부분적 아동들의 여름방학 기간 돌봄난, 학습지도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안도현에서는 사회구역과 대중단체 자원을 통괄하고 공익 여름방학 돌봄 봉사를 동시에 시작해 따뜻한 돌봄으로 어린이들의 다채로운 여름방학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의 꼬마철새 교실은 이미 4년 연속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관할구역의 외지 취업가정, 결손가정아동,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숙제 지도와 문제풀이 지도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구령가도 진학사회구역 꼬마철새 교실 학원 왕명택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 지식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우 인내성 있게 우리를 가르쳐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청단 안도현위, 안도현 장흥가도 중심사회구역 안도현 애심호조협회에서 공동 전개하는 동반자 계획, 여름방학, 공익 돌봄반도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 수업은 25일간 진행되는데 주로 매지 취업가정과 곤란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원들은 오전에는 여름방학 숙제를 완수하도록 지도하고 오후에는 서예, 회화, 수공예 등 다양한 특색 수업을 개설해 어린이들의 학업을 돌보는 동시에 취미도 양성해주고 있습니다. 공청단 동반자 교육 교원 주은비입니다. 우리는 수공예, 종이 오리기, 회화, 서예 등 다양한 수업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방학 생활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0: 9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8라운드 심수 청년인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0-1로 졌습니다. 경기 시작 후 두 팀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9분경 연변팀은 어렵사리 상대 박스 안에서 슛을 때렸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29분경 김태현이 박스 안에서 반칙을 했습니다. 연변팀 선수와 감독진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주심은 견결히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심수 청년인팀은 가볍게 성사시키며 한 골 앞서갔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김태현이 아크 부근에서 때린 중거리 슛이 높이 떴습니다. 후반 들어 47분경 리세빈이 중거리 슛을 시도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73분경 진극강이 악한에서 때린 강슛이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75분경 심수팀은 우리 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슛했지만 빗나갔습니다. 그 뒤 연변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동점골은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15일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홈에서 대련 곤성팀과 19라운드 대결을 펼칩니다.
1: 육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국내 완제품 기름 가격 조정 창구 8월 14일 24시까지 4일이 남았습니다. 현재 원유 변화율이 이미 -9.57%에 달해 한 톤당 395원의 유가 인하가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인하 폭에 따르면 휘발유,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30전에서 36전 정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

0: 알아버립니다.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온 목민들에게 고온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진행하십니까? 읽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로인절맞이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한방건강백에 2개와 유산균 2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세트 2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통인당 B족 비타민제 5곽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가치가 1,000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와 네,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병이 발병하거나 발생하는 이 가을 계절이 지금 왔는데, 예, 지금 우리 그 이번에 동충하초 발효균 우대 활동은 이런 계절을, 그러니까 가을 계절을 잘 넘기게 도와주는 이런 우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워 제거할 수 있는 익성균이라든가 셀린이라든가 봄의 교십이라든가 안탕 그리고 삐속 등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처음으로 세일 때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에 특히는 국제의학계

0: 분위기에서 일치하게 공연하고 있고 4,500m의 고원이 앙대란 환경에서 자란 생명력이 강한 이런 약품이고 또 본척 항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지금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그 우가 열이 나고 아래가 차거나 또 우리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을 우리 병행이 되게 도와준 것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이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는 이런 것을 인해서 음양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분들,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에서는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2: 예, 나도 동충하초 쓰는 환자입니다. 동충하초 쓰고 나는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계속 어둠이 떨군 것처럼 그리고 밤에 뭐 심장이 뭘 꽉 쥐들고 오는 것 같은 게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동충하초로는 한 2년 쓰니까 이게 아 깜짝할 수 없습니다.
0: 맞죠. 예.
2: 예. 그래 생각밖에 허리 다리 아파서 난 바로 걸어도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생각밖에 이렇습니다.
0: 맞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 들지 않습니까? 우리 고울가에서의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문의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준다 이런 꼭는 것 같고 이거 치료해주기 때문에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나아집니다. 예.
2: 그렇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머리가 계속 힝하고 어지럽고 하던 게 그것도 지금 정신하지 않,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은 제대로 정사이 됩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지 지나가고 지나온 감기를 계속 하면 감기 맞고 계속 했더니 감기 맞 걸리면 며칠씩 댄디 맞고 했는데 내 이거 먹으면서부터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0: 맞죠. 예.
2: 예. 그래서 약은 좀 있는데 내 이건 하도 용 좋습니다. 예.
0: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아홉각 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0: 그러십시오. 우리 아홉각 사게 되면 우리 지금 예. 전기 박가마도 드리게 되고
2: 예.
0: 심장에 좋은 봄의 규십이란 것도 들고 이러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이전합니까?
1: 예.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우리 내외는 예, 면역력이 약해서 예, 많은 약을 예, 먹고 치료했지만은 예, 효과가 예, 별로여서 예, 선생님의 강의를 귀담아 두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하루에 한 봉지씩 예, 3년 동안 예, 계속 한 봉지씩 먹지만은 예, 여전히 효과가 좋습니다.
0: 맞죠.
3: 예. 이 약을 먹어보니 예, 동충하초는 예, 음양을 평형시켜가지고 예, 몸을 건강하게 해서 예, 병을 치료하는 예, 특별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동충하초로 발효해서 한 약이라 예, 그 효과가 30% 더 높다고 하니까 예, 에, 정말 약 효능이 예, 아주 특별히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지요.
3: 우리의 내외는 예, 3년 동안 예,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건강을 찾아가지고 예, 밥을 잘 먹고 잠 잘 자고 예, 길에서 예, 건강하고 행복하게 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맞죠. 예.
3: 예. 오늘 예, 얘기할 거는 예, 내, 어, 우리 남동생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동생이 예, 저, 어, 60이 어정 다 됐는데 예,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거기다가 얘 또 심장이 나빠서 얘 가슴이 침침하다고 하고 얘 기관지 나쁘고 지방간이 있어서 얘 소화가 반절이 되지 않아 밥도 얘 제대로 안 먹고 이래가지고 얘 술로 고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병이 점점 더하지 낫질 않더라고요.
0: 맞지요. 예.
3: 예, 몸이 아프니까 얘 술을 자꾸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내가 보다 못해서 예, 올케를 보고 예, 저 술병사리를 다 집어던지고 어, 그러고 내가 동충하초로 가다 죽겠으니 보초로 서면서 이 약을 어, 먹여라. 그래서 예, 동충하초로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예, 동충하초로 예, 에, 동생이 보더만 예, 매부하고 누이가 그 건강한 거 보니까 약을 예, 알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심을 내리고 이 약을 먹어라. 그래서

0: 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 동충 하초 발효분 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기 시작해서 3개월을 먹으니까 예, 심장이 침침하던 게 나아졌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예, 기관지 나쁘던 것도 예, 심장이 좋아지니까 같이 좋아지더랍니다.
1: 예.
0: 그리고 지방간이 있던 것도 예, 그게 좋아지면서 예, 식사를 제대로 하니까 예, 변비하고 치질도 있었는데 예, 그거 괜찮아졌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아, 참 약은 좋은 약이라 하면서 예, 좋아서 어떤 정신이 나고 힘이 난다고.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혈압이 높았습니다. 술을 자꾸 먹는 덕에 그런지 예, 혈압이 높아가지고 예, 술만 먹으면 손을 떨고 예, 얼굴이 한쪽 골타기가 예, 부들부들하면서 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침도 맞고 약도 썼지만 예, 예, 술 때문에 예, 효과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결심을 내리고서 예, 누이 말대로 이 약을 예, 계속 먹겠다고 그래 다섯 달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으니까 예, 얼굴이 푸들푸들하던 게 예, 괜찮고 예, 손이 떨리던 게 예, 괜찮아졌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예, 50이 넘으니까 예, 전립성 비대가 있어서 예, 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여섯 달을 먹으니까 예,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 맞지요.
0: 예, 선생님이 동충하초 발효분은 예, 아, 케어가 된 사람을 예, 살리는 예, 좋은 약입니다.
1: 예.
0: 예.
2: 네.
0: 그렇습니다. 이 약은 예, 젊은 사람들께도 좋은 약이지만 예, 나이 있거든 늙은 사람들께는 예, 최고 치료약인 것 같습니다.
1: 맞죠. 예.
0: 예, 이 약을 예, 아전해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예, 선택 잘했습니다.
0: 이번 축제 우대 활동에 남동생이 열애 뜻가를 사겠답니다.
1: 우리 축제 헛가르몬 분들은 예, 예. 우리 많이 살 때 많이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예.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례 연결하십시오.
0: 예예. 예. 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인가?
2: 네.
3: 예 나도 동서하초 발효분 먹고 있습니다. 아 동서하초 발효분 먹고 예전 많은 저를 보고 있습니다. 난 예, 여름 탓에 이 여름이 뭐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나 이랬으면 얼음질 나고 예, 밥을 못 먹었단 말입니다. 아, 여름만 예. 돌아오면 예, 어쩐지 여름만 돌아오면 그러면 예, 맥은 못 쓰고 그래서 생해가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내 약 많이 먹었는데 어째 아이들입니다. 개봉 독서 하초 발효분 먹었는데 이게 똑 들어도 아무 일도 없지 않을까?
1: 맞지요. 예.
3: 오, 정말 난 예, 오, 이게 정말 묘한 약이다고. 그리고 얘 또 예, 심장이 지내야 이렇게 아픈지 어떤지 그래서 정말 아프다고 했으면 좋겠는지 그랬을 때다 답답함이 어떨 때는 얼리 흉도 아예 올라오고 그러면 한숨질을 자꾸 해서 아들께 보게 하다 이랬는데 아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 글쎄
1: 맞습니다. 예.
3: 예 한숨 쉬는데 한숨 쉬는 것도 난 모르게 그런데 한숨이는 아쉽습니다. 그 아들도 없지 엄마 한숨 쉬던 게 아쉽습니다. 야 이 약 먹을까 이렇다고 그 약이 엄마에게 맡긴 맞는 모양이라고 이랬단 말입니다.
1: 산소 분석이 왔던 게 우리 네. 산소란 게 피 흐름을 따라서 우리 머리랑 올려보내게 되는데 그 내가 피 흐름이 안 될 때가 되면 산소 부족도 따라 나옵니다. 근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분은 혈액순환이 잘 됨에 따라서 산소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꼭 나아집니다. 예.
3: 글쎄 그렇게 나아졌습니다. 그래요. 예. 저 그냥 변비 심해가지고 한 대여 세세 한 번씩 이렇게 변 봤는데 오 지금 이것도 좀 이렇게 이렇습니까?
1: 맞죠. 예.
3: 야 이게 제일 좋습니다. 나 이걸 나 정말 애쓰였습니다. 그런데 변비 이렇습니다. 글쎄. 그리고 예, 이렇게 아침에 자고 나면 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후디투난 게 잠깐 까도 되고 이러는데 이번에 이 저기 내 동차 먹은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납니다.
1: 맞지요.
3: 그러니까 밤 잘 자서 그런 까투랍니다. 아무래도 예?
1: 맞습니다. 예.
3: 밤에 잔다는 게 나는 눈 감고 잔다는 게 산잡자 눈 떠보면 아이 자고 예, 이러면 영 피곤합니다. 그런 게 이 동차 먹은다면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안 게, 오늘 벗들 띄우는 게, 몸도 헷갈아진 깎고, 눈이 잘 되는 깎고, 이래서 채니까.
1: 맞지요, 예.
3: 야, 정말, 예, 내 이번에 이하고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내 셀로 그랍니다. 그러니까 올여름에 이런저런 배,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일곱 달을 지금 먹는데, 일곱 달 먹었는데 이게 다 이롭지니까 지금.
1: 맞죠, 예.
3: 그 아침에 한 번만 먹는데 얼마 줬습니까? 이 아군이 아침에 한 번만 먹고, 어분 하나를 아이 먹고 이래도, 골고루 어디나 다 좋아지니까, 예. 나 이 여름에 정말, 예, 아무 근심 없이 어림주 아이하고 이렇게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좋냐고 강의를 해줘서. 난 얼른 예, 나이 지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집에 남편도 모임 가면 노세산에 한 세 번 어서 왔다 갔습니다. 그게 작게는. 그래서 네, 처음하고 두 번째는 게도 있고 남아게도 지내 세게 되게 어지 않고 치료가도 잘 돼서 그런지 좀 괜찮았는데 세 번째 온 다음부터는 후유증 용 많이 남아서 그 후유증이 많이 시달렸댔습니다. 여름만 고소 밥 먹을 때 막 흘리지 기질기질하지 자꾸 개끼지 그다음에 그다 반신이 많이 불편하다지 팔다리 또 소리도 하지 저녁이면 또 귀에서도 소리 나고 무슨 혈압도 조절도 안 되고 앉아 때려놨다면 가방이 많이 시달렸대였습니다. 그래도 약을 먹기는 그냥 저다 먹기는 먹어도 좀 낫지
2: 않습니까?
4: 그래, 예, 그래도 방송 듣고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성학자 발효분은 좀 먹기 시작했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먹었댔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 효과가 있는가 하고 먹었는데 진짜 먹어보니까 확실히 나중에 확실히 알린 진짜서 지내졌습니다. 진짜.
1: 맞지요. 예.
4: 그래 지금 예, 머리 벌써 맑아지고 그냥 올반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올반에 있었댔단 말이죠. 머리도 모두 무슨 한번 부마도가 체험하도가 그런지 머리도 올반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신이 차린다. 머리도 막아졌다. 정신도 많이 막아졌습니다. 저는.
1: 맞지요.
4: 예, 혈압이 온종일 잘 되고 또 먹던 밥도 개끼고 무슨 너마에 가다 이러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특별하게 반쪽 얼굴이가 그냥 푸뜨푸뜨푸 떨린다 이랬대다. 우리서 모르지 그만가 그게 알기지 않다. 뭐 그 본인은 그냥 푸뜨푸뜨한다 이러던 게 그게 언제 없어졌는지 그건 다 완전히 나아졌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 거기 또 딱 이 병 하니까 거기 따라오는 병이 가도 심장병이 따라옵대다. 그래서 심장도 안 좋아서 그냥 정소소절 안 돼서 숨이 차서 앉아 자다도 일어나 앉아있고 또 청계 다닐 때면 개구개구 다니는 거기다 또 숨도 그냥 쉬어도 다니고 조금 걸 때도 그냥 쉬어서 다니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게 같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1: 맞습니다.
4: 네. 예, 그리고 거기다 또 병이가 많습니다. 소변에도 자꾸 여러 번 보니까 그 같은 행동이 빠르지 못한데도 소변 자꾸 이렇게 일어나다가 그 중 저녁엔 자지 못했다 말이다. 그러니까 신경질도 쓰고 많이 피곤해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1: 맞습니다. 예.
4: 그러니까 잠은 너무 잘 잔다. 지금 요즘에는 가슴이 편안하다면서지.
1: 맞지요.
4: 네. 예, 근데 내 방송 들어보니까 안주도 활동이 활동이 좋았을 때다.
1: 맞습니다.
4: 그래서 예, 이 활동할 때는 값이 좀 저렴했을 때다.
1: 맞습니다.
4: 그래, 예. 그래서 좀 들어보니까 많이
1: 네.
4: 여러 가지 다 주제해서 지금 또 대답 받다고
1: 그랬나
4: 어디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5: 전 통증하초를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는 통증하초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심장하고 피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마른 기침이 정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몸에는 허혈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 검사하니까 진단받은 게가 폐 때문에 폐를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뭐 나이도 많고 또 그렇게 건강한 척도 아니고 하니까 야 수술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뭐 병원약, 중의원의약, 그다음에 육항고약도 여러 번 바꿔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못하고 점점 더 합대다. 이래다 선생님들이 그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 쓰기 시작했는데 쓰니까 나 점차 좋아지고 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 가슴이 불편하나 숨이 차나 그다음에 피부가 많이 말랐는데 지금 이런 증상들은 다 치료돼 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없습니다.
1: 맞죠.

일제 동충 하천은 정말 유일하게 4,500m 높이에서 자라는 발효한 약물로서 30배 효과를 보는 정말 진기한 약물이라는 걸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예. 내가 병 이렇게 치료된 건

0: 들어봤지만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열심히 동청하차를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청하차를 하던 때마다 싸니까 나 그렇게 너무 뭐 긴장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맞죠.
0: 또 그다음에 예, 하루에 한 번씩 먹으니까 또 특히 선생님들이 그 지도하는 대로 예, 하루에 난 두 봉지씩 먹는데 아침에 한 번만 두 봉지 먹습니다. 이러니까 약 먹기도 영 편하고 효과도 좋고
1: 맞죠.
0: 정말 진짜 30배 효과를 보는 이런 약이라고 정말 느끼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나통 프로토 발야동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1년에 감기 몇 번 걸리는지도 모릅니다. 지네. 계속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청화도 바라던 분 쓰고서니 이것은 다음부터 지금 감기 아예 걸리지 않습니까?
1: 맞죠. 예.
3: 예. 그리고 예, 심장이 또 나빠가고 예. 맨날 숨이 차고 숨이 올라오고 자꾸도 한숨만 안 자꾸 나가며 긴숨이 나가며 그리고 예, 가슴이 앞뒤 가슴이 개우지 그래서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째 자꾸 나는 신경질 심장이 나쁜데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자꾸 예, 화가 나서 지지 못하겠어 대답이네. 억지라기도 바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동청화도 바랬던 것은 남대니 이런 쪽 사실 다 사라져서 일 없습니다.
1: 맞죠. 예.
3: 똑같지 않습니다. 지네.
1: 맞죠. 예.
3: 예. 예. 그리고 예. 폐라는 게 나빠가고 그것도 폐염증 어쩌면 폐렴이 걸리지 기침이 또라해지지 기침 얼마나 짙은지 모릅니다. 기침약도 좀 좋다는 거 거의 다 먹어봤을 텐데 그래도 안 되던 게 이 동청화도 바라던 분은 기침이 있습니다. 지금 기침 많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니까 그좀 고가병도 있어가지고도 뼈가 아파가지고도 안들 떼고 설 떼고 그도 정말 중계랑 어른한테 영화도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과과정도 많이 나서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래가지고 맨날 머리 아프지, 머리 소리 나지, 잠을 못 잤습니다. 난 미네.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미네 중시야에 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혈압도 저도 잘 되고 잠을 잘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래사라 그렇게 소리 나고 예, 머리 자꾸 아프던 거 아프던 것도 일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나 이렇게 좀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많이 봐서 난 이번 또 언제 우대 활동 좀 특별히 좋았을 때다. 예.
1: 맞습니다.
3: 예, 그래 난 이런 우대 활동을 더 참석해 보려고 전화 올립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맞아 말씀 주시죠.
3: 예, 그 꼬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신장 그러니까 콩팥쥐

0: 콩팥이 양이허하고 나 음이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물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장률이 양이허할 때 얼굴 색깔이 창백해지게 되고 기와 혈이 부족하고 피로하고 졸음이 오거나 정신 나지 않고 귀에서 소리가 나게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중에서 말하게 되면 귀에 문제가 생긴다게 되면 그 원인을 신장 콩팥에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지가 시클거나 나란해 나거나 우리 골가병에서도 우리 신장이 허할 때게 되면 골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허리다리가 시클고 나란해 나거나 손발이 차고 건망증이 생겨나게 되고 수면 질량이 차거나 소변이 좋지 않고 월경불순, 성욕감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장이 음이할 때 얼굴 색깔이 노란색을 띠게 되거나 눈이 아찔해 나거나 머리가 어지럽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맥이 없고 손발에 열이 나거나 입이 마르고 간조하고 붉은색을 띠게 되고 맥박이 잘 알리지 않고 성공능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술한 증상은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장이 흔한 원인은 단지 신장이 병변을 해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연령이 증장, 인체 쇠약이라든가 오랜 병으로 앓았거나 정서상의 피로거나 과도한 피로, 장시간 동안이 긴장 상태, 선천 부족, 오랜 약물 복이거나 부적절한 음식을 먹어서도 우리의 대량이 독소가 신장 내 천직된 원인에서 신장이란 것이 허하게 되는데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네, 세상은 늘 새로운 소식으로 가득하지만 진짜 의미는 익숙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이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복충전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경원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12도입니다. 공교용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지구상의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델리 펭귄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아델리 펭귄은 남극 대륙과 그 주변 섬에서만 살아가는 대표적인 극지 생물입니다. 이름은 프랑스 탐험가 줄 드몽 뒤르빌이 자신의 아내 아델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남극 연구기지와 인공위성 관측을 통해 그들의 생활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얼음 위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먹이 활동은 바다에서 이루어집니다. 크릴과 작은 물고기, 오징어 등을 먹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를 헤엄치며 잠수하는데 한 번 잠수하면 100미터가 넘는 깊이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차가운 바다 속에서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두꺼운 지방과 촘촘하게 겹쳐 있는 방수 깃털 덕분입니다. 바깥쪽 깃털은 물을 튕겨내고 안쪽의 솜털은 따뜻한 공기를 품어 천연 방한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하 수십 도의 혹독한 추위와 거센 바람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델리 펭귄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번식기입니다. 남극의 짧은 여름이 시작되면 수십만 마리의 펭귄이 해안가로 모여들어 거대한 번식지를 만듭니다. 놀라운 점은 많은 개체가 지난해와 거의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짝을 찾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극에는 나뭇가지도 흙도 없습니다. 대신 작은 돌멩이가 가장 귀한 건축 자재가 됐는데요. 수컷은 하루 종일 적당한 크기의 돌을 찾아 암컷에게 가져다 주고 암컷은 그것을 하나하나 쌓아 둥지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돌이 귀하다 보니 이웃 둥지에서 몰래 돌을 훔쳐오는 모습도 자주 관찰됩니다. 마치 사람들의 작은 장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둥지가 조금만 낮아도 눈이 녹은 물이 고여 알이 얼거나 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돌 하나가 새 생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셈이죠.

알을 낳은 뒤에는 부모의 협력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보통 두 개의 알을 낳는데요. 부모는 번갈아 가며 알을 품고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갑니다. 한쪽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 먹이를 구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강한 바람을 온 몸으로 견디며 알을 품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뒤에도 부모는 입속에 저장한 먹이를 토해서 새끼에게 먹여주고 서로 역할을 나누며 성장할 때까지 정성껏 돌봅니다.

새끼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여러 마리가 함께 모여 유치원처럼 생활하는데 이를 크렛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먹이를 구하러 떠났다가도 수천 마리의 새끼 가운데 자신의 새끼 목소리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델리 펭귄은 울음소리의 높이와 리듬 또 미세한 음색을 기억하는 뛰어난 청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것만큼이나 정교한 소리 구별 능력이 가족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델리 펭귄은 단순히 귀여운 동물이 아니라 남극 환경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의 개체수와 번식 성공률을 꾸준히 조사하면서 남극 생태계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특히 바다 얼음의 넓이는 아델리 펭귄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얼음이 너무 적으면 크릴이 줄어들고 너무 많으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와 해빙 환경의 변화로 번식 성공률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해빙 조건이 안정적인 지역에서는 개체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아델리 펭귄은 남극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자연의 온도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연구자들은 펭귄의 배설물 흔적을 인공위성으로 분석해 군락의 규모를 추정하기도 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장치를 부착해 먹이 활동과 해양 환경의 변화를 함께 연구하기도 합니다. 한 마리의 작은 펭귄이 남극 전체의 미래를 읽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아델리 펭귄은 헤엄을 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지에서는 다소 서툴러 보이는 걸음걸이 때문에 느리고 둔한 동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선형의 몸과 단단한 근육, 그리고 날개가 아닌 지느러미처럼 진호한 앞다리는 물속에서 엄청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시속 30km에 가까운 속도로 헤엄치며 먹잇감을 쫓고 바다 표범과 범고래 같은 천적을 피해 재빠르게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얀 얼음 위를 뒤뚱거리며 걷는 작은 새 한 마리. 언뜻 보면 그저 귀엽고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혹독한 자연을 견디는 강인한 생명력과 가족을 지키는 헌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델리 펭귄은 가장 추운 대륙에서 가장 따뜻한 생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남극의 바람은 오늘도 차갑게 불고 있지만 그 바람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작은 펭귄들의 발걸음은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언젠가 아델리 펭귄을 떠올리게 된다면 귀여운 모습만이 아니라 얼음과 바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이 함께 만들어낸 남극의 소중한 이야기도 함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연을 이해하는 마음이 하나 둘 모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역시 조금 더 건강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파 1206kHz 중국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 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뉴스 종합 방송은 방송 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 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번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 가득 웃음 가득한 프로그램 출발 라디오 속으로입니다. 저는 리봉입니다. 장마철 외출할 때는 무엇보다 급하는 이 급변하는 날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 물이 차기 쉬운 침수 예상 구역을 미리 파악하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며 안전하게 주차하고 조심해서 운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비 오는 날 외출 시 꼭 기억해야 하는 교통안전수칙을 준비해봤습니다. 비 오는 날 올바르게 주차하는 방법과 안전운전 요령, 자전거나 전동차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전주 각지는 개었던 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변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변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4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8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철 장대비가 쏟아질 때는 주차 공간 선택이 차량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와 같은 장소에 주차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호우 상황에서는 반드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 오는 날 올바른 주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낮은 지대나 지하 주차장은 피해야 합니다. 지형이 낮은 곳이나 반지하 형태의 주차장은 빗물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순식간에 물에 잠길 위험이 큽니다. 자, 이런 곳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가는 차량 전체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지대가 높은 곳이나 지상도로 주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그리고 거대한 나무나 전선대, 낡은 간판 근처에는 절대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 속에서는 강풍이 불어 큰 나무가 부러지거나 전선대가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그 아래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차량은 심각하게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이런 위험 시설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으로 지하 터널이나 지하 차도, 교량 아래 공간도 위험합니다. 이곳들은 지대가 다른 곳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흙탕물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곳에 주차를 해두었다면 차량이 완전히 물에 잠겨 복구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러한 지하 공간의 주차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 양옆이나 급경사면에도 차량을 세우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도로변에 주차하면 갑자기 불어난 물길에 차량이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경사면에 주차하면 빗물과 진흙으로 인해 차량이 스스로 미끄러지면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사태나 토성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기슭이나 비탈면 주변은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합니다. 자, 불리한 기상 상황에는 이 산에서 흙과 돌이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많기에 이런 지역은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안전합니다. 자, 만약 진흙탕 길을 지나야 한다면 반드시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자, 물이 덜 찬 쪽으로 천천히 통과해야 합니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즉시 정차하여 안전을 확인한 뒤 다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계속해 비 오는 날 운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행 요령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끄러운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 오는 날 길바닥은 미끄럽고 마찰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급하게 핸들을 꺾거나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행동은 차량이 미끄러져 통제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핸들을 부드럽게 조작하고 서행하면서도 안전차로를 꾸준히 유지하는 습관들을 들여야 합니다. 탁월한 시야 확보는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날씨 예보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와이퍼, 즉 앞유리 닫개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유리 세척액이 충분한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앞유리와 측면유리에 김서림이 생겨 시야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에어컨을 가동하고 송풍구 위치를 앞유리 쪽으로 돌려서 제습 기능을 작동시키면 시야를 말끔하게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비가 매우 많이 내리는 폭우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폭우 시에는 많은 차량들이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앞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후미 차량이 미끄러져서 대형 련쇄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고는 보행자나 정차 중인 차량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도로가 한산하더라도 항상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네, 도어기 침수 구간에서 엔진이 꺼졌을 때는 절대 재시동을 걸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도로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 경우 겉으로 보기엔 얕아 보여도 실제로는 구덩이에 빠져 차체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 억지로 엔진을 재시동하면 물이 흡기구를 통해서 엔진 내부로 빨려들어가면서 심각한 엔진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차량 시동을 완전히 끄고 변속기를 중립에 둔 뒤 다른 차량이나 견인차의 도움을 받아 물 밖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빼내야 합니다. 절대로 물속에서 엔진을 캐려 시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밖에 젖은 길바닥에서는 차간 거리를 평소의 2배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멀어져야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습니다. 자, 차량 조명을 적절히 켜서 나의 위치를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방수칙이랍니다.

자, 이번에는 비 오는 날 외출 시 보행자와 자전거, 전동차 이용자분들을 위한 안전수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부득이하게 나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물의 깊이를 신중하게 살펴야겠습니다. 만약 물이 발목을 훨씬 넘거나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이라면 지체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수도 있고 전선이 끊어져서 감전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고 걸어야겠습니다. 빗물로 인해 길바닥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차 문을 열게 된다면 그 충격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곧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급류가 흐르는 도로에서는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흐르는 방향을 따라 걸어야 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발걸음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앞서가는 차량이 물에 잠겨 고립된 모습을 목격한다면 절대 자신이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턱대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도 같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이랍니다. 이때는 긴급 상황임을 인지하고 우선 119에 신고해 전문 구조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차량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차량이 침수되어 시동이 꺼졌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차량이 심하게 물에 잠긴 경우 견인차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꼼꼼하게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해야겠습니다. 특히 침수 구간에서는 안전한 통행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진입을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비 오는 날 전동차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전거나 전동차는 이 자동차에 비해서 바퀴가 작고 또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위험도가 훨씬 큽니다. 자, 무엇보다 속도를 크게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여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생명줄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빗물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기가 쉽고 추돌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자동차처럼 비 오는 날에는 반드시 유리닫개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유리닫개를 통해서 앞유리의 빗물을 제때 닦아주고 옆 고울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후방 차량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차선 변경이나 회전 시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울러 깊은 물이 고인 도로는 반드시 피해야겠습니다. 겉으로는 평평해 보여도 그 아래에 숨겨진 웅덩이나 매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타이어가 빠지면 순식간으로 균형을 잃고 크게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물이 깊게 찬 도로를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서 다른 길로 우회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기어, 즉 변속 장치를 조작할 때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비 오는 도로에서는 저기속 기어와 중속 기어를 적절히 활용하고 급격한 엔진 회전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침수 구간에 빠지거나 앞바퀴가 급류에 휩쓸릴 경우 최대한 안정적인 방향으로 핸들을 잡은 채 천천히 방향을 조정해야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무리해서 돌진하지 말고 즉시 발을 내려 세우고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빼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장비 선택도 매우 중요한데요. 비 오는 날에는 가볍고 몸이 밀착되는 비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비막이나 긴 비옷을 입으면 강한 바람에 옷자락이 휘날리면서 시야를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이나 옆에서 오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튼튼한 비옷을 챙겨 입고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구도 착용하는 것이 안전한 주행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 자전거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출발 전에 이동 경로를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침수된 적이 있는 도로나 배수가 잘 안 되는 구간을 미리 파악한 뒤 안전한 우회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주행 중에도 수시로 앞쪽의 물 깊이를 확인하고 만약 물이 많이 차 있는 구간을 만나면 차량이 침수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앞에서 멈춰섰다가 다른 안전한 경로를 찾아야겠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비록 외출을 약속하더라도 과감히 미루거나 취소하는 것도 하나의 안전한 선택입니다. 네, 특히 갑작스러운 폭우가 예보된 날에는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고 위험도 급증합니다. 자, 이런 날에는요, 단거리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날씨가 나쁘면 나쁠수록 속도를 줄여야겠죠. 빗길에서의 과속은 미끄러짐 뿐만 아니라 시야 불량으로 인한 돌발 상황 대처 능력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마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이 다양한 교통 안전 수칙들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비 오는 날 올바르게 주차하는 방법과 안전 운전 요령, 그리고 보행 및 자전거 주행 시 주의 사항 등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외출 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력한 폭우가 쏟아져도 미리 대비하고 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희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희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용길시 현대병원은 전문적으로 어디 가나 치료하기 어렵다 하는 난치병에 정말에서 환자의 증상은 아주 심각하지만 진단이 나지 않아서 또 정확하게 치료할 수 없는 이런 환자분들, 또 어떤 경우에는 진단은 있지만

0: 지금 이야기 수준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병들이 지금 아무리 병원이 많고 의사 많아도 아직도 좀 제한적인 치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치료하고 돈도 날리고 해도 잘 낫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병원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병들이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현대병원은 몇십 년 동안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낸 특색적인 치료 그게 뭔가 하면 면역각성료법하고 부강주사료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든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흔히 발생하는 병도 물론 또는 희귀난 치병에 보통 뭐 골관절병도 물론 지금 치료받고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주 희귀한 병들도 물론 지금 의학 수준으로 아무리 큰 병원 외국에 가서도 치료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 병들의 홍반낭창 즉 루푸스라고 외국에서는 말하는데 이 병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미 진단은 받았지만 치료 방법이 없어 고생하는 분들 영길시 현대병원 265-2120에 전화하셔서 문의도 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 홍반낭창이 무슨 병인가? 이게 외국에서 다 루푸스라고 하는데, 이 병은 간단하게 말해서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몸이 면역 기능이 잘못 작용해서 자기 몸을 지킬 대신 자신이 몸의 조직을 또 세포를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이런 병이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좀 많이 발생하는 류풍숙 관절염도 강직성 척추염 또는 베체트병이라든지 이 홍반낭창에 이런 병들이 다 자가 면역성 질환입니다. 이전에 들어 못 봤을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에 왜 또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는 진단율이 과거에 비해서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발견됐고 때문에 무증상인 경우에도 또 과거에 놓쳤던 환자들도 지금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작은 삼촌이 이제 한 70 야드립니다. 그런 게 농촌에 계시는 게 이 무릎 다양 관절염인데 이러 못 납니다. 농촌에 있는 게 이제 농촌 깨는 게 이러도 못 놓고 그저 안전대를 그저 안 그런 엉태에다가 그런 터리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대구서 거기다 잡아매고서 뭉개한답니다. 그리고 진짜 고통스러워서 그저 자지도 못하고 그저 앉아서 헤맨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누기 동민도 현대병원에 와서 주사 맞고서 한번 맞은 게 영 많이 났다니 그러더랍니다.
0: 네.
2: 전화해봐달라 해서 내 그래 전화드립니다. 내일은 예약하고서 좀 가서 검사도 하고 좀 그런 주사를 맞기서 부강주사를.
0: 예. 무릎관절염이 들어보니까 아주 심한 정도입니다. 예. 그렇게 전혀 이러도 못 날 정도 이럴 때 큰 병원 찾아가면 바로 수술하라 합니다.
2: 수술하라면서 그리고 진통제를 그것도 주더랍니다.
0: 그렇죠.
2: 진통제도 아이디어더랍니다. 아무리 먹어도.
0: 예, 너무 심하게 아프면 진통제도 말 듣지 않습니다.
2: 예. 예.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래 가서 맞고 와서 그래 좋아서 그 처음 맞은 게 영 좋아서 그래더라면서 예약해달래서 그래 전화드리는 게
0: 치료하고 나신 실례들을 직접 보았으니까

0: 믿고 2620에다가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3: 예, 네, 어디 그 노바이트에 대해서 선생님과 얘기하니까 잘 몰라겠는데 나도 다시 물어봤더만이 이 용 인심이 헬퍼스래요. 그만 한마디 그 사람과 다시 물어보면 왕사 같은 얘기다 하고 예. 그래 너무 그래서리 기억이 떨어져 해서리 가서 검사라는 게 노바이트 3G 됐더란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대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가 하네. 우리 시동새란 말입니다.
0: 뭐이랍니까? 나 지금
2: 노바이트 빙변이라고 이런 명칭이 있는데요. 혹시 예. 그건가요?
3: 예예예. 예, 예.
0: 네. 이렇게 하세요. 예, 상세하게 2652120에다가 전화하셔서 예, 문의하고 예. 예 치료할 수 있다면 병원 찾는 게 좋겠습니다.
3: 나 이게 선생님과 문의라고 가다 그래.
0: 예.
3: 예. 알았습니다. 그럴게요. 예.
2: 네.
3: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내 동생 한 애인데 지금 옴담병에 걸려가지고 예, 지금 치료를 하는데 자꾸 재발 자꾸 암이 떠라 이래가지고 한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자고 그랬다.
0: 네. 그 병이가 좀 예, 낫지 않는 병 맞습니다. 피부질환으로서 이것도 예, 현대병원에 치료는 예, 이런 잘 낫지 않는 피부병에 예, 건선도 좋고 예. 백반증도 좋고 이런 병들의 효과 아주 좋습니다.
4: 아, 예약해 가다 오겠네.
0: 예, 그렇게 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지금 그 홍반낭창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데 이것이 좀 어렵다는 문제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 면역이가 자기 몸을 지킬 대신 자고적으로 자기 몸의 조직에 손상을 주는 병에 네, 이래서 참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 병은 주로 젊은 여성한테 발병률이 높습니다. 남자는 없다는 말은 아니고 예, 좀 비교해 보면 확실히 발병률이 9대 1 정도로 높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5: 아, 저는 허리가 다리 아팠어요. 현대병원에 가서 그리고 한번 치료를 했습니다.
0: 네.
5: 아, 그래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던 게 지금 예, 많이 나가졌습니다. 원래는 지금 지팡이 짚고도 다 그렇지 못하던데 아, 그 한 번에 지팡이 안 짚고도 걸어다닐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0: 예.
5: 그래, 내 생각은 이러니까 한 세 번은 항기료제라는데 항기료제만 했으면 욕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적어도 항료성 치료는 하는 게 좋습니다.
5: 예, 항기료제 좀 하라고 그랬나.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6: 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뭡니까 형제님 세 분이 네 분이 이렇게 조카까지 네 분이 하고 예, 다 좋아지고 예. 그리고 또 요새 안에 오늘이 뭡니까 요 앞 마당에 정자에 앉아서 노는 게 어떠한 뭐 현대병원 그 강의 듣는가 내보고 먼저 물어보게 나 듣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같이 갈 수 없겠는 게 갈 수 있다고 소리 그래 그 할머니는 어찌냐면
0: 예.
6: 무릎이 양짝이
0: 예.
6: 다 한짝이 아픈 게 아니라 양짝이 그렇게 아프답니다, 선생님.
0: 예.
6: 그래, 한짝 무릎이 뒤에는 이렇게 배울때다 이렇게 그 바지를 얇은 거 있고, 이래, 얼리 저기, 무릎이 뒤에 또 이래, 그렇게 뭔가, 오래 같은 게 이렇게 불어난 게, 그게 어때 때를 자꾸 이렇게 옷이 쓰다듬이 아프다면 조금 불어쓰러웠대다. 그래, 이런, 게, 이거 지금, 게 내게 이게 다, 이런 거 다 지루할 수 있다. 그것이 어제 난 지병 지루하니까 이것도 지루하겠지 하니, 내가 같이 내일이 가서 그런다.
0: 그분이 혹시 류풍습 진단은 받지 않았습니까?
6: 류풍습이라 합니다. 그 할머니.
0: 류풍습이라고
6: 예. 무릎이 좀 한짝이 붓겠을 때다.
0: 그 류풍습이 그렇습니다. 관절에 여기저기 결절. 예. 작은 것도 작지만 작은 건 콩알만큼 큰건 기사에 알만큼 예. 그런 결절이 여기저기 불떡불떡

0: 변합니다. 문제는
1: 커진답니다.
0: 예, 문제는 관절이 변형이 생겨 굳어져서 앞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예, 아주 좀 심각한 병. 이것도 자가 면역 질병. 예, 예, 그래서, 이 병은 지금 어디 가나 사실 별 치료 방법이 없어서, 예.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소염제, 지통제, 격소제,
1: 예.
0: 나왔습니다.
1: 예. 예.
0: 그렇게 격소를 오래
1: 했을 때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흐르렀을 때가 좀 걸린 거 보니까.
0: 예. 그리고 무릎뿐이 아니라 여러 관절에 문제 생깁니다. 예, 그리고 온몸의 전신적인 질병입니다. 그 피부도 폐도 심장의 혈관의 눈에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하는
1: 내가 위험한 병이구나.
0: 예, 그렇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내일 우리 가겠습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0: 말씀하세요.
3: 예, 사촌동사에 한쪽 무릎 뒤쪽이 아파서 현대병원에 가 드랍이 두 번 받았습니다.
0: 예.
3: 예, 지금 병 많이 났습니다. 이 집이 삼층인데도 예, 올라오기도 바쁘고 이러는데 저는 삼층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답니다.
0: 예.
3: 예, 그저 이래 병원에 가보니까 예, 물찬 관절이겠다며 저리 큰 병원에 가 검사 받았더랍니다. 근데 현대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물찬 관절이고 대형성 관절이라더랍니다. 근데 예. 이렇게 효과적으로 가서 한 이 두 번 더 하면 예, 완전 이렇게 한 번에 뭐 두 번은 괜히 가서 합니다.
0: 네, 그렇게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4: 네, 가서 예, 현재 병원에 가 무릎이 여기 너무 아파서 두 번가 치료한 게 효과 많이 좋습니다, 지금.
0: 네.
4: 그래, 지금 어둠 또 내일 가는 날이 돼서 내가 이번에 갈 때 친구 한 분이 데리고 가자고 그랬잖아.
0: 예, 그분은 또 무슨 문제 있습니까?
4: 네, 친구도 무릎이 아파합니다. 지금 무릎이 아픈 사람 얼마나
0: 많습니다.
4: 그렇지
0: 예.
4: 못합니다. 너무 아파서 통증이
0: 예, 그 정도로 좀 엄중합니다. 예.
4: 예. 그래, 내일 같이 가겠습니다.
0: 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제주 나왔습니까?
0: 네, 맞습니다.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이 현대병원에서 언니 간단히 그냥 얘기를 합시다. 저기 우리 저기 뭐든가 우리 언니 부 언니 되는 분인데 예, 지금 저기 발이도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예, 걷지 못합니다. 저 개구나 걸어댕긴다.
0: 예.
5: 예. 거기 거기 가서 배워도 되니까 그 발이랑 예 발이 아파서 예 예 머리가 빗기 아주
0: 발이 아프고 아파. 무릎도 아프고. 예,
5: 예 또 뭐 어디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예 허리도 아프고 예.
0: 예 아픈 것이 참 예. 많습니다. 예.
5: 예. 예, 예, 예.
0: 그런데 아마 뭐 지금까지 약을 안 썼거나 치료해 보지 않은 건 아니겠지요. 예.
5: 아예 했습니다. 예.
0: 아예 했습니까? 그렇게 아프면 예. 덜 아프면 됩니다. 그럼.
5: 아닙니다. 일이 쉬게 했습니다. 일 지내서 바빠 그렇게 기죠.
0: 예. 그 이런 병은 참아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점점 더 예.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런가? 연세가 들면서 발생하는 병. 예, 이게 퇴행성 관절염. 예, 늙어서 오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예, 이런 병도 거저 소염제나 지통제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현대병원 치료는 좀 독특한 치료입니다. 예, 저 예, 예. 부강주사료법 이미 치료해본 분들이 얼마나 효과 좋다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믿고 한번 어떤가 볼 게 아니고 예, 진심으로 예, 아, 이사가 몇 번 치료받으라 하면 그에 따라서 예, 기본상에 세 번 해야 됩니다.
5: 예.
0: 예. 한 곳 말합니다. 예, 어깨, 발이 무슨 뭐 다 합해서 세 번인 게 아니고 무릎,
5: 아, 예, 예.
0: 예, 무릎 하면 무릎만 세 번, 적어도, 예,
5: 예.
0: 예. 어깨 아픈 거는 이 경추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 진단을 잘 내리고, 예, 그리고 예.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5: 예, 예. 선생님의, 그래, 예, 좋은 소식 알려줘서, 우리, 예. 저기, 예.
0: 예, 괜찮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5: 예,
0: 되고,
5: 치료. 많은 사람들이, 예, 정말, 예, 많은 이 방송 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제처럼 관절이 아파 고생하는 분들도 물론 예, 허리나 무릎이 어깨 예, 이런 병도 치료 가능하지만 특히 희귀난 치병으로 특히 자가 면역성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이게 홍반낭창 예, 본인이 알면 두 말할 것 없이 직접 찾으시고 또 주변인의 뭐 친구나 친척 가운데 이런 병이 있다면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현대병원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예, 얼굴에 나비 모양의 홍반, 예, 붉은 반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태양빛에 과음이 잘합니다. 자외선 빛에. 그리고 입안이 헐고 거기다가 또 관절이 통증도 있고 붓고 그뿐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쉽게 피로하고 열도 나고 체중도 감소되고 딱 마치 류풍성 관절염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장기에 신장의 손상, 폐의 심장, 예, 신경계 문제, 빈혈,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병에 대한 진단의 방법이 이 항체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가 좀 쉬워졌고 또 거기다 그 콩팥이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소변 검사도 해야 되고 예, 저 그 또 영상 검사도 하고 예, 이렇게 확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치료 방법이가 예, 지금 다만 소염지통제 관절이 아프니까 또 아무래도 지통제를 쓰고 또 염증도 생기니까 소염제도 쓰고 또 격소 예, 스테로이드라는 게 격소 치료입니다. 예. 그리고 면역 억제제 이 말은 면역을 왜 억제하는가? 예, 면역이 강하면 좋지 않은가? 근데 이 몸의 면역이가 거꾸로 네. 작용합니다. 네. 예,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대신 자기 몸의 조직을 공격해서 네. 그래병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좀 예, 억제, 아, 네. 예, 말린다 예, 이 말입니다. 네. 예. 예, 이러니까 이 면역을 억제하면 또 무슨 문제 생기는가? 감염에 취약합니다. 아, 네. 예. 예, T세포, B림파세포를 이 억제하면 외부의 세균 감염을 방지하는 이

0: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1: 예. 여러 가지 질병이 오겠네요.
0: 예. 네. 일단 감염이 생기면 낫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한동안은 또 끊고 또 다시 예, 또 감염이 생기면

0: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이게 다 몸이 면역 기능이 착오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래서, 이런 그, 스테로이드제, 스테로이드제란 건 격소약인데 쓰면 소염도 되고, 치통도 되고, 달과민도 하고, 예, 이런 작용은 있는데, 예, 이게 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환자 일단 그 이 병에 걸리면, 예, 계속 이런저런 문제로, 예, 고생하게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2: 예, 저, 그러니까 우리 친척이 로인 분이가 지금 1구부터 파이스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0: 네.
2: 그런 게, 그저 집회형이를, 그저 집구서를, 그저 대구 그런 동화이란 말입니다. 예. 다니는 게, 그저 좀 급하게 됩니다. 집회 짓고 다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내일도 어떻게 예약하고 서로, 좀 앞부분이나 안배해 주겠는가 얘기합니다.
0: 현대 병원에서 대퇴골 모혈교사 치료 잘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2: 예, 지금 그 골바닥 질병이라 잘한 데서, 그래서 떠났습니다.
0: 예, 듣는 바와 같습니다. 예. 예. 265-2120에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예, 예약하면 됩니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현대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가? 예, 현대병원에서는 이 단기적 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예, 자가면역 기초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증상을 눌러주는 다른 치료와 달리 자신 몸의 면역을 이런 그 대체하도록 하는 방법.
1: 예.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그 현대병원에서 그 피부병도 합니까?
0: 예, 합니다.
3: 예, 이 로인이가 너무 이 몸이가 갈아봐서니 날마다 모욕하는 것도 그냥 갈아봐서 그런데 또 한번 찾아가 보자고 그랬는데.
0: 예. 가렵다는 거는 피부에 있어서 하나의 증상이지만 원인은 아무래도 상세한 검사를 통해, 예, 정확히 진단하고 잘 낫지 않는 난치병에 피부 난치병도 치료해 드립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현대병원 치료 받게 되면 이 면역의 수치 같은 것도, 예, 조절될 수 있고 피부의 증상을 안정시키면서 점차적으로 호르몬을 줄이다가 또는 중단할 수 있고 또 체질에 맞는 환자는 호르몬 이전에서, 예,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환자분들한테는 가장 바라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홍반낭창 환자로서 또 문의가 있는데 오랫동안 서약으로 장기 관리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간장이나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위도 더부룩하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또 감기 자주 걸립니다. 예, 약으로 인한 장기 부작용을 견디기 힘든데,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문입니다. 예. 예. 아까 얘기 드렸는데 면역 억제제라는 것이 바로 이 그 면역 기능을 좀 눌러준다, 예, 말린다 하는 것으로서 장기 사용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면 잘 낫기 어렵습니다.
1: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품질이 제고되면서 여름철 경제 열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2026년 심수 APEC 정상회의 준비 보장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 각지 각 부문이 폭우 등 재해 날씨에 대한 대응 조치를

0: 적극 취하고 있습니다.
1: 남수 북조 동중선 일기공사 노조 수자원 조준량이 900억 립방미터를 돌파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민생의 온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비는 수많은 산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소비 능력을 강화하고 소비 조건을 개선하며 소비 장면을 혁신해 소비의 발전 예비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전국적인 소비 열기가 뜨겁습니다. 야외 트렌디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소비 장면을 창출하며 새로운 소비 업태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내적 동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푸른 산이 겹겹이 펼쳐지고 차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운남성 포이시 3호구 의상진에 있는 한 차잎 채집 공방에서 관광객들은 대나무 바구니를 메고 차밭으로 들어가 차 예술인과 함께 신선한 찻잎을 구별하고 차 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보이차에 살청, 료념, 사청 등 작업 절차를 관찰하면서 직접 차 만들기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공방 책임자 주인은 여름 방학 이후 관광객 접대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생보이차 제조 작업 절차는 살충 과정을 거친 후에 보이차에 생차, 홍차, 녹차, 숙차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대우림 도보 리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식물과 동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농촌 체험 학습 여행, 물가에서 즐기는 피서 여행, 야간 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활짝 꽃피우며 여름철에 참석한 경제계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를 지향해 우리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로 삼고 완전한 내수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우리는 소비 발전의 법칙과 단계적 특성에 부응하여 소비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승격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 성장 공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38회 대중용화 백화상 부대행사로서 2026 북경 한여름 용화 카니발이 여름방학 기간 내내 지속됩니다. 북경시는 수도 강철단지, 설레나 등지에서 53회의 야외 상영을 진행하며 영화관람, 마켓, 문화관광, 무형문화유산체험 등 다양한 소비 장면을 확정했습니다. 북경시 영화고 곽지정 국장은 영화와 함께 여행하고 영화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영화와 함께 시장을 돌아보고 영화와 함께 대형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1년에 영화 플러스 활동을 통해 티켓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기간 사람들은 백화상 관람권을 가지고 다양한 상권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산업이 번창하면 온갖 산업이 번창합니다. 올여름 새로운 소비 환경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체험 봉사를 구매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되고 있습니다. 감속 돈황은 문화 자원의 우세를 바탕으로 야간 소비 환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천년을 가로지르다를 특징으로 하는 핵심 상주 공연 다시 만난 도낭의 하루 최대 공연 횟수는 11회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만난 도낭 마케팅부 부총경리 량옹은 도낭은 해가 지는 시간대에 비교적 늦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사산이나 막곡을 관광지를 다 보고 난 후에야 야간 상영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시간에도 공연 횟수를 초과하여 관광객들의 공연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소비는 새로운 지능형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소성 서안의 대당 불야성에서 대당 활락 MR 몰입형 체험 프로젝트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었습니다. 방문객은 성당 시내의 오마가로 변신해

0: 고대 음악 체험 기물 복원 등 가변 수토리형 미션에 참여하며 관광지의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안의 한 기술회사 총경리 왕역연은 이 프로젝트는 밤의 체험과 매우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가상의 공명등을 날리거나 당나라 소시장의 시장 풍경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올해 전체 매출도 20%에서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뜨거운 열풍은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고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각 지역은 새로움의 발전 예비를 발굴하고 새로운 소비 장면과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델을 육성하여 내수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시장운영 소비촉진사 양목 사장은 우리는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오프라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소비 업태와 새로운 모델, 새로운 장면의 시범사업을 잘 조직하며 상업, 료행, 문화, 체육, 건강이 융합된 소비 장면을 육성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매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융합혁신을 결합한 일련의 업태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제33차 지도자 비공식회의가 10일로 초읽기 100일에 접어들면서 심수신은 본격적으로 준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고 도시 관련 봉사 업무도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차이나 2026 심수에서 만나 기적을 목격하다 초읽기 100일 기념 주제 행사가 심수 시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4명의 외국인이 함께 대형 화면을 터치해 심수에서 만나요라는 초대 메시지 표류병을 보내 심수 시민들의 인사를 아시아 태평양 각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창업과 산업진흥, 청년발전, 도시의 거주 진화성, 다원적 문화관광 등 측면에서 거주하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여행하기 좋은 심수를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출신의 전자상 거래 창업가 마이클 이걸턴은 심수의 완비화된 산업체인과 우호적인 국경 간 창업 환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심수가 완전한 산업체인, 효율적인 정부 봉사, 그리고 강력한 국경 간 전자상 거래 지원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비용의 창업 지원과 활발한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창업자들이 더 쉽게 사업을 발전시키고 광역시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펙 회의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심수 통상구의 출입국 여객 흐름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수 출입국 관리 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8월 4일까지 심수 통상구를 통해 입출경한 외국인은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5년보다 58일 앞당겨 달성했습니다. 국경의 국제적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일 심수공항 통상구 입국 여행객 종합봉사센터가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심수 출입관리총서 4급 고급경장 오사작은 앞으로도 통상구 통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의 입국카드 온라인 작성 시스템을 최적화, 고도화하며 이중언어 안내 데스크와 다국어 봉사 조치를 확대하고 현장 상담과 질의응답, 분류 안내를 강화하며 적절한 시기에 공항, 해항, 육상 항만, 철도 등 4개 류형 8개 통상구의 에펙 전용 통로를 일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심수의 도시 인터페이스도 조용히 승격되고 있습니다. 교통중추와 주요 상권의 다국어 표지가 더욱 분명해졌고 시내의 주요 호텔과 음식점들은 외국어 응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수에서의 여행과 심수에서의 쇼핑은 점점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올해 제13호 태풍 돌핀이 10일 전

강성을 떠나 북상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항기상대는 11일 오전 6시 폭우 등색경보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11일 오전 8시부터 12일 오전 8시까지 산동성 서남부, 하남성 중동부 및 서남부, 안위성 북부, 호북성 서북부, 하북성 서부, 북경 남부 등 일부 지역에는 큰 폭우가 예상되고 하남성 중부 등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지와 각 부문은 방어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안전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리부는 10일 전문회를 열고 제13호 태풍 돌핀의 발전 추세와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 평가하면서 태풍과 폭우로 인한 홍수 방지 작업을 재점검하고 재추진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태풍 돌핀은 이후 장강, 회하, 황하, 해하, 료하 등 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용량 범위가 넓고 지속 시간이 길며 재해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부와 응급관리부는 11일 1억 8천만 원의 주앙 자연재해 구조 자금을 배정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1일 주앙 예산 내 투자 2억 원을 배정해 절강성의 태풍 피해 복구, 응급 복구를 지원하며 공공봉사시설의 응급 복구 건설에 중점을 두어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절강성 여러 지역에 강풍과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10일 대주시 초강구 일부 지역에 심각한 침수가 발생했고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영류해 수위가 1.5m까지 급상했습니다. 절강성 수리 홍수 방지 긴급구조대 긴급구조기술과 부과장 리성량은 구조대원들이 신속히 배수 작업에 투입돼 배수 펌프 차량을 9시간 연속 가동한 결과 지하 주차장의 물이 모두 배수됐다고 소개했습니다. 11일 절강성 연해 지역과 절강성 북부에는 여전히 강한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저수지와 하천 수위가 높고 산지 토양 수분이 포화 상태여서 산사태, 토속류 등 2차 재해 위험 부담이 큽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강서성 북부에는 10일 폭우에서 대폭우가 내렸습니다. 무주시 자기현신의 여러 구간에 침수가 발생하자 교통경찰은 경고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준설과 배수를 실시했으며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자계현 공안구 교통관리대대 경찰 공상록은 모든 위험 구간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강우 기간 동안 전체 경찰을 중심 배치하고 돌발 위험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산이 많은 자계현에서는 산사태 등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향진에서 간부들을 마을로 파견해 지질 재해, 취약 지점, 급경사지 건축물, 노후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계 구역을 설정하며 위험 부담 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자계현 오속진 무장부 구성부장은 모든 위험 지점마다 담당 간부를 지정하고 경보 정보를 농가에 직접 전달해 위험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주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돌핀으로 인한 강풍과 폭우의 영향에 대비해 안위성 재해방지 재구조위원회는 10일 류간, 선성, 지조, 안경, 황산 등 5개 시에 대해 성급 4급 재해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황산시, 지주시, 선성시의 여러 관광지는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산 풍경구는 8월 9일 공지 발표 시점부터 대외 개방을 중지했습니다. 황산 풍경구 집법구 온천종합관리팀 조리 감조사는 전 직원을 동원해 해당 구역의 매표소, 케이블카 등 주요 영업시설에 안전위험 점검을 실시하고 노출된 표지판, 차양, 옥외 광고판 등 시설을 모두 철거했으며
하산하는 관광객의 안전 이송에 안전을 기해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

0: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하남성에서는 폭우와 큰 폭우가, 일부 지역에는 극심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강수가 지속시간이 길고 루족 강수량이 많으며 국지적으로 극한 강수량을 보일 수 있으므로 산사태, 지질재해, 중소하천홍수, 도시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 등 기상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남성 기상과학연구소 소장 성림은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가 그친 후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며 농작물 피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하남성 기상부문은 중대기상재해 3급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하남성 홍수가물방지지휘부는 홍수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하남성 응급관리청 홍수가뭄방지처처장 양문도는 각급 책임자는 즉시 현장에 배치돼 구호자재와 구조대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구호와 재해복구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각 업종 부문은 기상 상황에 따라 적시에 폐쇄, 중단, 철수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 올해 제13호 태풍인 돌핀이 9일 절강성 대주 연해로 상륙했습니다. 울부짖는 비바람 속에서 대주시 로교구 신교지는 현지의 로년 조찬센터를 태풍 방지 혹은 음식 보장 기지로 临시 개조했습니다.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앞장서서 비바람을 무릅쓰고 음식을 배송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김이 맴도는 애심 음식을 하나하나 군중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후 3시 대주 로교구 신교진의 로년 조찬센터 주방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채소를 씻는 소리, 철기와 소티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연기 속으로는 밥향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당원 자원봉사자와 주방장 요리사들은 분공에 따라 질서 있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원 자원봉사자 진나의 행동도 각별히 빨랐습니다. 진나는 자신은 신교진에서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태풍이 오자 가게를 잠시 닫고 이곳으로 달려와 자원봉사 대오에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나는 당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가장 수요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월 8일 이후로 태풍 돌핀이 점점 접근하면서 대주는 신속히 전역 위험 방지와 우한 제거 그리고 군중 대피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신교진의 이 로년 조찬센터 주황 주방은 평소 관할군의 로인과 어린이들에게 종합 봉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로교구 신교진 조직위원인 진선증이 소개한 데 따르면 태풍 방지 응급 대응이 가동된 후 신교진은 가장 먼저 대응 조치를 가동하고 이곳을 태풍 방지 혹은 음식 보상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당원 자원봉사들을 조직해 주변 재해 대피소로 음식을 배송했습니다. 진선증은 지금 주방에는 10여 명의 요리사와 기타 7명 당원 봉사자가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기간 이들은 지속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진급 대피소 두 곳의 군중들에게 한 끼 고기 요리 두 개와 야채 요리 하나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뜨거운 저녁 음식이 완수되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주방에서 하나하나 음식을 잘 포장하여 상자에 담아두면 배송차들이 비바람을 무릅쓰고 안전하게 대피소로 배송합니다. 대피소는 금방 음식향이 가득합니다. 10일 점심 태풍 돌핀이 절강성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피 군중들은 태풍이 상륙할 때에 가장 위험한 시각을 지나왔지만 아직 집에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바람은 언젠가는 꼭 멈출 것이지만 위험한 시각, 서로 지켜주는 이 열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원 자원봉사자 진나는 하루 당황하게 돌아치다 보면 물론 많이 힘들었지만 대피 군중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마음이 즐거워진다면서 참 보람있다고 말했습니다.
1: 중공

남수 북조 그룹에 따르면 11일 정오까지 남수 북조 동중선 1기 공사의 루조 수자원 조절량은 900을 입방미터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남수 북조 중선 1기 공종의 수자원 공급은 27개 대중도시를 포괄하며 수해 인구는 1억 1,8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캄보지아가 입살의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지아 입살 연맹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전 7개월 동안 캄보지아는 누적 입살 수출량 70만 7천 톤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4억 1천만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4.3% 증가했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 관계자 라이 춘화는 캄보지아의 2026년 입살 수출량이 이전에 설정한 연간 수출 100만 톤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시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캄보지아 입살 수출은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중 아세안 시장은 캄보지아 입살 수출의 최대 지역 시장으로 올해 7월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캄보지아의 입살 수출량은 26만 6천 톤에 달했고 수출액은 1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시장 수요는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수출량은 20만 7천 톤, 수출액은 1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은 캄보지아 입살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캄보지아는 해당 지역에 5만 9천 톤의 입살을 수출해 5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입살 산업은 캄보지아 국민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입살 수출은 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5년 농업이 캄보지아 국내 총 생산에 기여한 비중은 16.1%였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아시아 발전 전망 보고서는 캄보지아의 경제 성장률을 2026년 4.5%에서 2027년 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중 입살 등 농산물 수출 수요 증가는 캄보지아 농업 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타이, 越南 등 주요 입살 수출국과 비교하면 캄보지아 입살 산업은 여전히 브랜드 구축 부족, 물류와 보관 비용 상승 등의 과제에 직면해 했습니다. 이를 위해 캄보지아 상무부는 2025-2030년 입살 수출 시장 확대와 다변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역할을 발휘하고 식량 지원과 식량 안보 협력 기제에 의존하여 국제시장의 공간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캄보지아는 우수 벼 품종 육성과 국가 브랜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농업연구개발연구소가 육성한 말리향 벼 품종 파카런두는 독특한 향기와 우수한 품질로 점차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캄보지아 입살연맹은 국가인증 브랜드인 앙코르 말리스의 통일된 입살 품질 기준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캄보지아 정부는 2023-2033년 운송과 물류 시스템 종합계획을 시작하여 물류 효과성을 높이고 무역 편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174개의 기초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366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캄보지아 입살 수출의 중요한 단일 시장입니다. 캄보지아는 올해 7월까지 중국에 입살 17만 5천 톤을 수출했는데 수출액은 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0: 2025년에 중국과 캄보자 양국은 새로운 입살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캄보자산 입살의 대중 수출 할당량을 50만 톤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캄보자 입살연맹 사무총장 룬예는 중국은 시종일관 캄보자 입살의 중요한 시장으로서 캄보자 입살 산업 발전에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자 주재 중국 대사 왕문빈은 캄보자 입살 수출이 거둔 긍정적인 성과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중국 캄보자 자유무역 협정이 캄보자 농산물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양국 간 경제 무역 협력의 발전 예비를 한층 더 방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자가 입살의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거리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접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성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성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발전의 나래를 펼친 서장 자치구 라싸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브라질과 미국 외교 분쟁 배후의 돈로 독트린 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상을 배우고 전보를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특집 평로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에서 생태문명은 핵심 과제로 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자연은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하면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내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경제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푸른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중국을 후세에 남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청산을 버리지 않으면 청산은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 생태문명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종석이의 관련 연설과 논술에서 사용된 전고를 함께 해설하고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에 심오한 함의를 터득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자로 중국인민대학 막스주의학원 양봉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친환경 발전 추진,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추진을 전면적으로 논술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 새 로종에서 우리는 생태 문명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중화민족의 항구한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태 문명을 둘러싸고, 첫째, 생태 문명이란 무엇인가? 둘째, 무엇 때문에 생태 문명을 건설해야 하는가? 셋째, 어떻게 생태 문명을 건설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생태 문명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종석이는 많은 논술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生态文明建设是关系中华文明的续发展和发展。中华民族向来尊重自然、热爱自然，绵延5000多年的中华文明孕育着丰富的生态文化。《易经》中说：“万物天文。”以察时变，万物人文以化成凤象，才成天地之道，辅向天地之宜。老子中说，人法地，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孟子中说，不为人时，古不可胜时也。
2: 방금 우리가 들은 내용은 2018년 5월 18일 습근평 종석이가 전국 생태환경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중요한 연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대회의 초점이자 가장 중요한 이론적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확립한 것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종석이는 역경의 두 구절, 천문을 관찰해 시대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해 천하를 이룬다를 인용했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을 관찰하여 시대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를 이룬다. 이 구절은 주역 분괘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인은 천문을 꼼꼼히 관찰해야 사계절의 변화와 음양의 교체를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인문을 관찰해야 시서 내약을 통해 세인들을 교화하고 감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진 시기에 사서 국어에는 유명한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리혁 단고 광군입니다. 리혁은 로나라의 대부였습니다. 고는 어망을 뜻하며 광은 바로 잡다, 교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나라의 군주는 로선공이었습니다. 로선공은 낚시를 매우 즐겼는데 특히 여름이면 사수의 깊은 곳에서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지만 리혁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로 로선공의 어망을 끊은 뒤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단기 고이 기지라고 기록된 그 대목입니다. 리혁은 그물을 자르면서 로선공을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대한절기가 지나야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활동하기에 옛날 수산관리자인 수우는 이때를 기다렸다가 각종 낚시 도구를 사용해서 큰 물고기와 큰 거북이 등 수산물을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와 짐승이 새끼를 베고 키울 정도로 성장하고 물고기와 거북이도 다 성장했을 때 새와 짐승을 관리하는 수우는 그물로 새와 짐승을 잡는 것을 금지했고 다만 작살로 물고기와 거북이를 잡아 말리는 것만 허용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일찍 산에 가서는 새로 돋은 가지를 베지 말고 물가에 가서는 새로 돋은 풀을 베지 말며 물고기를 잡을 때 작은 물고기와 작은 거북이는 잡지 말고 사냥할 때 반드시 어린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고 새를 잡을 때 새끼 새와 새알을 보호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모두 만물이 순조롭게 번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물고기가 알을 베고 번식하는 계절인데 국군께서 물고기가 잘 번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그물을 쳐 물고기를 잡는 것은 끝없는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선공은 리혁의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로선공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리혁이 나를 바로 잡아주니 이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성에서 분발하적 언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전의 나래를 펼친 서장 자치구 라싸시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성에서 분발하자.

평방킬로미터에도 미치지 못했고 도시 기반 시설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오늘날 아싸시는 일심양익 남북연계의 도시 구조를 갖췄습니다. 로성구를 핵심으로 도일롱 대첸구와 닥제구를 양익으로 삼고 서장 라사 경제기술개발구, 라사 고도신기술산업개발구 등이 군집 성장하면서 건설 완료 면적은 128평방킬로미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경제발전은 교통이 앞장서기 마련입니다. 사천서장, 청해서장 고속도로, 라사 닝츠 고속도로, 라사 시가제 철도, 공가르 공항 확장, 그리고 농촌 도로망 확장을 거치며 라사는 도로 철도 공항을 아우르는 립체 교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라사 닝츠 고속도로, G6 북경서장 고속도로, 낙취 라사 구간, 라사 시가제 고속도로 등 중점 사업이 준공되고 개통됨에 따라 라사를 중심으로 하는 3시간 종합교통권과 2시간 경제권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도시 재생의 온기는 세부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카르 고성 보호와 예성 개조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북부 권역 13개 골목의 지하 관로가 개선되었으며 스마트 소방 시스템과 전력 통신 시설이 동시에 업그레이드되어 천년 고성이 현대적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시민 대친들 올가는 추억을 더듬으며 류호식문은 과거에 한 마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둔주금융성 대중문화체육센터 만달광장이 우뚝 솟았다며 강변 황무지가 현대적인 도심으로 탈바꿈했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여름철 라싸강을 산책하다 보면 시민들이 물이 도시를 적시고 푸름이 도시를 채우며 디지털이 도시를 일으키는 융합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62.5km에 달하는 도시 수계가 점들을 잇고 이 고원 고성은 물을 맥락으로 삼고 푸름을 바탕으로 삼으며 디지털을 날개로 삼아 역동적인 청춘의 활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라질과 미국 외교 분쟁 배후의 던로 독트린 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뉴스 추적.

최근 브라질과 미국, 아르헨티나 간의 긴장 관계가 다시 한번 고조되었습니다. 4일, 미국 정부가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의 비자를 취소했고, 같은 날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전문가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좌파 지도자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최근 10월 브라질 대선 출마를 확정 지은 것이 미국이 브라질에 대해 추가 압박을 가하는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반구 패권을 유지하고 라틴아메리카 좌파 세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아르헨티나 우파 정부와 손잡고 브라질 대선에 개입해 브라질 정치 지형을 좌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식의 미국 패권 유지를 위한 이른바 돌로 독트린 주의는 장기적으로 보면 역내 반미 감정을 심화시키고 미국 스스로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최근 브라질과 미국은 외교 비자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4일 브라질이 7월 2명의 미국 관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인선을 계속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주재 브라질 대사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 미국의 결정을 강력 반대하며 미국이 든 사유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브라질이 미국 관원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이들이 브라질 내정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행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브라질이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인선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브라질 성명은 브라질의 공식 동의 없이 미국이 대사 인선을 공개한 것은 빈외교관계협약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브라질은 현재 미국 인선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4일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대리대사 급으로 강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번 강등의 직접적 도화선이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책을 눌러 정부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7월 25일 밀레이는 브라질 우파 대선 후보이자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의 후보 지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을 직접 방문했고 연설에서 룰라를 비난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7월 26일 아르헨티나 주재 브라질 대사를 소환해 밀레이의 언행에 항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브라질 노동당이 책을 룰라를 당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한 것이 미국의 대브라질 외교 압박 직접 원인 중 하나이며 이중 전선 외교 파문 이면에는 미국이 아르헨티나 우파 정부와 손잡고 브라질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여론과 라틴아메리카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라틴아메리카 대국으로서 대선 결과가 역내 정치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룰라는 일관되게 국가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자주적 독립을 촉구해왔기에 미국은 서반구 패권 유지를 위해 룰라 등 라틴아메리카 좌파 세력 확대를 반드시 억제하려 할 것입니다. 에스파냐 엘파이스 론평은 트럼프가 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밀레이와 손잡고 룰라 정부를 외교적으로 포위 압박하는 한편 브라질 우파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브라질 대선 개입과 룰라 정부의 역내 영향력을 약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수차례 룰라 정부의 압박을 가하고 브라질 반대파의 호의를 보여왔습니다. 7월 미국은 브라질에 두 차례 관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정변 기획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를 공개적으로 엄호해왔고 보우소나루의 아들 플라비우가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고위급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보우소나루의 또 다른 아들 에두아르두는 미국에 거주하며 부친을 변호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동적으로 그린카드를 발급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미 여러 라틴아메리카 국가 선거를 뒤흔든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콜롬비아 대선에서 미국은 극우 후보를 지지했고 지난해 아르헨티나 의회 중간선거 전에는 200억 달러 규모 상호 교환

압박은 돌로 독트린 주해를 추진하는 상명 수단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전선 외교 마찰의 직면에 브라질 정부는 강원 병행 외교 전략으로 자국 이익을 굳건히 수호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외교 위기를 해소하길 희망하는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논란은 5.1 브라질이 자국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는 어떤 외부 세력에도 대비돼 있으며 모든 방면에 리선과 자제를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외교장관 마우로 비에이라는 미국과 외교 분쟁과 관련해 대화 채널을 원활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이 보낸 완화 신호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대선 법정 선거운동이 곧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재직 중인 전 브라질 외교관 펠리페 크라우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수주간 놀라 정부를 압박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며 미국 목표는 라틴 아메리카의 또 하나의 진 트럼프 정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레스테스는 브라질은 어떤 국가의 내정 개입도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이든 아르헨티나든 개입할 권리가 없고 브라질 내정은 오직 브라질 국민이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6시 2분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감로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득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요즘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예, 이 계절이 변화, 바로 여름, 늦여름에서 이 초가을로 전환하는 이런 자연이 변화가 좀 심한 때입니다. 예, 때문에 신체상에서 변화가 좀 많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우리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은 치수의 전주안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치수의 전주안에다 화신커프예를 같이 병용해서 뇌순환장애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질환 치료에서 아주 새롭고도 혁신적인 이런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뇌순환장애라 할 때에는 중년, 장년 측에서의 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험을 주는 아주 흔한 질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뇌혈류가 부족하거나 뇌색증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하고 현기증, 예, 수면장애 등 이런 임상 증상을 포함해서 많은 이런 질병들에서 이 두 가지 약을 결합했으면은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임상적 리해가 지금 깊어짐에 따라서 단일 표적 치료법이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다중 표적하고 다중 경로를 동시에 조절하는 이런 연합 치료 전략이가 점차적으로 중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연합했었으면서 많은 임상 증상들이 지금 개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통 진보 장약에서 이 치수의 전주환하고 현대 약물인 화신커프예를 병용해서 뇌순환 장애로 인한 예, 뇌혈류 부족하고 두통, 수면장애하고 뇌색전증 치료에서는 이론적 기반하고 림상적 가치가 지금

0: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뇌 순환 장애의 핵심적인 이런 변화라 할 때에는 뇌혈류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서 뇌 조직이가 허혈성 혹은 허산소 상태에 빠지면서 뇌신경 손상이 발생합니다. 예, 이때는 우리 뇌혈류 부족이 생기면서 또 뇌 순환 장애 초기 증상 환자분들이 나타나는 증상이가 바로 어지럼증하고 두통, 기억력 저하도 생기고 집중력 감퇴 등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예, 지금 상대 망, 저기 망제다 저수다시 이래 세 가지 했습니다.
0: 네. 예.
2: 이전에 위축소 위험이라고 진단 맞은 지 오란 거 그 안 그래도 시험이나 먹고 그래도 이래고 견뎠지만은 아이 나중에는 온해 들어가서 막 식구물이 올라오고 한 술도 먹어도 배부르고 아이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밥 냄새도 모르고 예. 그러면 그것도 맨 안에 물을 먹어도 그것도 자꾸 꿀꿀이라고 이래 됐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약을 써도 별로 어째 알겠지. 그래서 이 서방약 세 가지를 들고 쓰는데 오용 좋습니다 선생님. 속이 쑥거든 내려간다.
0: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약은 이 간하고 담낭, 비장, 위 같이 털리하고 오장육부를 균형 잡아준다.
2: 어, 그래가지고.
0: 예, 그 전체적으로 아, 몸이 다 좋아진다.
2: 나는 속이 쑥거든 내려가 입이 아이선가 할 때 입도 쓰고 그것도 어쨌든지 이 소화에 대한 게 막 물이라 아픈 것 같은다.
0: 맞습니다. 예.
2: 물이라 아프고 그도 어쨌든지 그도 이런 속이 불편해서리 이런 고사했는데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지금 쓴지 한 달 되는데 그도 속이 쑥 꺼져서 밥맛이 땡겨서 밥을 지금은 밥 냄새도 잘하고 맛도 잘 알아서 밥을 이런 식사를 잘한다 지금.
0: 예. 그럼 또 힘이 납니다.
2: 예.
0: 머리도 맑아지고.
2: 다리 그저 호도도 하던 게 그 호도도 한 게 다 어디로 갔는데 없어지고 예. 입이 그저 매설에 이렇게 그저 싹 딱딱 떼겨지면 끝이 자꾸 빨가지고 피도 나고 이랬대는데 그거 다 암으로 붙었습니다.
0: 네.
2: 오, 용 좋습니다. 어제 세 가지 있어서 용 좋습니다. 내 이렇게 좋은 거 보고 우리 형님이 이 뭐 십이지장 궤양이라는 거는 무슨 병인가?
0: 예, 십이지장 궤양이 있습니다. 그의 십이지장 궤양에는 여기에다가 즈토어 제바요한이란 거 같이 써야 됩니다.
2: 예. 예. 또 한 가지 더 섞어 써야 됩니다.
0: 예, 예. 한 가지 또 더 섞어 써야 됩니다.
2: 이게 즈토어 뭐라고?
0: 즈토어 제바요한이라는 거에 예. 위하고 십이지장 이 주요하게 치료하는 약입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도 치료하고, 예, 인후염, 구강, 이거 치료하는, 이거 같이 쓰면 좋습니다.
2: 어, 세 가지다가 한 가지 또 보자.
0: 예, 예. 그렇게 쓰라 하십시오.
2: 내리 배달 받아서 이때도 지지했습니다.
0: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수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장역이 조택에서 내 문의하는데요.
0: 예,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3: 우리 영감이 이 등대기 자꾸 열이 나서
0: 예.
3: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째 낫지 않습니다.
0: 그 아픈 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아랫배 참까?
3: 어디? 그렇지 않고 등대기만 열이 나 지금.
0: 내세 어떻게 될까?
3: 80.
0: 예, 80대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 두마이하고, 예, 이, 동맥하고 인맥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가 막히면서, 예, 기가 순환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의 전주화를 쓰셔. 그러면, 예, 그, 빨리 낫습니다. 치수의 전주환하고, 예, 로, 지금 80대면은, 80대 네. 지금 그런 분들이 여러 봤습니다. 그에 치수의 전주환하고 알수의 상후환 이 두 가지 쓰셔. 그 심장도 나쁘고 예, 폐기능도 안 되고 지금 상태 그렇습니다.
3: 예.
0: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쓰면서 예, 소화계통약을 좀 써야 됩니다. 소화도 잘 안 되죠. 예.
3: 예.
0: 예. 그래서 예, 어떻게 쓰면 되는가 하면 예, 치수의 쓰고 그 다음, 알수오의 상후안을 쓰고, 그 다음에 런칭망제, 요 세 가지 쓰죠.
3: 예.
0: 그러면 이, 그, 두마이란 게 통합니다.

0: 그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양기가 이 통하는 동맥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막힘 그렇습니다.
1: 예, 그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0: 508-9929번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0: 예, 직접 찾아가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이거죠?
0: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3: 우리가 지수의 전두환이라 하신 그 커브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이제 지하에 세압도서도 안 되고, 머리 눌사 아프고, 어지럽고. 그러나 또 신자에 대해 답답한 뭐 돈을 지르고 놓은 것 같은 사람이 이랍니다.
0: 네.
3: 제가 썼는데, 확실히 많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0: 네.
3: 세압도서를 안 되는 것도 많이 났고, 늘산 머리 아프는 것도 많이 났었습니다.
0: 네.
3: 심장도 늘산 지르고 놓은 것 같은 게 좀 심장이 편안하단다, 지금.
0: 맞습니다. 예.
3: 네, 이번에 약, 요거 좀 그 배달받아, 좀 오래 좀 쓰자고 됩니다.
0: 예, 심장에 그런 분들이 결국은 예, 단호공실 부족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결합하면은 이 녹공실 부주도 해결하고 이 심장 질환도 해결하고 이 아주 좋습니다. 치료 범위 영 높습니다.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 저기 사문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예, 우선 한 열흘 정도 됐어요. 밥도 많이 안 먹는데
0: 네.
4: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저녁을 안 먹어도
0: 네.
4: 하루 두 끼만 먹고 저녁을 안 먹어도 속이 그냥 더불어가고 뭐가 맥힌 같은 그런 감각이 나요.
0: 네.
4: 언제 먹어도 소용없고
0: 그 딱 그 저기 위 중가에 아픈가? 좀
4: 예, 예, 누르면 아파요.
0: 예, 누르면 아프죠. 예. 예. 변비는 없은가?
4: 예?
0: 변비는 없은가?
4: 아, 변비 있어요.
0: 예, 변비 있죠. 예, 그런 예. 분들이 대부분 지금 변비 있으면서 이 위에 내용물들이 제때 내리 못 갑니다. 그러면서 예, 장운동도 안 되고 이러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4: 예, 예.
0: 예, 그래서 예, 그럴 때는 이 소화되는 것도 써야 됩니다. 이 망쥐하고 조주다시를 쓰면서 류의 안쇼산을 쓰셔. 류의 안쇼산은 예, 위라든가 장에 이 머물러 있는 남은 찌꺼기들을 분해해서 내보내는 작용한다. 예.
4: 네.
0: 그래서 예, 그거 같이 쓰면서 네. 또 비장하고 위 간을 돌봐주는 예, 그 네. 망제하고 조주 다시 류의 안쇼산 이 세 가지 쓰셔.
4: 예.
0: 그러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입맛도 돌아오고 예. 예. 이 변도 예. 통하고 그렇습니다.
4: 밥은 먹지 않아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속이 더부룩하다 겁이 나요.
0: 그렇죠.
4: 먹으면은 그래도 움직임에서 그러면 트림 나고 예.
0: 네, 그 근본상의 잡사도 내려 못 가고 그 예. 기능이가 예. 지금 다 이 예. 소실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 상태란 들으면 이 기능이가 회복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아주 지내나 알만 가졌습니다.
4: 예.
0: 예. 그래, 특별히 소화계통 질병의 약은 장약이 좋으니까, 예. 인차 쓰면 됩니다.
4: 예.
0: 덕길 장약방글을 찾아가셔, 예.
4: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죄송합니까?
0: 맞습니다.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5: 예. 우리 그 시도카가 이 그런 뭔가 한국에서 일하면 하나 피곤하고 맥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예 밥맛이 딱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소화도 안 되고 때로는 이렇게 설사도 나가고 변이가 형태없는 변이 나가고 맥에서 일 못하게 되니까 회사에서 그 다음에는 일 못하고 중국 들어왔단 말입니다. 들어와서 검사를 해서 얼마 안 되니까 나 벌써 이렇게 간이 강경화 왔다 하죠.
0: 네.
5: 그래서 변신 그 감로장약이 좋다는 내 방송 듣고서 알려줬다만 원래 이 가독사입니다.
0: 네.
5: 그래가지고 이 당대에 망대에 썼는데 다음에는 석 달 쓰고 선생님이 그때 문의학과 선생님이 가서 석 달 쓰고 이렇게 검사하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검사한 게 석 달 쓴 게 그거 뭘까 이 강은 수치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이 그런 지표도 다 정상이 되고 이런 미술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밥맛도 돌아오고 그다음에는 이 그런 뭔가

0: 매도 없고 피곤하고 하던 것도 자슴 도와지고 눈도 그도 시뻘이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하던 게 그것도 도와지고 용정신하고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그 뭔가 이 장약석 이전에는 막 백단맥이란 막 맞아댔어.
1: 네.
0: 진행맥이 없었어. 네. 이렇게 이 약수 미술을 통하지니까 나 백단맥 따위 막 그 얼마 비싸니까.
1: 네.
0: 그래던 게 지금은 많이 정화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써야 되는지 해서 뭐
1: 그러니까 망주에 장주에 그 다음 어느 거 썼습니까? 수간전왕. 수간전왕 썼죠.
0: 예, 예, 예.
1: 수간전왕 지금 몇 달을 썼단가?
0: 우선 반년 고진대로 깼나?
1: 아, 반년 썼습니까? 그리고 간 수치가 정상이죠.
0: 예, 예, 예. 예.
1: 그러면은 망주하고 장주에만 쓰셔.
0: 아, 그 두 가지만
1: 쓰셔. 예, 예. 그 두 가지도 다 간을 돌보는 겁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1: 간을 돌보고, 그리고 이제 네. 반년 그렇게 쓴 다음에는 망제를 끊고 창제만 써도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 흉내기 없고, 그 다음에 이 밥이랑 못 먹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얼굴 색깔도 좋아지고, 지금 마음대로 활동하고, 너무 지나간 따라다닌답니다.
1: 그 예.
0: 너무 우리 그 안독하는 영 좋아한다, 그래.
1: 예, 그 창제, 망제, 그 다음에 예. 치수의 전주환 조주다시 이거는 진짜 사람 살리는 약입니다. 예, 그렇게 그
0: 한국에서 거서 일 못하고 돌아왔는데 와서 얼마 전 복수 살짝 하대단 말이에요.
1: 예.
0: 두번 치료를 받고 나와서 이 약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효과도 됐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도 그 네 가지 약에다가 지금 증상에 맞춰서 다른 약들을 조절해서 이래 쓰면 한 반년 쓰면 사람 달라집니다.
0: 예, 지금은 예. 계속 맥도 나고 이 그 형태 없는 병 받은 것도 이렇고 그 뭐나 밥도 밥 맛이 와서 밥도 잘 먹고 하니까 영 좋다 되고.
1: 예, 그럼 수간전왕은 좀 먼저 끊으셔. 그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위축성 위염이 걸린 지는 오란데 아무리 치료라도 제 낫지 않습니다. 죽 맞고 사탄약은 다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 밥 못 먹으니 맥없고 머리도 어지럽고 항상 거서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 이 장약이 어떻게 했는가 해.
1: 혹시 국물이 올라오는 건 있습니까?
3: 아이씨 국물이라나 아예 올라오는 거죠. 예, 속이 부디사고 그래서 밥을 먹으나 아이고 먹으나 그래서 영 속이 영 아이소스 예, 불편하고
1: 그런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쓰면 인차됩니다. 조조다시하고 런칭 망주의 따탕활 이렇게 세 가지 쓰셔. 그러면 예, 뜨지 가던 게 이렇고 예. 이 우리 조주 다시는 이 천표성 위염, 만성 위염, 소화도 궤양, 위축성 위염 여기에 다 됩니다. 그 결국 감기를 소통시키면서 위도 건강하게 하고 이 궤양 치료에서도 효과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따탕화로는 이 몸 전체를 조절해서 이 병이 근원, 이 위장도 질병이 근원을 치료한다. 그러면서 면역력까지 높여주고, 망주에는 전신의 염증이라든가 독소로 배출시킵니다. 그 오랫동안 그 소화 안 되다 보면, 이 독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같이 결합해 쓰셔. 그러면, 인차 치료됩니다.
3: 네. 예,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0: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네. 아, 그래서 우리 이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싱크 후에를 쓰면은 이 뇌공혈 부족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우리 녹궁실 부주로 제때 치료하지 않고 질병이 더 엄중해지면은 뇌색전증이 형성되면서 뇌경색으로 또 이어집니다. 예, 때문에 하나는 것은 녹궁실 부주라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지금 우리 중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2단계에서 치료하면은 우리 중풍도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치수의 전주환하고 화싱커프웨어를 같이 쓰면은 제일 선명한 것이 두통하고 어지럼증이가 없어집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이러한 병리적인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서 작용하면서 또 이 혈관 내피 손상은 혈소판이 응집하고 부착을 유발해서 또 혈액이 이 유변학적 이런 변화를 또 일으키게 됩니다.
1: 네.
2: 예, 이러면은 또 혈액이 점도가 또 높아집니다. 바로 백혈구라든가 적혈구, 혈속판이 서로 엉키게 됩니다. 우리 뇌공혈 부족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뇌혈류의 이런 역학이 변화라 할 때에는 뇌관류 부족을 또 초래합니다. 예, 그리고 허혈하고 산소 부족은 신경세포의 손상하고 사멸을 더 악화시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은 환자분들은 다양한 정도의 수면 장애를 또 동반하면서 삶의 질까지 많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또 자율신경 기능 장애가 일어나면서 순환 장애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1: 네.
2: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무슨 질병이든지 예, 모두 치료하느라고 노력합니다. 근데 치료가 잘 안 돼서 그러죠.
1: 네.
2: 예, 그래서 우리 정확한 치료 방법하고 예, 또 자기한테 자기 질병 자기 체질에 맞는 약을 잘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2: 왜냐하면은 지금은 약품이 모자라지 않죠. 문 앞에 네. 약방이 가득하지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병이가 어느 정도로 나사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이 쓸데없는 돈을 또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적인 일의 치료 전략이가 아주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2: 예, 그래야만이 뇌순환 개선하고 신경기능도 보호하고 증상도 완화하면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해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단순히 아 누기 무슨 약을 드셨다 해서 같이 드시거나 또 편리해서 약방에 가서 또 물어보고 약을 쓰거나 이렇게 한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증상은 좀 완화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여러 측면으로 되는 종합적인 치료는 아니 됩니다.
1: 네.
2: 예,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뇌절로 내 병을 진단하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서 약을 싸다 드시는 분들이 있죠.
1: 네.
2: 예,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예, 이런 방법이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시면은 이런 종합적인 치료, 연합 치료로 결합해서 하면은 또 치료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환은 장의학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진보급 장의학 중에 하나로서 예, 우리 주요하게는 진주가 주요한 이런 약재고 고안석이라든가 소홍화 예, 그리고 마향, 단향, 침향 등 이런 70여 가지 귀중한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안에는 우리 장의학리론에서도 정신을 많이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면서 경락을 소통시키고 기혈을 조화롭게 하면서 뇌신경을 깨우는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효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혈관하고 신경 정신이 불균형으로 인한 뇌졸중이라든가 마비 증상, 간질병이 있거나 뇌출혈, 뇌진탕, 고혈압 등 이런 신경장애 증상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한마디로는 나는 심장하고 뇌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이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은 이왕에 쓰던 약에서 못 보던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 양대학 연구는 치수의 전주안의 림상적 이런 작용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 이학으로도 치수의 전주안이가 이런 작용을 한다는 이런 이론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작용에서도 뇌순환 개선에서 특별히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안은 뇌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혈관의 저항을 낮추면서 혈속판의 응집을 억제시킵니다. 대부분 지금 혈지가 높다 해서 아스피린을 쓰거나 좀 피가 맑아지는 약을 쓰는 분들은 이 혈속판이 응집되면서 혈액이 점도가 높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 서약을 넣어서 아스피린 쓰거나 이런 분들은 일정하게 한계 있고 또 부작용이 있죠. 근데 치수의 전주안을 쓰면은 이런 혈속판의 응집도 억제하고 혈액이 점도를 감소시키면서 혈전을 억제하는 작용이가 근본적인 원인하고 증상을 같이 치료합니다.
3: 네.
2: 그리고 뇌의 산소 소비량도 줄이고 뇌막의 미세 순환을 개선시키면서 모세혈관의 직경을 확장시켜서 뇌순환 장애의 핵심적인 병리적 이런 자극을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허혈성 뇌조직에 더 나은 우리 혈액이 공급도 보장해 줍니다. 머리가 좀 어떤 분들은 형 뭐 머리 꾹 눌러놓는 것 같다, 더 깨시운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죠.
3: 네.
2: 이런 분들은 치수의 전주화를 쓰면은 이 혈액이 공급이 보장되면서 이런 증상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신경기능보호 측면에서도 뇌손상 혈관 투과성을 현저히 낮추면서 뇌부종도 완화시키고 여러 염증도 억제시키면서 신경세포를 살려주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3: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3: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자연 구경을 좋아하나요? 우리 주변에는 예쁜 꽃, 푸른 나무, 귀여운 벌레들

0: 지역까지 정말 많은 자연 친구들이 살고 있답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다 보면 평소에 몰랐던 신기한 이야기도 알게 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게 되는데요. 작은 풀잎 하나, 예쁜 꽃 한 송이에도 소중한 생명이 담겨 있으니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껴줘야 합니다. 친구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자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푸른 바다에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동물이 살고 있는데요. 생김새가 새우와 비슷한 이 동물의 이름은 바로 바다곤쟁이랍니다. 8월 11일은 세계 바다곤쟁이의 날인데요. 오늘에는 바다곤쟁이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자요. 바다곤쟁이는 작은 새우와 아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곤쟁이는 새우가 아니랍니다. 연갑강에 속하는 무척주 동물이죠. 몸 길이가 1cm 내지 4cm에 달하며 새우보다 많이 작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바다곤쟁이의 몸이 투명하다는 건데요. 또한 숨을 쉬는 아가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한눈에 바로 보인답니다. 이것도 새우와 다른 특징인데요. 바다곤쟁이의 가족은 정말 방대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발견한 바다곤쟁이 종류는 무려 80종을 넘는데요. 이 작은 동물들이 세계의 바다에 널리 분포돼 있습니다. 남극의 차가운 바다부터 열대의 따뜻한 바다까지 모두 바다곤쟁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바다곤쟁이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남극 바다곤쟁이입니다. 몸무게가 약 2g이며 남극 해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밖에도 태평양 바다곤쟁이, 북방 바다곤쟁이 등 다양한 종류의 바다곤쟁이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해양 생태 계통에서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동료 조약도를 듣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종류의 바다곤쟁이가 서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에도 바다 곤쟁이가 살고 있는데요. 바로 태평양 바다 곤쟁이입니다. 태평양 바다 곤쟁이는 수온이 섭씨 6도 내지 섭씨 23도인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온도가 섭씨 9도에서 섭씨 14도 사이인데요. 태평양 바다 곤쟁이는 살기 좋은 조건을 추구하는 동물이랍니다. 때문에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데요. 수온에 따라 바다의 표층, 중층, 저층에 모여 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사는 태평양 바다 곤쟁이도 계절과 해류에 따라 보금자리를 옮기며 가장 알맞은 환경을 찾아 생활하고 번식을 하는데요. 겨울과 봄에는 동해 북부에 모여 살기를 좋아하고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는 황해로 자리를 옮겨 생활합니다. 동요 구름의 집을 듣겠습니다.

친구들, 빛을 내는 동물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익숙한 건 반짝반짝 빛을 내는 반디벌레겠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바다곤쟁이도 발광하는 동물이랍니다. 주로 남녹색이나 황녹색의 빛을 내보내는데요. 그렇다면 바다곤쟁이가 무엇 때문에 발광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발광기라는 특별한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광기는 주로 바다곤쟁이의 머리, 가슴, 그리고 배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황금빛을 띤 붉은색의 동그란 모양으로 그 안에는 발광체, 반사기, 그리고 신경이 들어있답니다. 바다곤쟁이는 밤낮으로 빛을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발광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을철에 주로 발광을 한답니다. 가끔은 깜짝 놀랐을 때 빛을 내기도 하죠. 네, 계속해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돼지의 꿈을 보내드립니다.

계속해 바다 곤쟁이가 해양 생태 계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바다 곤쟁이는 해양 모기 사슬에서 소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부유 식물을 먹이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규소이끼를 매우 좋아한답니다. 규소이끼는 단세포 식물로 바다, 강, 호수는 물론이고 심지어 흙이나 축축한 물체 표면에서도 널리 분포되어 있답니다. 바다 곤쟁이가 이렇게 부유식물을 적당히 먹어주면 부유식물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아주고 일정한 양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동요 듣고 생태계통에서 바다 곤쟁이의 다른 역할도 알아볼게요. 동요 외할머니 집을 보내드립니다.

바다 곤쟁이는 또한 고래, 펭귄 등 해양동물의 중요한 먹이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바다 곤쟁이를 직접 잡아먹지 않지만 바다 곤쟁이를 먹이로 하는 동물을 사냥하면서 간접적으로 바다 곤쟁이의 혜택을 받는 해양동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상상해 볼까요? 만약 바다 곤쟁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곤쟁이를 먹고 살던 동물들은 굶주리게 되고 결국 해양 생태계통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작지만 생태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양동물인 바다 곤쟁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바다 곤쟁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요해하고 바다 곤쟁이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보태기로 약속하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경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토요일은 역서장도 파란 날, 내 마음도 파란 날, 휴식하는 날. 지난주일 배운 지식 되돌아보면은 새파랗게 마음을 물들이는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일요일은 역서장도 빨간 날, 내 마음도 빨간 날, 휴식하는 날. 다음 주일 뭘 할까 섣구고 신나는 새빨갛게 마음이 무르익는 날, 새빨갛게 마음이 무르익는 날, 무르익는 날.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의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의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의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

0: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문화관광 융합은 전망이 광활하다며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 기동산업, 민생산업, 행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년 창구인 훈춘시는 독특한 변경지역, 민속생태, 통상구 개방 우세에 입각해 산업단지, 부대 무료, 캠핑카 야영지를 혁신적으로 건설하고 국내 자가운전 객거체험, 다국 쇼핑 소비, 통상구 대외 개방 등 다양한 경영 모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국내 관광객 집결, 국제 연결의 쌍방향 문화관광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갱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훈춘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캠핑카 야영지입니다.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자가운전 관광차들이 가지런히 주차돼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쇼핑 중심을 찾아 쇼핑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캠핑카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명소 중 하나로 됐습니다. 우월한 민속 자원과 독특한 변경 풍경, 동산구 우세에 위탁해 훈춘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는 전역 문화관광발전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고 표준화 무료 캠핑카 야영지를 건설해 관광객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야영지에는 24시간 생활용수, 충전기, 공공화장실 등 편민시설이 갖춰져 있어 국내 관광객들의 주차 휴식과 여행 보급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쉬어가는 한편 산업단지 내 동부가 국제상품성에 둘러 다국 특색 상품을 일괄식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특색 야영지는 국내 문화관광시장을 개척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동시에 다국 상업무역을 연결하고 대외 개방에 힘을 부여하면서 변경 문화관광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산동 관광객 왕상서입니다. 훈춘은 해산물이 아주 좋습니다. 또 이곳에 캠핑카 야영지가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물도 보충할 수 있고 전기도 있으며 충전시설도 있습니다. 러시아 상품들도 아주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 비교적 실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331 국도를 따라왔는데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자가운전 야영은 국내 대중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풍조로 됐으며 관광 모식도 전통적인 관광지 방문에서 몰입식 장거리 객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훈춘은 짙은 조선족 민속 풍정과 살기 좋은 변경 도시의 기후, 완성된 캠핑카 여행 부대 시설에 힘입어 국내 장거리 자가운전과 객거의 인기 목적지로 부상했습니다. 상해 관광객 관설봉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객가입니다. 상해에서 출발해 이곳에 온 지 이미 석 달이 넘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살기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킹크랩 가격이 아주 저렴한데 금방 한 마리 샀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오면서 많은 쉼터를 지나는데 장소가 아주 넓었습니다. 우리 차가 비교적 큰데 이런 시설들이 많은 편리를 줍니다. 국내 국제 쌍순환 발전 구도에 입각해 훈춘시에서는 쌍방향으로 힘을 부여하는 문화관광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캠핑카 야영지와 변경 풍경, 특색 민속 체험을 토대로 국내 관광객들을 집결시켜 현지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통상구 플랫폼과 다국 상업무역 우세에 의탁해 다국 쇼핑, 다국 자가운전, 국제 문화관광 교류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국내 문화관광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훈춘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종로 쌍방향 4층 면제 정책의 혜택을 다잡아 국제 다국 문화관광 협력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9일 2026년 중도 국제자동차 다국 자가운전 관광활동이 훈춘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러시아 비내 변강구 자가운전차 대우가 훈춘 통상구를 통해 순조롭게 입경하면서 종로 쌍방향 다국 자가운전 왕래가 갈수록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가운전 관광단 단장 따냐입니다. 러시아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조직해 함께 차를 몰고 중국에 왔는데 마음이 매우 설렙니다. 중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둘러보고 색다른 풍토 인정도 느끼고 싶습니다. 이곳의 역사 이야기도 더 많이 요해하려 합니다. 훈춘시에서는 자체 변경 특색에 입각해 국내 문화관광 육성과 국제개방의 역량 부여를 통괄하고 국내 자가운전 객거 플러스 다국 쇼핑 소비 플러스 통상구 국제개방의 삼위일체 융합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훈춘 문화관광시장은 국내 관광객이 안정적으로 늘고 국제 다국 관광 활력이 분출하는 양호한 발전세를 보였으며 내외 련동, 쌍방향 역량 부여의 문화관광 발전 구도가 날로 성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춘시에서는 국내 국제 쌍순환 발전 좌표에 지속적으로 입각해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길을 쌍방향으로 깊이 개척하고 내외 련동을 통해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플러스 개방 융합의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개방의 새 고지를 전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0: 국회 상무위원회 당조석이이며 주임인 최홍성이 11일 조사연구조를 인솔해 전주 법원사업 및 기층종합치리 참여사업 정황을 조사연구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먼저 주 및 연결 시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을 찾아 중심의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법원의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 사업 참여 기재와 모순 분쟁 해소 성과를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이어 조사연구조는 주 중급이민 법원회가 소송봉사 중심과 법원 역사관을 거찰하고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좌담회에서 조사연구조는 전주 법원 사업 및 모순 분쟁 해소 정황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전주 법원이 평안 법치 건설, 민족 단결 진보, 기층 사회 치리 등 면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법원은 목표, 문제, 결과 향도 통일을 견지하고 주요 직책, 종합치리 연동, 전단계 치리를 통괄적으로 틀어지어 재반사업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 인솔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 사법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단단히 틀어지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사법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민족 분야 모순 분쟁을 타당하게 해소해 민족 단결 대국을 견결히 수호하고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공정 최저선을 엄수해야 합니다. 사건 사실, 증거, 절차, 법률 적용 관문을 엄격히 틀어지고 장기 미결 사건의 동태적 제로화와 대장 말소 기재를 건전히 하며 집행난 해결 난관 공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건의 실제 집행률을 높여야 합니다. 기층 치리를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법원과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의 연동 기재를 건전히 해 모순을 원천에서 예방하고 앞단계에서 해소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 관련 분쟁 신속 해소 기재를 최적화하고 섭외 상사 분쟁 해소 기재를 완선하며 동북아 지역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중심 건설을 다그쳐 사법 역량으로 기층 치리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사법 위민을 견지해야 합니다. 법원을 엄하게 다스리고 일괄식 소송 봉사 체계를 승격하며 순회 재판과 법률 보급 선전의 상시화를 추진해 대중의 소송 비용을 낮추고 여러 가지 민생 사건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관리하고 법원을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청렴 사법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책임감 있는 신시대 변강법원 철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주 중급이민법원 당조석이며 원장인 주초봉이 조사 연구에 대행했습니다.
1: 근년래 연결시에서는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 전주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인재 아파트, 청년 쉼터, 인재 주택 등 다차원적인 주거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실속이는 주택 임대, 구매 보조 정책이 더해져 1년의 주거, 종합 조치로 청년들의 정착 비용을 낮추면서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결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한 석사연구생 하남은 7월 초 연길에 와서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인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가전제품이 고전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할인 혜택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상업부동산관리위원회사 운영조리 하남입니다. 할인전 임대료는 1200여 원이고 할인 후에는 약 700원입니다. 저처럼 금방 취업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재주택은 연결시에서 2026년 6월 2일에 새롭게 내놓은 인재주거보장조치입니다. 국유기업에서 량질주택을 사들여 장식을 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등 새 가정용 전기제품을 마련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전문대 인재들은 각기 임대료를 원가격의 15%에서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는 인재주택이 총 1845채였는데 시내 15개 주거단지에 분포됐고 주요 상권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활에 더 많은 편리를 주기 위해 인재주택에서는 또 청소 예약, 주택 보수, 세탁 관리 등 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남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조치를 통해 정말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연결 연풍부동산 임대위원회사 총경리 리지군입니다. 각 부문과의 연계는 우리가 맡고 입주자들이 봉착한 문제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인재주택을 토대로 연결시에서는 또 표준화 인재아파트와 전문가 인재아파트를 내놓아 재직 고차원

0: 인재와 기업 기술 일꾼이 단기 거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재직 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청년 학생들에게도 주거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쉼터를 내와 만 35세 이하이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한 비연결 호적 구직 청년이면 모두 무료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데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향수할 수 있어 청년 인재들의 따뜻한 쉼터로 되고 있습니다.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사업일꾼 리어설입니다. 처음 연결에 왔을 때 청년 쉼터에 입주했습니다. 취업 수속을 마친 후 관련 정책을 알게 돼 이곳 인재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 과정이 빈틈없이 이어져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연계시에서는 또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는 주택임대보조와 졸업 후 5년 이내 1차적 주택구매보조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인재는 최고로 매달 각기 2,500원, 1,500원, 1,000원의 주택임대보조를 향수할 수 있고 주택구매세는 각기 8만원, 5만원, 3만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결시에서는 누계로 연 5,721명 청년들에게 1,576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결시 당위 조직부 부부장 왕괭업입니다.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따뜻한 인재 주거 체계를 구축해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의 봉사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길에 오고 연길에 뿌리 내리게 하겠습니다.
1: 왕청현 춘향진에는 이랫동안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달린 지게차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지게차들은 주민들을 태우고 위험지역을 벗어났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는 감탕제거 선봉이 됐으며 재건이 시작되자 돌을 나르고 제방을 보수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이 지게차들에는 춘향진의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월 29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춘향진 중심거리로 밀려들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모든 차의 통행이 끊겼습니다. 위급한 순간 지게차가 진에서 유일한 교통도구로 됐습니다. 춘향진 주민 조경군, 왕뢰, 령흠, 추궁명, 왕요 그리고 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은 몇몇 주민들과 고속도로 건설 작업 일꾼들이 지게차에 올라타 거센 물살 속으로 향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조경군입니다. 제 승용차도 저쪽에 세워져 있었지만 미처 가져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중합니다. 홍수가 들이닥친 날 조경구는 자발적으로 자기 집 지게차를 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 촌민 당곡파입니다. 물이 세차게 흘렀고 귀버섯 주머니 같은 것들이 전부 떠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구후 정부에서 지게차를 보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흙탕물이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게차에 올라앉는 순간부터 더는 당황하지 않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지게차를 긴급 동원해 구조에 투입했습니다. 춘향 파출소 민경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연계해 감탕에 막힌 통로를 뚫고 92세 고령 노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차 적재함에 태운 뒤 안전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왕청현 공안국 춘향 파출소 소장 우멍입니다. 수색구조 과정에서 우리는 춘광촌 촌사무소 뒤쪽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물은 이미 노인의 허리까지 찼는데 깊이가 대략 1m 정도 됐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은 급히 다가가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웠습니다. 로인은 등에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이미 물에 젖어 아주 무거웠지만 자기 재산이라 끝까지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들도 곁에 없었고 당시 물살이 너무 세서 로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제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울타리도 이미 물에 떠밀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이 함께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워준 후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로인이 안전지대에 도착한 후 파출소 정치지도원 류갱권이 로인을 업고 집중 대피소까지 갔고 의무일꾼과 정부 사업일꾼들이 돌봤습니다. 현재 로인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둔촌 당지부 서기 조청생은 간부와 대중들을 이끌고 밤새 424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조청생입니다. 길이 전부 끊겨 지게차만 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촌민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0: 적으로 고조에 참여해 지게차를 몰고 나와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상둔촌 천민, 조청군입니다. 당시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촌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게차를 배치해 우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마음이 정말 격동됐습니다. 더는 무섭지 않았고 안전이 보장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후에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감탕이 쌓여 가장 깊은 곳은 무릎을 넘었고 귀버섯 봉지 잔해가 온통 널려 있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감탕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추국명입니다.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와 주민들 집에 감탕을 치우고 있습니다. 왕청현 림업구 260여 명 며칠째인지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7월 29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재해 주민 대피에서 감탕 제거, 복구 재건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게차 운전수들의 활약상은 올여름 왕청 홍수대처재해구조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부분을 수놓았습니다.
1: 영남의 재간추리 뉴스입니다. 그일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전병공장에는 밤새 불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촌민들은 시간을 다투며 밤새 전병 375kg을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 물자들은 가장 이른 항공편에 실려 2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경시 팽수현 한가가도 산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운송됐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향연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정성을 다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대한 업적에 감동을 하고 또 때로는 작은 실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과 온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27년 동안 한결같이 공안 일선을 지켜온 주우수 당사업자 변경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열어가는 조인대 대표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운 부탁의 예술에 대한 한편의 수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특별한 해를 맞이해서 오늘을 먼저 주우수 당사업자 김청송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성은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 무려 27년 동안 한결같이 공안 일선을 지켜왔습니다. 당에 종실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규율을 엄격히 한다는 제시대 공안사업 총체적 요구를 가슴에 새기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체득하며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성실히 실천해왔습니다. 그는 기층 파출소와 형사대대, 교통관리부문, 도시파출소 등 단위들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언제나 당원으로서의 기준을 지키고 선도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했습니다. 폭력배의 악세력 타격, 최전선에서는 용감하게 앞장서고 교통관리 현장에서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책임지며 기층 치안관리 일선에서는 묵묵히 인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충성과 책임, 실천으로 공산당원의 초심과 사명, 제시대 공안경찰의 당당한 모습을 증명을 했으며 올해 주 우수 당사업자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27년간 김정성은 평범한 기층경찰에서 시작하여 파출소 부소자, 형사대대 중대장, 형사대대 부대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형사 일선에 머물며 정의를 지키는 경찰의 초심을 잊지 않고 살인사건 해명과 악세력 척결, 도주범 추적 등 위험한 임무에 언제나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형사대대의 책임자로서 그는 시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악세력과 폭력배 부음죄에 강력히 대응을 했습니다. 총 20여 개의 악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살인, 강도, 총기 마약 범죄, 무단폭력 등 사회적 파장에 큰 중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12여 년 전 연결시 공원과 특대살인사건 발생 당시 김정성은 즉시 조사팀을 구성을 하여 현장 조사와 정밀한 분석 그리고 행적 추적을 진행했습니다. 단시간 내 용의자의 신분과 도주 경로를 파악을 하고 밤을 새워 흑룡강성까지 직접 추적에 나서 여러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용의자를 끝내 체포했습니다. 신속한 사건 해결로 사회의 불안을 잠재우고 피해 가족과 시민들에게 공정한 결과를 선사했습니다. 그는 악세력에 맞서 언제나 용기를 냈습니다. 지하 출동대 악세력 단체 사건 수사 당시 칼을 들고 저항하는 범인을 상대로 개인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직접 나서 제압하여 지역의 치안을 위협하던 악세력을 완전히 뿌리를 뽑았습니다. 또한 성 최초 정치 관련 네트워크 전문 사건인 930 사건 처리 당시에는 국경절 연휴 휴가를 포기하고 사건 조사에 전념을 했습니다. 방대한 네트워크 데이터와 까다로운 증거 기준, 강한 저항 심리를 가진 용의자를 상대로 수만 건의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여 3천여 건의 유효 증거를 확보하고 완벽한 증거 연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정교한 신문 전략으로 용의자의 심리 방어선을 돌파하고 정책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입을 열도록 이끌었으며 2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 검찰에 제공을 했습니다. 정치적 효과와 법적 효과, 사회적 효과를 모두 갖춘 완벽한 사건 처리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지켰습니다. 교통관리 업무를 맡은 이후에는 도시 교통 환경 개선과 시민 편리 도모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관광 도시인 연길은 해마다 차량이 증가하고 관광객이 몰리며 교통 혼잡과 안전 위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성은 안전하고 인정 넘치며 만족스럽고 지능화된 교통관리를 목표로 직접 현장을 누비며 교통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과속, 무면허 운전, 불법 주차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2024년 한 해에만 23만여 건에 달하는 교통 위법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구역 교통사고 주요 지표가

반복적으로 크게 하락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도로안전위험지역도 철저히 정비됐습니다. 농촌도로와 관광지 주변 도시위험구간을 전면 점검해 40곳의 위험요소를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공사 구간마다 한 지점 한 정책을 적용을 하여 교통신호 시간을 조절하고 통행 경로를 최적화하였으며 사전 통제 안내로 대규모 공사 속에서도 장시간 교통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을 활용을 한 지능형 교통관리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지능형 신호 시스템을 설치하고 빅데이터로 차량 흐름을 실시간 분석하여 통행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편의 서비스 창구를 운영을 하고 24시간 교통 상담 한라인을 개통을 했으며 외지 관광객의 경미한 교통 위법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면벌에 유연한 집행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로 횡단 보도 설치, 관광 안내 표지판 부각, 학교 주변 공유 주차장 개방 등 세심한 정책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따뜻한 교통 행정 봉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후 하남 파출소 소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기초 당 건설 책임자로서 당 건설과 공안 업무의 융합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3회 일과와 조직 생활회, 청렴교육 등 당내 제도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경찰팀의 교율 작품을 바로잡아 충실하고 깨끗한 기초공안팀을 만들었습니다. 새시대 교풍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 치안과 소방 위험을 상시 점검을 하고 각종 시민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군중을 위한 실천 활동을 통하여 이웃간 갈등을 중재하고 어려운 주민을 돕는 등 시민들의 작은 소망까지 챙겼습니다. 중요 행사와 명절 기간에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순찰 활동으로 지역의 안정적인 치안 환경을 유지했습니다. 27년의 긴 경찰 생활,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을 믿고 인민을 지켜온 김청석. 그는 형사 일선에서는 정의를 지키는 용감한 수호자로, 교통 현장에서는 원활한 통행을 만드는 관리자로, 기청 일선에서는 시민의 평화를 지키는 봉사자로 살아왔습니다. 굳건한 정치 신념과 뛰어난 업무 능력, 성실한 업무 태도와 헌신 정신으로 공산당원의 선봉보범 역할을 보여주었으며 새시대 기청 공안 경찰의 충성과 사명 그리고 헌신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년 동안 공안 일선을 지켜온 김청송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형사 현장에서는 정의의 칼날로, 교통 현장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 기청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평안을 살피는 따뜻한 동반자로,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이 우리 사회 안전과 평화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 우리 일상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면 경제발전과 지역의 번영을 이끄는 일은 우리 삶의 터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번에는요, 그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어 조인대 대표이고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 당사위원회 서기 겸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환의 이야기입니다.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는 변경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꿈꾸는 뜨거운 현장입니다. 여러 대상 건설 현장은 기존기가 줄지어서 있고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으며 기업들에서는 생산 설비를 가동을 하고 제품들을 속속 창고에 채우면서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공유안이 있습니다. 변경 개발 개방 정책 기회를 발전 우세로 전환하고 변경 개발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기반시설 확충, 첨단 요소 결집, 외향성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을 실천을 하며 화학공업단지, 통상구 부대시설, 무역산업단지, 물류단지, 전용선 등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왔습니다. 투자 유치는 경제발전의 원천입니다. 공유화는 이를 제1과제로 삼고 정밀화학 장비 제조 전통산업의 연결과 보강에 힘을 쏟았습니다. 직접 광동, 산동, 절강, 사천, 후북 등지를 찾아

32억의 우수 기업을 방문하며 합작구의 강점을 설명을 하고 맞춤형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만 광락화학, 낙타, 아웃도어 등 7개 기업이 합작구에 안착을 하며 변경경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투자 유치 사업 기재와 봉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기업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합작구의 투자 유치 경쟁력을 끊임없이 키워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전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는 위험 요소에 대한 동적 점검과 폐쇄식 시정 체계를 직접 챙기고 특히 유해 공간 작업 같은 고위험 분야는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발전은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현장 직접 찾아가 지도를 하고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대 대표로서 공유한 씨의 신념은 인민을 위한 봉사입니다. 올해만 25개 기업 대행 지원 봉사를 제공을 하며 전기, 용수, 기반 시설 등 실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산업 배치와 경영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여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희망이 보이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을 항상 되새깁니다.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며 합작구를 기업과 사람이 몰려드는 활력이 넘치는 터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는 계속해서 일터를 지키며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투자 유치의 질과 능률을 높이고 대상 건설 속도를 끌어올려 경제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겠습니다. 또한 인대 대표로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을 하며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을 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도시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낙관과 신념으로 합작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유안의 이야기, 변경개발의 최전선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반시설을 누리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열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탁은요, 흔쾌히 응하게 되고 어떤 부탁은 마음이 껄끄러워집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리은실님이 쓴 수기 부탁의 예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의 맨발의사였다. 주로 발목이나 손목을 풀친 동네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체했거나 발이 늘 부어서 고생이라는 링근 할머니들이 자주 오시면은 침을 놔주곤 하였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의술을 딱히 안 믿었던지 아버지에게서 침을 맞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속이 불편해도 다리가 살짝 새끈새끈해도 그들이 술이나 사탕 들고 찾아오곤 했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찬양의 말을 듣고 있자면 화타의 환생이라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네 하면은 얹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며칠씩이나 드러누워 앓으면서 이 약 저 약 다 먹어보았지만 효험이 없어 고생했는데 리 선생의 침을 맞은 당일부터 시원히 트림이 나고 배가 쑥 꺼져서 언제 아팠냐는 듯 씻은 듯이 나와서 밥을 푹푹 퍼먹게 되었고 그 이튿날로 일하러 나갔다는 가히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이웃 동네 청년들의 무리 싸움에 얼떨결에 기었다가 어이없게 눈먼매를 맞아 온몸에 어혈이 젖던 오빠 친구도 아버지의 침을 맞고는 바로 피멍이 든 곳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 칭찬을 들을 때면 아버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옅은 미소를 입가에 느슨히 띄고는 무슨 그렇게 했음도 나을 때 돼서 다 나은 게 겹지요 라고 하였다. 그게 기쁜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저 술 한 근에 내가 먹을 계룡갈 사탕 한 봉지에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다. 그들이 가고 나면은 의사였던 할아버지가 보시던 옛날 의학서적들을 펼쳐보며 주절주절 암기도 내시고 손으로 침을 돌려보기도 하며 그 나름으로 의술을 갈고 닦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다니는 수학교 한 젊은 여선생님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고 하였지만은 그 선생님은 밖에 선 채 머리만 빼꼼히 들이밀고 웃방에 누워 책을 보시는 아버지를 불렀다. 은실아버지, 침 놓을 줄 암까? 아버지는 웃방에 누운 채 머리를 젖혀 우러 힐끗 보고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채 침 놓을 줄 모르오 라고 하시고는 시선을 다시 책으로 가져갔다. 그녀 선생님은 셀쭉한 표정을 짓고 네 하고는 문을 닫고 가버렸다. 나는 좀 의아적인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손님에게 열정적인 분이시였다. 아버지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별점이 인사성이 있다고 늘 강조할 만큼 레이를 중시하는 분이셨는데 왜 저렇게 쌀쌀하게 대답했을까? 나는 아버지가 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에게 침을 놔주길 은근히 바랐다. 그래야 내 학교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속구.

공부를 했던가 보다. 누워서 책을 보시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안 봐줘요? 아버지가 그제서 일어나 앉으시며 말을 했다. 부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좀 몸이 불편해 그러는데요. 침을 놔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아리송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그게 내가 대학을 다니며 배웠던 언론의 화형론의 일부였던 것이다. 빈말일지언정 침 잘 놓는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아버지는 아무리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셔서 침구를 챙겼을 것이다.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지켜 세워주는 화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의사 자격증은 없을 망정 공짜로 해주는 진료라면 그 정도의 립서비스는 받아야 움직이는 게 시골 맨발 의사의 자존심이었던가 보다. 우리 집에는 오래된 토종 비결책이 있었다. 중간중간 고대 한어도 있어서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만 그 책을 볼 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우리 집으로 사탕, 과자, 근드리수를 들고서 토종 비결호로 몰려왔다. 사람들은 공책까지 가져와서는 아버지가 읽어주는 토종 비결 속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릴세라 받아 적었다. 돌아갈 때면 꼭 그 말을 하였다. 정말 딱딱 들어맞습니다. 정말 신통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본인이 그 책을 써내 니지함이라도 되는 듯 아니면은 그 후손이라도 한듯 뿌듯해하셨다. 허리가 많이 굽은 할머니들이 엎어질 듯한 걸음으로 들고 온 사탕이나 술은 굳고 돌려보내셨다. 그러던 어느 하루 한 아저씨가 그해 고종시험을 본다는 딸을 앞세워 우리 집으로 토종비결 보러 오셨다. 딸이 지원할 학교에 붙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알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그 아저씨는 전에 그 전에도 왔던 동네 분이셨다. 그날따라 아버지는 마당에서 썩 전에 누군가 준 족발을 손질한다며 집에 들어올렴을 안으셨다. 옷방에서 숙제를 하는 나에게 아저씨가 넌지시 말을 했다. 너네 아버지 보고 물어봐라. 손이 일이 언제 끝나는지. 나는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아버지가 괜히 좀 못마땅하기도 하고 그 아저씨께 조금 미안한 감도 들어서 마당으로 달려나가 볼빈소리로 아버지에게 아저씨 말을 전했다. 조금 추운 때였던지 아버지는 호호 입김으로 손을 녹여가며 그 검지를 이어가고 계셨다. 오,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말해라. 나는 돌아봐서 그 말을 아저씨한테 전했다. 엄마와 나는 딴청만 피우는 아버지 때문에 괜히 아저씨 눈치를 보았다. 내가 왔다 갔다 하며 그런 심부름을 두세 번 하고 나서도 아버지는 들어오지 않으셨다. 아저씨는 온 오후 우리 집 정주관에 앉아 신문도 좀 보았다, 텔레비전도 좀 보았다 하면서 기다리다가 땅더미가 지기 시작해서야 후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딸을 데리고 가버렸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다. 어머니가 반시간이면 될 걸 제껏 봐주고 말지 왜 그랬나 지청구를 했더니 아버지가 구들에 털썩 앉으시며 말을 했다. 빈말 하나 없이 부탁만 하려는 놈들은 원래 저렇게 교육해야 돼요. 그럼 뭐라 해야 하는데요? 내가 물었다. 그 검질 내가 좀 도와드리깁소 라고 아는 채라도 했더라면 달랐을 거다. 당신 같은 인사불성의 인간은 부탁할 자격이 없소 라는 것을 그 아저씨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추운 날 온 오후 밖에서 고생을 하셨다. 물론 그 아저씨는 이런 속뜻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저 아버지를 괴벽한 영감 정도로 생각했을 법하다. 어떤 부탁은 저 스스로 흥에 겨워서 들어줄 때가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어깨가 솟아오르며 뿌듯해진다. 하지만 어떤 부탁은 마지못해 들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껄쩍지근해 난다. 대개 이런 부탁이다. 축하 멘트 같은 거 써줄 수 있니? 너한테는 식은 죽 먹힐 것 같아. 그저 10분이면 뚝딱 써내지. 집 놓을 줄 모르라며 녀 선생님을 쌀쌀맞게 돌려보냈던 아버지처럼 나도 쓸 줄 몰라요 하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해주게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기분이 개운치가 않다.

뭔가 답이나 해결법을 맡겨놓은 듯 불쑥 물어보거나 불쑥 드는 정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부탁은 해야겠지만은 본인한테 득될 것 크게 없고 너한테 좋은 거라 말하며 드는 정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남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할까 생각해 보다가 어렸을 적 아버지의 말을 떠올려 본다. 상대방의 로고와 능력에 대한 충분한 긍정과 도움을 받아 고맙다는 인사를 빼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혼자 다짐을 해본다. 생각했던 것을 말과 행동에 옮겼던지 잘 모르겠다. 급한 나머지 거두절미하고 달래가 상대에게 큰 부담을 확 안겨줄 때는 없었던지 돌이켜본다. 허물없는 사이라 생각하고 감사 인사를 생략하지는 않았던지. 살면서 부탁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언제나 미흡하고 부족한 존재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일은 시시때때로 생긴다. 그럴 때 정중하고 겸허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며 어른스럽고 멋진 부탁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탁에 적극 응하여 내가 가진 힘과 재주를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참 멋진 일일 것 같다. 네, 금방 들려드린 수기 부탁의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한마디 말의 차이가 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반대로 마음을 닫게 하기도 한다는 것. 정중하고 겸허한 태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부탁의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27년 동안 공안 일선을 지켜온 김청성의 충성과 헌신, 변경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열어가는 공유안의 열정과 비전, 그리고 아버지에게 배운 부탁의 예술이라는 삶의 지혜까지 각기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삶의 정성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를 조금씩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삶의 향연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찾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오늘처럼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경기였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같은 습관이 모여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곤 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겨가면서 삶의 깃든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 네. 저는 여러분의 생활의 작은 속 발견과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서태문입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안 정리나 식품 보관에 대해 고민이 아마 많으실 것 같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생활 속의 지혜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역사인물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주부 여러분, 주방 한쪽에 몇 년째 자리를 잡고 있는 설탕 봉지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포장을 뜯지 않고 또 오래됐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면 왠지 버려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하죠. 네, 하지만은 의외로 설탕은요, 대부분의 식품과 달리 제대로 보관만 했다면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식품이랍니다. 네, 지금부터 설탕 유통기한의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설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요, 수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철기운이나 곰팡이는요, 살아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설탕은 수분 함량이 매우 낮고 오히려 더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도 대부분의 미생물은요, 설탕 속에서 증식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균이 살기에는요, 너무 척박한 환경의 셈이라 할까요? 네, 세계 여러 식품기관에서도 설탕을 적절하게 보관할 경우 장기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왜 유통기한이 전혀 적혀있을까요? 유통기한이 적혀있을까요? 이거 마트에서 판매하는 설탕을 보게 되면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설탕 자체가 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품질을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권장 기간의 의미를 말합니다. 권장 기간의 의미는 아주 또 많기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습기를 먹어서 단단하게 굳거나 주변 음식 냄새를 흡수하고 또 보관 상태에 따라서 색이 약간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대부분 맛과 사용의 편의성의 문제일 뿐 설탕 자체가 부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굳은 설탕 버려야 할까요?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설탕이 딱딱하게 굳은 것은요, 대부분 수분의 영양 때문이라고 봐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식빵 한 조각을 잠시 넣어두거나 귤 껍질이나 사과 조각을 잠시 함께 넣어두어도 되고요. 숟가락이나 또 밀대로 가볍게 부수면은 좋습니다. 단, 이 과일이나 뭐 식빵을 오래 넣어두다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만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은요 유통기한이 없다고 해서 어떤 상태든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이 들어가 녹아버린 경우, 곰팡이가 생긴 경우, 벌레가 들어간 경우,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 다른 이물질에 오염이 된 경우라면은요 폐기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요 설탕 자체보다 보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설탕처럼 꿀 역시 오래도록 사지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애굽 무덤에서 발견된 수천 년 된 꿀도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설탕과 꿀 모두 수분이 적고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어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건강을 위해서 줄여야 할 식품으로만 알려져 있는 설탕이었는데요. 하지만 식품 보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연이 만든 뛰어난 저장성을 가진 재료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과, 뭐 과자를 만들 때 또 제빵, 뭐 물론 잼이나 과일, 청처럼 오래 보관하는 음식에도 설탕이 널리 사용이 되곤 하죠. 무조건 나쁜 식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적절한 양을 올바르게 사용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택배를 안 받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최근 택배 상자를 뜯고 나게 되면은요, 바로 버리는 게 좋다는 주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택배 상자를 계속 쌓아두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네, 겉보기에는 택배 상자가 해로워 보이지는 않지만요, 후각이 예민한 분이라면 상자에 자란 특유의 냄새 혹은 자극적인 냄새를 쉽게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냄새의 정체는 바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사실 이런 화합물을 배출하는 물질은 우리 주변에 매우 다양하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식물조차도 화합물을 배출하거든요. 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화합물 농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무해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택배 상자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다릅니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벤젠, 톨루엔 그리고 자일렌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두 개의 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양의 상자를 오래도록 집안에 쌓아두면 화합물이 꾸준히 방출되어 실내에 축적이 되는데요. 그 총량은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네, 또한 곰팡이가 핀 상자는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고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긴 상자는 다양한 유해 성분을 포함한 화합물질을 발생시키곤 합니다. 이를 흡혈극뇨, 네, 이를 코로 들이실 때 호흡기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 화합물의 최종 목적지는 폐가 아닙니다. 이런 물질들은 세포에 흡수되어 혈류를 통해서 퍼질 수가 있으며 다양한 장기와 심지어 신경계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을 거치며 세균, 병독균, 심지어 해충의 알까지 집안으로 유입시키곤 합니다. 인터넷을 보게 되면요, 택배를 개봉한 후 제대로 손을 씻지 않고 눈을 비비거나 또 음식을 섭취해 세균 및 병독균에 감염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택배 상자의 표면에는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그리고 살모넬라균 등의 세균과 수두대상포진병도, 곰팡이 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택배 상자를 실내 오래 방치하다 보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실내 환경이 병원체의 번식과 부화에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새로운 감염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 택배 상자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바퀴벌레죠. 네, 바퀴벌레가 알을 낳을 때는요, 한 개씩 낳지 않고 수십 개의 알이 들어있는 단단한 알집 형태로 낳게 되는데요. 이 알들을 제때 처리하지 않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바퀴벌레 대균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부화한 바퀴벌레는요, 종이 상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상자는 그들에게 딱 맞는 서식처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 바퀴벌레는요, 빛을 두려워해서 어둡고 숨을 수 있는 틈새를 좋아하며 상자의 섬유소는 그들에게 최고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택배 상자는요, 화재 위험도 동반하기도 하죠. 택배 상자와 비닐봉지 등 포장재료를 집안이나 복도에 방치하는 것은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 대피 통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잡동산에 불이 붙는다면은요, 비록 처음에는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뭐 재료가 쌓여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배를 받은 후 가능하다면은요, 실외에서 개봉을 하고 실내로 들여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 개봉할 경우 현관에서 바로 처리하고 소파, 식탁, 침대 등에 두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셔야 합니다. 이 택배를 뜯은 후에는요, 반드시 손을 씻어주시고요, 부득이하게 택배 상자를 실내에 보관해야 할 경우라면은요,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이, 네, 공기 유통이죠. 환기시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고기는요, 고단백 저지방이라 돼지고기보다 더 영양가가 있고 더 건강에 좋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최근 뭐 인터넷에

여기서는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좋고 건강하다는 설이 또한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너무 기름지고 또 칼로리가 높고 살찌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이런 견해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요, 어느 것이 더 건강한지 가릴 수가 없지요. 둘 다 붉은 고기에 속하며 각자 영양상의 좋은 점이 있으므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대부분의 소고기는요, 정말 우리가 먹는 지방, 설, 아이언맨의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요, 일부 비타민 B군 함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으며 살코기 부위의 단백질 함량도 매우 뛰어납니다. 사실 어떤 고기를 먹게 되면요, 더 건강한가 하는 것은요, 선택한 부위 그리고 또 조리 및 가공 방법이라든가 먹혀드린 음식 등등에 의해서 좌우가 되므로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름진 소고기 부위보다는요, 살코기, 돼지고기가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이 가공된 고기, 그렇죠, 소고기 제품보다 신선한 돼지고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네, 주부님들 명심해 주시고요.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창근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섭이라는 아름다운 명성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전쟁 시기 한 명의 여성 혁명가 김백문 동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백문 동지는 조선족으로서 본명은 김정순입니다. 1918년 8월 왕정엔 하마탕 대방자촌, 지금의 대흥구진 홍일촌의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의 영향으로 항일의식을 키워나가는데요, 1930년 겨우 12살을 나이에 당시 항일 아동단에 참가했고, 1932년에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12살,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학생? 그렇죠. 이 나이에 이미 항일 투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네, 1933년 김맹문 동지는요, 대홍위자 항일유교국 공산당위원회에 배치돼서 청년들을 조직하여 군수물자를 운송을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1935년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에 참가해서 본격적인 항일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일영군 제3군 피복공장, 제6군 피복공장, 북만성위비서처, 동북항일영군 제3로군 주의부 등 여러 부서를 거치며 후방근무와 군수물자 운송을 담당을 했습니다. 1936년 김백문 동지는 마침내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항일영군의 장령이었던 리조린 동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41년 12월, 그리고는 리조린 동지를 따라서 구소련으로 이동을 해서 학습과 훈련을 받았고, 이후 동북항일연군 교도요단에 편입되어 항일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는 험난한 국외훈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항일전쟁 승리 후에 김백문 동지는 북한성 선구당의 부서기직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광동성 문화위원회 판공실 주임, 국가민용항공총국과학기술연구소 부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새 중국 건설의 정력을 몰부었습니다. 2005년 김백문 동지는 북경에서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유언에 따라서 그의 일부 유골은요, 고향인 왕청현 혁명열사릉원의 안장이 됐습니다. 한평생을 조국과 혁명에 바친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바로 자신이 태어난 연변 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설탕의 유통기한부터 시작을 해서 택배, 상자의 위험성, 돼지고기, 소고기의 영양, 과학적 차이 등 다양한 생활 속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변의 자랑스러운 항일혁명가 김백문 동지의 순관상에도 함께 알아봤고요. 네, 일상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이 우리의 정세를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일상의 작지만은 소중한 발견이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배움터가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소보가 추천한 최근에 출판된 책 몇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장편소설 장명입니다. 장명은 이 소설 주인공의 이름이자 인간이 어떻게 더 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색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류량정의 말에 따르면 이 더욱 긴 생명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이미 선조들에 의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 사람의 짧은 인생은 선조와 자손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명은 이로하여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위고도 등장합니다. 그녀의 영음한 눈은 과거 사람들이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이야기가 립체감이 있게 합니다. 위고와 장명은 각기 무당과 의사로서 함께 가족의 역사를 찾는 길에 나섭니다. 잊혀진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가족의 기억들은 마치 커다란 나무에 잘린 가지에서 갑자기 돋아난 새순처럼 어느 순간 되살아납니다. 이는 한 작가가 이순의 나이에 자신의 생명과 대지에 흩어져 있는 생명들에 대한 추적이며 명상이 있던 세계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배달기사라는 책입니다. 최근 연간 택배, 온라인 콜택시, 청소부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의 종사자들이 잇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독자들은 이런 노동자들의 고락을 요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 왕만은 산동성 출신의 여성 배달기사로서 그는 필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 배달일의 업무 경력, 땀과 수확, 슬픔과 기쁨을 기록했으며 고향의 세태와 인정이 그녀에게 가져다준 위로와 당혹감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자의 문필은 소박하고 생동하며 훌륭한 이야기하는 능력과 적절한 소재 선택 감각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호구 작품으로 하여금 탄탄하고 생생한 질감과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는 인문학적 두께를 지니게 합니다. 다음은 빛이 있어야 한다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자면 일정한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가 손감로가 말한 것처럼 이는 매우 진지한 책입니다. 내 고통이 이토록 깊을 줄은 나도 몰랐다. 이 책의 저자 량홍은 연구자인 동시에 한 엄마로서 3년에 걸쳐 여러 도시의 수십 개 가정을 다니며 현장을 탐방했습니다. 한 생명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긋난 사랑이 아이들에게 가져다준 깊은 상처를 보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준 억압이 얼마나 많은지,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낼 수 없는지,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캐묻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책은 아이와 어른의 이중 시각으로 관찰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문학적 표달로 사색의 힘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으로 청소년 교양 문제를 마주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집필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라위장이 쓴 이 중단편 소설집 세상 속의 세 가지 사람에는 다섯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은밀한 감정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편의 이야기는 각기 남자, 여자, 장모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깊이 있게 파고들고 평생을 다투며 지내는 한 부부의 남모를 비밀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부부의 곤경을 보여주며 원생태강 구비지대에서 은가하고 있는 한 남녀의 은밀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누워서 걷던 대학 입시 장군이 결혼한 후 서서 걷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남의 집 침실에 뛰어들어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저명한 작가 범원이 쓴 장편 소설 청운제는 운남 고원의 100년 교통발전사를 배경으로 운남 민민들의 교통 상황을 개변하려는 역사적 풍운과 이를 위해 기울인 지나간 노력을 보여줍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자들이 한 대 기차로 우리나라 대문을 여는 것을 시점으로 운남 민민들이 수치심을 발판으로 삼고 자강 분발하며 독립적으로 국내 첫 민영철도를 건설하고 21세기에 이르러 고속철도가 운남 고원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누비는 모습, 나아가 새 시대 1대1로 국가적 전략 배치에 따라 남아시아와 동남아를 잇는 국제 대통로를 개척하는 운남 민민들이 국경 너머까지 철도를 연장하는 장면, 고원 후의 철도는 바로 구름 속으로 사면팔방으로 아름다운 미래로 통하는 하늘 사다리였습니다. 작품의 구조는 웅장하고 풍부하며 입체적인 층차를 지닙니다. 작품은 100년에 걸친 철도 건설사를 다룰 뿐만 아니라 오 씨와 진 씨 두 가문의 흥망성쇠의 백년사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운남의 다채로운 지방문화와 풍물사이자 장엄한 변방지역의 홍색혁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개 부분이 잘 어우러지며 여러가지 음색의 교양시를 이루어냅니다.

미국의 소설가 켄 키즈의 장편 소설 벚구기 동지우로 날아간 새는 한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주인공 맥머피가 콤파인으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느 날 한 정신병동에 활기차고 떠들썩한 가짜 환자 맥머피가 등장합니다. 맥머피는 노동행을 선고받고 작업농장에서 일하다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말썽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위탁됩니다. 귀머거리 겸 벙어리 행세를 하는 1인칭 서술자 브론든, 소심하고 여린 말더듬이 빌리 비빗, 병동의 실세 역할을 하다가 맥머피와 허세를 겨루는 하딩, 그리고 병동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권위와 체제의 상징인 레치드, 간호장 등이 맥머피를 맞아들입니다. 맥머피는 간호장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의료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환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맥머피는 정신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간호장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는 특히 간호장이 환자들을 교묘하게 학대하고 그로 인해 환자들이 더욱 치우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알고 격분해합니다. 물론 하딩을 비롯한 대부분의 환자들도 간호장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하지만 감히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저항했다가는 전기 충격이나 뇌 전두엽 절제 수술을 받아 식물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환자들은 병동의 규칙에 순응한 채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간혹 뇌검사를 받으러 간 환자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병동에서 나갈 때만 해도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는데 몇 조 뒤 주먹다짐이라도 한듯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돌아올 때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얌전한 사람이 돼 있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한두 달 뒤에 퇴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행복한 꿈에 젖어 몽유병 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닌다.

병원에서는 이를 성공 사례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 사람은 콤바인을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로봇에 불과하다. 그 같은 로봇가 될 바에는 차라리 실패작이 되는 게 낫다. 맥머피는 그런 환자들에게 독립심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애씁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가 바다낚시를 다녀오거나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맥머피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해갑니다. 이 책 제목에서 언급된 뻐꾸기 둥지는 정신병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불청객인 맥머피는 뻐꾸기를 의미합니다. 그는 같은 둥지로 날아든 또 다른 뻐꾸기 브롬든에게 저항의지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심어줍니다. 자유의 땅을 향해 달려가는 브롬든의 모습은 거대한 구조에 의해 희생된 개인들에게 바치는 진혼곡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한 줄기 희망인 셈입니다.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 억압된 자유와 강요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인물들을 그려냄으로써 1960년대 혁명적 변화를 이겨낸 작품이라고 극찬한 까닭입니다. 이 작품은 또 인물 묘사가 생동한데 저항정신이 가득한 맥머피부터 소심하고 나약한 빌리 그리고 침묵 속에 강인한 인디안 추장까지 등장인물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된 1962년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문화 운동이라 할 수 있는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사회 통념, 관습, 도덕, 제도를 부정한 채 순수한 형태의 자유, 인간성 회복, 자연애려의 귀해 등을 외치며 새로운 문화체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아낸 이 책의 성공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상업적으로나 문학평론계 모두에게 대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의료적 판매량이 천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서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0: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 하기도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 자체로서 그 공능 수치로 놓고만 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심장병은 제일 밀접한 연대성이 직접적으로 강한 장기로 놓고 말하게 되면 폐경락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도 제가 공동주체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폐경락을 떠나서 뭐 심장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으로서 치료 하나만 한 그 경우에 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포함됐는가 하면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는데요. 심장과 폐혈이 심하다. 중에서는 보통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각도로부터 그 손대게 되었는가 하며 열이 심한가 심하지 않는가 평균 뭐 체온기로 재서 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긋습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악취가 납니다.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걸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심장병 환자들은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는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기침을 거의 하루에 한두 마디 제일 작아도 한두 마디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적을 겁니다. 그리고 가래가 많이 성내서 어지간한 그 쓰레기통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뱉어놓은 가래의 그 종이가 얼마 가지 않으면 한 통을 차게 되어 있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심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인이 방송 가운데 말씀 주셨지만 해도 본 제품을 쓰시기 전에는 입에서 너무 심한 냄새가 나서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어 있고 본인 가족들한테 가족은 제일 허물없이 뭐 실소리를 해주게 됐으니까 가족한테 하체에서 물어보면 뒤처참할 정도로서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제품을 견제해서 한계치료 가정자오 그 전에 벌써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던 게 기본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분들이 기본 퍼센트는 거의 만 퍼센트 상당할 정도로서 입에 많은 짙은 냄새가 없어졌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치절질 남이 두 번 할 때면 세 번, 네 번 하고 남이 지분을 안 났을 때게 답나는 두 개, 세 개 써도 입에 냄새는 늘 나서 참 답답했는데 본 치료하고 나니까 그 점이 완전히 개선돼서 지금은 정상인으로 돼서 대인관계도 활발하게 하고 자기도 위축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제의 기관이기 때문에 황제는 구석구석 내가 관리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지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장은 황제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증상 자체가 일단 심장병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심장병이 100분제 92는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0: 본 제품을 쓰시고 지금 거의 그 심장병 때문에 원래는 혈압이 높았는데 지금은 정상 돌아와서 혈압약을 끊었다, 적게 드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그러기게 됐네. 저기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예,
2: 이거 어제는 석달 남았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0: 아, 예.
2: 예. 그 다음에 심률도 빠르던 게 심률도 정상이 되고요.
0: 예.
2: 그 다음에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단단 키우던 것도 많이 나고.
0: 아, 그럼요.
2: 자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쓰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정말 오르내리는 그전에는 몇 번씩 쳤다 오르내렸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쏴자고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게 되어 있을 거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쓰시고 심장병 치료에 특수한 효과를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요정을 따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주변에 신고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네, 지금 내 정원 10만원 먹고 여기 먹은 지 한 10달 됩니다.
0: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지금 왜 내가 계속 신적 흥용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딸이 부시고 입이 용만세 났습니다.
0: 예.
3: 네, 긴급실에서 승청이 다 없어졌어요.
0: 아, 그럼요.
3: 네, 제가 얘 용자분, 최근에 또 어떤 데는 잠깐 나는 어제 집단들이용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 그 증상도 없어졌어요.
0: 아, 심장병으로 나타난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포함됩니다. 예.
3: 네, 그 위에 아들 딸이 용신 자다가 일어나서 치다서 일어났으면 아들 딸이 치면서.
0: 아, 예, 예.
3: 네. 근데 지금 이 그 증상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있잖아요. 예, 하여튼 아홉다 치료도 싸다리가 아홉다고.
0: 예, 여기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335-5555번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4: 저도 돈 벌수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야, 돈 벌수만 정말 썼었구만. 나를 살고 왔었구만.
0: 아, 그래요?
4: 저는 돈 벌수만 쓰기 전에는 손이 다 걸지 못했어.
0: 예.
4: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놀라서.
0: 예.
4: 저 딱 집에서 문을 닫아도 부들부들 떨고, 내 전화 바로, 소리 나도 떨고 이랬었구만.
0: 예.
4: 그래든지 이 돈 통심하는 속달 남아먹을까 떨기던지 이랬고, 얘 놀라던지 많이 도왔었었구만.
0: 아, 예.
4: 놀라도 이거 조금 놀라다 부들부들 떨던 이, 그 주사에 없어졌어.
0: 예, 예.
4: 그러니까 얼마 돈도 모르겠었구만.
0: 예.
4: 그래, 왜? 하필 그래서 자꾸 잡으려고 자고 나도 하필 자꾸 했어.
0: 예.
4: 그건 어째 그랬는고.
0: 어째 그런가 하면 심장혈이 산소 부족입니다. 심장혈에는 예, 산소가 만파 상태 98% 이상 100%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모자라 자꾸 하필합니다. 예.
4: 그러던게 석달 남았고 넉 달 되니까 하필 어디를 갔었구만.
0: 아, 그렇죠. 예, 예.
4: 그래, 얼마서 그래서 이렇게 좋을 때에 나는 그냥 이 약을 견지래 먹자고서는 또 아홉 가지 싸면 또 세 가지 더 주자니까.
0: 예, 그렇죠. 예, 예, 예.
4: 그래서 그 약을 계속 견지래 먹겠었구만.
0: 예, 그렇게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거나 건강에 상당한 이상이 생기는 거 기본으로 막아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선생님.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정말 감사합니다.
0: 아, 예, 예. 어떠세요?
5: 저도 이 전선심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5: 예, 지금 정말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5: 예, 숨이 차서 이 꼼짝 못했습니다, 지네.
0: 아, 그래요? 예, 예. 예.
5: 또 뭐 바깥 출입은 금방 못해.

0: 같습니다.
1: 아, 그 정도 심각하셨네요.
0: 예, 이 계단으로 내려가자니 이게 발에서 사람이 붙잡고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금방 무슨 한 계단 뒤지고 올라오고 한 계단 뒤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려가도 슬슬 혼자 내려간다.
1: 아, 예.
0: 예, 그리고 예, 바깥에도 예, 나가 댕깁니다 지금.
1: 원래는 바깥 출입도 힘드셨네요.
0: 예, 바깥 출입도 못하고 또 막 무슨 거 나 다 이렇게 남이 신세 먹고 살았는데.
1: 아, 그래요?
0: 예, 예. 지금은 예,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예, 밤에 잔 때는 반드시 못 넣어 놨습니다. 키워서.
1: 아, 예, 예, 그렇죠.
0: 그래가지고서 예, 이따 한 떡이 요구리 잔들이 어떻게 키우는지 검사 못했어요.
1: 예.
0: 근데 지금 이게 키우는 게 없습니다, 지금.
1: 예, 이 제품 자체가 그런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입니다. 견제가 예. 중요합니다. 예.
0: 예, 용이 지금 좋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혈압 떠돌이도 용 잘 된다.
1: 예.
0: 그리고 이 심혈, 혈압이 그냥.
2: 네.
0: 예. 예요. 예. 그러더니 지금 혈압 떠돌이 용 잘 된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예. 그리고 입에서 세게 냄새 나던 것도 이렇게 이렇고
1: 예,
0: 예, 이렇게 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지금 더 싸먹어야 되겠어.
1: 그렇게 하셔. 좋다 예. 해서 훌 단번에 끊지 마시고 일정한 예. 여정을 따라서 견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0: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계속 싸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늘 예. 건강하세요.
0: 네.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정신원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심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는데 몇 년 되니까 또다시 가슴 피고 숨이 삽니다.
1: 예.
3: 그래, 좋은 정신원을 먹으니까 지금 가슴을 키우지 않고 숨도 타지 않습니다.
1: 예.
3: 그래서 지금 목소리에 놀라던 게 지금 왜 놀라지 않고.
1: 예.
3: 잠을 잘 자지 못하니 지금 잠을 안 잡니다.
1: 예.
3: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오는 거예요. 배달받아 접수다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실을 놓고 쓰실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처음 점심을 문의하자 그랬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저희 조카가 예, 저자를 두 번 했습니다.
1: 예.
4: 예. 그런데 며칠 전부터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한숨, 예, 한숨 쉬면 시원하다 합니다.
1: 산소부족입니다. 예, 예. 예.
4: 그리고 예, 혀끝이나 해 옆파리에 그 앞으로 해서 옆파리에 예. 어떤 게 쏙쏙 찔러버리니까
1: 예.
4: 이빨로 꽉 씹어넣으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1: 심장열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예. 심장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런 이거 쓰고 소리 효과 좋은 거 보고 소리 또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1: 네.
4: 그래 제가 좋은 거 보고 소리 이 저기 주제를 한 사람이 이 정신만 쓰면 어떻게든간에 선생님과 문의한답니다.
1: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제라는 예. 것은 이미 두 개를 이었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주자가 그리고 심장병 치료의 전부가 아니고 그 퍼센트가 너무 높아서 방법이 없어 구급하는 일정 방법에 속하는데 좋기는 보수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수적인 치료 방법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청심환이 집에 조카분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주자를 뭐 3개, 4개 그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주자는 관상동맥의 금속구물을 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MRI 같은 거 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치료법 가운데서 초원청심환은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아주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부신 몽약입니다. 몽약이 우리 동북지구의 사람들한테는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빨리 시작하게 되면 다시 또 세 번째, 네 번째로 주제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주제한 그 부분도 온전하게 잘 보정할 수 있고 이러니까 집에 조카분한테 이 제품을 빨리 소개해서 한 번에 25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것이 치말라 한두 달은 이렇게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끄떡 세 번째 뭐 주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4: 예, 선생님이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1: 예. 예.

0: 언어사계입니다. 두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강경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너무 숨이 차서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심장병으로 해서 너무 숨이 차다며 내가 호흡계통의 문제로만 단순 인정할 수 있는데요. 심장병으로서 많이 숨이 찰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 혈액 가운데는 꼭 산소가 100분제 97, 8% 그 이상 만파 생태의 산소가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 부족이 벌써 100분제 40이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100분제 70이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가운데 무엇 때문에 늘 폐경락하고 심장경락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장혈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혈액이 세 개의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적혈구는 전문 산소를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 숨이 찹니다. 벌써 하품을 대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병 환자들은 자고 많이 자고 일어나는 것 같던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품을 하는 게 온종일 다른 사람이 두 배, 세 배 그 이상으로서 하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락은 심장경락과 밀접한 연대성이 있다는 건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전 한 단계에 그 국제적인 전염병이 돌 때 산소 파워를 측정하는 이기가 손톱 눈에다 딱 꽂는 그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써 100분제 96이라는 그게 나오게 되면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98% 이상 만파 상태의 산소가 심장혈의 포화 상태를 이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여러 가지 여기에 요관되는 증상에 하품을 하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너무 차고 이런 거는 산소 부족을 의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 초음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자연적으로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팡찬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했다가 나오시는 그때 그 진단을 보겠네. 팡찬이라면 집이란 팡에 찬이란 건 흔든다 말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나눕니다. 심방은 피가 들어오는 데 속하고 심실은 피가 나가는 칸에 속하는데요. 또 피가 들어오는 심방도 좌심방, 우심방 그간에 판막이 있습니다. 심실도 좌심실, 우심실 판막이 있고 심방의 피가 심실로 나가자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판막이 있습니다. 이 판막의 얼잔방, 산잔방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판막이 하루에 10만 차 수축이완할 때 심장이 수축이완할 때 이 판막이 10만 차 열렸다 닫겠다 하는 이걸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은 누가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이런 역할을 하게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 판막이 너무 닫혀 있거나 너무 열려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혼미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번에 확 도랑물이 완전히 나오는 것처럼 수재가 지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에서는 피가 그게 조절되어야 되는 게 조절하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꽉 닫혀있게 되면 피가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문제는 모두 관상동맥이 관리하게 되는데요. 관상동맥은 전반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관상동맥이 전반 심장 근육을 제대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상동맥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판막을 포함해서 이래서 지금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분들은 주사를 하거나 혹은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겨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심장의 혈전이 뇌에 올라가면 뇌혈전으로 심장의 혈전이 뇌까지 올라가는 어간에 뇌동맥경화 경동맥 거기에 많이 빵块이 생겨서 막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뇌출혈 이럴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뇌출혈은 뇌혈전을 못 얻어서 뇌졸중이라 하게 되는데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이미 주사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보건제품이 더 필요합니다. 4개리였던 5개리였던 주사를 몇 개리였던지 간에 이 제품 자체는 100% 중초약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놓고 쓸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심장 근육에는 보통 세균으로 박테리아라서 오는 것은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뭘 오는가 하면 바이러스, 병독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병독성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독성 감기 뒤끝에 심근염을 범하는 분들이 본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보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너무 많이 차면 심장내과에서 그거 천천하는 방법으로서 물을 빼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연속해서 일정한 정도로 쌓여있다면 기본으로서 심장 공능이 정상 역할을 많이 방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비후성 심근증이란 건 뭘 말하게 되어있는가 하면 심장 근육이 어느 한 부분에 피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근육은 군살이 되고 맙니다. 군살이 되게 되면 정상 심장 근육이 수축, 이완하는 이걸 방해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면적이 점점 줄어들거나 다시 더 생성되지 않게 돼야 되는데 이걸 말해 비후성 심근증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바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이 유효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요하게 지금 심장병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어 부정맥은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평균 심률은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정하면 됩니다.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심증, 왼쪽 앞가슴이 아픈가 하면 오른쪽 앞가슴 뒤 잔등이까지 아파납니다. 심근경색 중도로 중하게 막혔다. 중도는 40 내지 70%, 중하게는 70 내지 90%, 100% 막힌 거는 보통 뭐 주제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칼슘에 심장 가슴을 딱이고 거기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펑션도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만한 걸 비춰내자면 체력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료법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기본으로서 평생 들 수 있는 보건 제품 몇 가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청심환을 함께 견제해서 복용하시되 아스피린 작용편 100mg짜리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맞지 않는 분들은 장용편이라 하면 장에서 용해하지 위에서 용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Q10에다가 오메가3 위우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아스피린 장용편이 잘 맞지 않는다면 아토바타딘, 루이스바타딘 가운데서 아토바타딘, 루이스바타딘 깡궁이거나 성궁 여기에 대해서 좀 일정한 주기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건 기본 제품으로 하면서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길게 견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을 범하기 쉽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가 있는 분들 심장병을 범하기 쉽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을 범함에 있어서 너무 혈지가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이러한 분들이 쉽게 범하게 되어 있고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숨이 차고 이런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은 쓰러져서 10분 안에 구급하지 않으면 위험한 질병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으로 인해서 소변이 너무 작거나 소변이 마-

0: 많이 한 번에 나가는 양은 작고 차수는 많이 작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심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니까 여러모로서 엉뚱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제때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청단백 도타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혈 공급을 도와주고 백자양심화는 손을 떨거나 이런 분들한테 우수한 성분으로 네. 알려집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2: 저원 정심하는 칭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0: 1935년 3월 16일 홍군은 모태진에 이르렀다. 여기서 세 번째로 척수를 건너려는 것이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류백성은 대대를 끼어 행군하고 있었다. 오위병들은 말을 끌고 뒤를 따랐다. 전사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등상이를 넘어왔다. 아래로 적수하가 보이었다. 지난번에는 이랑탄과 태평나루터에서 동쪽으로 강을 건넜다. 이 두 곳은 절벽이 많아 강양계의 마을이 모두 낭떠러지에 매달린 듯 붙어 있었다. 하지만 산세는 무척 부드러웠다. 그 산길을 따라 한참 내려가면은 모태진이 보인다. 이제는 봄인지라 햇살이 환하고 따뜻하였다. 적수하에는 푸른 물이 정겹게 넘쳐 흘렀다. 강 건너에 있는 푸른 대나무 숲도 싱싱하게 물이 올라 강물 위로 검푸른 그림자를 들이왔다. 비바람에 시달려 희뿌옇게 색이 바랜 조갓집 수백 채가 강가에 빼곡히 들어차 그지없이 고풍스러웠다. 모태똥 일행이 강가 이르러 막 다리에 올라서려는데 곁으로 한 청년이 달려오더니 경례를 부치었다. 군사위원회 공병연장 정의였다.
1: 정의동지, 다리를 참 빨리 놓았군요.
0: 모태똥은 정의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1: 여기 쇠밧줄에 묶여있던 다리는 적기의 폭격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홍군의 다리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소금배 몇 척을 보내왔습니다. 다 그 덕분입니다.
0: 정의가 아그

0: 매나무에 매달린 죄의 밧줄을 가리키며 설명을 하였다. 백성들의 일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졸레가 물었다. 그럼요. 우리가 온다고 폭죽까지 터뜨린걸요. 우리 대신 운남 군대를 약올리자, 귀주 군대를 겁먹이자, 주왕군의 발목을 잡자라는 표를 써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1: 귀주에 처음 들어왔을 때랑 아주 딴판이로군.
0: 주덕이 기뻐하며 말을 했다. 다리를 절반쯤 건넜을 때 모태똥이 입을 열었다.
1: 백성들한테 백값은 잘 치렀겠지?
0: 당연하죠. 지난번처럼 배 한 척에 은전 선인입씩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배가 폭격에 부서지거나 떠내려가지 않으면 배는 도로 선주 차지가 되지요. 선주들한테야 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니까 다들 잔뜩 들떴습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적수와 서쪽 기슭으로 올라갔다. 졸레가 정의의 어깨를 두드리며 부탁을 했다.
1: 다리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로는 안 될 겁니다. 폭격이 끊어질지도 모르니까요.
0: 네, 안 그래도 주사보와 관음사 두 군데 다리를 더 놓기로 했습니다. 비탈을 따라 가파른 기슭에 이르자 멀지 않은 곳에 악업의 나무가 한 그루 자라나고 있었다. 사주패에 있던 농나무만큼이나 우람한 녀석이었다. 아래로는 풀밭이 제법 푸르렀다. 둘레도 아주 조용하였다. 모태통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1: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회의를 합시다. 적기가 뜨면 집에서 나오느라고 법석을 떨 필요도 없고요.
0: 좋습니다. 비밀이 새나갈 걱정도 없겠네요.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모두 악읍의 나무 아래로 가서 푹신한 풀밭에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묘백성은 호위병한테 땅에 비옷을 피우라고 하더니 지도 가방에서 군용 지도를 꺼내어 비옷 위에 펼쳐놓았다.
2: 왕동제, 저쪽에 가서 보초를 서주세요. 가상동지 고민은 곧장 이리로 데려오고요. 다른 사람들은 급한 일이 아니면 못 오게 하세요.
0: 호위병들은 컵과 물통을 지휘관들 앞에 놓고는 말을 끌고 가까운 숲속에 몸을 숨기었다. 장정을 하는 동안에 회의가 잦았다. 함께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이 서두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회의는 여느 때와 달랐다. 모태똥, 주울레, 주덕, 류백승의 얼굴이 보기 드물게 엄숙하고 무거워 보이었다. 네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고 지도를 뚫어지게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내 골똘히 생각에 잠기었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끝났다. 보초를 서던 참모 왕준은 멀리 나무 아래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어려운 문제가 풀렸거나 한 고비를 넘겼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다. 곧 류백승이 나무 아래에서 걸어왔다.
2: 왕주동지, 공병지원장을 좀 불러주세요.
0: 정유가 곧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지도자들의 낯빛이 아침하고는 완연 달랐다.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날카롭던 얼굴이 많이 풀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들 밝고 만족스러운 얼굴들이었다. 모태돈 저고리 앞섭을 헤치고 있었는데 발밑에는 담배 공초가 수북하게 널려 있었다.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문을 뗐다.
1: 정의,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앉아요.
0: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요백성을 보았다.
1: 백성이, 당신이 이야기하지.
0: 요백성은 안경 너머로 정의를 바라보며 물었다.
1: 지난번 적수화를 건널 때 태평 나루터와 이랑탄에 부교를 놓았지요?
2: 그렇습니다. 지금 그 두 곳에 부교가 다 있을까?
1: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0: 류백승은 모태똥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1: 확실합니까?
2: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0: 류백승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했다.
1: 들은 얘기로는 안 됩니다. 얼른 사람을 보내 살펴보라고 하세요.

말을 타고 가되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다리가 있다면 사람을 보내 지키도록 하세요. 적기가 다리를 폭파해버릴까봐 걱정이십니까? 정인은 절벽 아래로 보이는 다리를 가리켰다. 괜찮을 겁니다. 저기 주사보와 관음사에 놓고 있는 다리도개도 이제 끝나갑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류백성이 아리송하게 말했다. 어서 사람을 보내세요. 이젠 다리도 넉넉한데 태평나루토와 이랑 다니는 다리는 왜 알아보라고 할까? 궁금하지만은 더 캐물을 수도 없었다. 정일은 서둘러 경례를 붙이고는 산 아래로 달려갔다. 정위가 보낸 사람이 점심때쯤 돌아왔다. 두 곳에 있는 다리가 모두 멀쩡하다고 하였다. 정위가 싱글벙글 악읍의 나무 아래로 달려와서 부고했다. 모두들 기뻐하고 있는데 심호위병과 홍국이 큰 대나무통을 메고 모태진 쪽에서 걸어왔다. 그건 뭐지? 모태통이 물었다. 모태조를 좀 샀습니다. 심꼬마가 대답했다. 발 닦는 데 쓰려고? 흥국이 해벌쭉해 웃으며 거들었다. 발을 닦다니, 이렇게 좋은 술을 발 닦는 데만 써야 되겠습니까?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너무 아깝군. 자, 우리 맛이나 좀 봅시다. 호위병들은 얼른 마개를 열고는 사람들이 꺼내든 그릇에 술을 조금씩 따랐다. 우리 공병위원장한테도 좀 따라줘야지. 모태똥이 말했다. 흥국이 밥그릇을 꺼내 정유에게 건네더니 술을 따라주었다. 동진은 연해서 먼저 왔으니 동진은 여기 경비사령이에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술을 마시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에? 모태똥이 정유를 보고 물었다.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유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오자마자 지휘관들이 지시를 술집 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써붙였거든요. 주석 동지와 총사령 이름이 똑하니 쓰여있는데 누가 감히 돈을 안 내겠습니까? 목이 날아가려고요. 익살스럽게 목을 베이는 신흥을 하는 정의를 보며 모두들 한참 웃었다. 주덕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아무렵 그래야지. 아까 술집 주인이 하는 말이 홍군은 제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니 참 좋다고 하던데요. 전에 귀주 군대나 사천 군대 주한군 놈들은 술값을 낸 적이 없답니다. 홍국이 끼어들었다. 모태똥이 정위를 보면서 술잔을 들었다. 우리 건배합시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잘 해내느라 정말 수고들 많았어요. 주덕과 주울래도 술잔을 높이 축혀들었다. 공병련을 만들 때 내가 공병을 하찮게 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국에는 천년 전에도 공병이 있었어요. 주덕이 한마디 하며 잔을 들어 술을 들이켰다. 모두들 술맛이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태똥이 눈을 감고 진지하게 맛을 보더니 잠시 뜸을 들이었다. 훌륭한 술이에요. 과연 소문이 맞군. 모태똥은 술을 한 모금 쭉 들이키고는 소동파의 글을 읊조리하다. 손님 들었는데 술이 없더니 술이 있으니 안주가 없구나. 달 밝고 바람 잦은 밤 이 안이 좋으랴. 들었지요. 모두석이 술안주가 없다는군요. 하지만 제 도시락에는 고추밖에 없는걸요. 심꼬마가 난처해하며 웃었다. 아, 저한테 땅콩이 좀 있습니다. 흥국이 대답을 했다. 호위병들이 막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우르릉거리는 적기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적기 두 대가 나루터 위에 나타났다. 모태똥은 대연하게 적기를 바라보며 낡은 컵에 담긴 모태조의 향긋한 맛을 즐기었다. 집에 간 동지들 몸을 숨기지 않을까요? 몸을 숨기기는 여기만큼 좋은 곳도 드물 겁니다. 모태똥은 고개를 쳐들고 우산처럼 펼쳐진
아그베

나무 가지를 보며 땅콩을 맛있게 먹었다. 지금 장교상은 비행기만 믿고 정찰을 보내는데 비행사가 아무것도 못 보고 간다면 뭐라고 보고하겠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리었다.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머리 위로 씽 지나갔다. 아주 낮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비행기에 새긴 국민당 휘장이 똑똑히 보이었다. 그들은 나루토의 폭탄 두 개를 떨어뜨렸다. 검은 연기가 두 가닥 치솟았지만은 다리를 끊지는 못하였다. 못했던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정우에게 말하였다. 나루토를 지키는 연애 비행기를 갈겨 겁을 좀 주라고 하지. 우리 근거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유가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어디 있는 줄 모르면 장계석이 잠을 못 잘 게 아닙니까? 에? 정유가 나루토로 달려갔다. 조금 지나자 나루토 가까이에 있는 진지에서 따다다다 기관총 소리가 들려왔다. 적기는 싸울 마음이 없는지 도망치고 말았다. 하기는 보이톱을 작전을 펴면서 숱한 사상자를 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쥐사병이 밥을 가져오자 사람들은 악업의 나무 아래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일군단의 선두부대가 도착을 했답니다.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백승이 모태똥을 보고 물었다. 그래야지. 탄장을 불러오세요. 곧고 덩치가 크고 건재한 사람이 나무 아래로 걸어왔다. 산강을 건넌 뒤 들것에 누워 박고와 다투던 그 탄장이었다. 조울래가 알아보고는 사람에게 소개를 했다. 한동정 동지입니다. 오강을 돌파한 부대 탄장이지요. 동지는 전에 안원에서 광부로 있었다면서요. 자, 여기 모태주가 있는데 한 모금 마시지, 어? 모태똥이 웃으며 그릇을 건넸다. 한동전 거무스름한 얼굴을 붉히며 손을 저었다. 술을 잘 못합니다. 못한다. 내가 알기로 술을 못하는 광부는 없는데. 주는 자는 받아야지. 주덕도 거들었다. 한동전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비웠다. 그러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입을 쓱 닦았다. 지배관 동지, 어서 임무를 주십시오. 모태똥은 요백승에게 눈치를 했다. 요백승은 한동정 쪽으로 다가앉으며 지도를 가리키더니 곧장 강을 건너 고린과 서영으로 전진하라고 말했다. 고린은 다른 부대가 치고 한동정 내 탄은 서영을 포위하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서 점령해야 했다. 그곳은 많지 않은 사천 군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나마 병력이 약했다. 점령할 수 있으면 점령을 하고 그러기 힘들면 억지로 공격하지 말고 포위만 하세요. 점령한 다음에는 어쩝니까? 한동정이 물었다. 점령한 다음에는...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군중대회를 열고 우리는 기어코 장강을 건너갈 거라고 얘기하세요. 점령하지 못하면 성 밖에서라도 군중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한동정은 말뜻을 되새기다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지금 출발합니까? 그래요. 류백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낮인데 지금 출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동정은 깍듯이 격려를 하고는 물러갔다. 이때 왕주가 왕가상에 왔다고 보고했다. 어서 데려오지. 어? 모태똥이 반갑게 말했다. 곧 들것이 올라왔다. 조울래는 들것을 그늘에 놓으라고 말하였다. 왕가상은 얼굴이 해쓱했고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괴로운 듯 억지로 웃고는 말이 없었다. 의사는 아까 비행기가 지나갈 때 들것을 들고 뛰다가 고무관이 빠지는 바람에 무척 고통스러웠을 거라며 걱정을 했다. 조울래가 모태똥을 바라보며 말했다. 먼저 약을 바꾸게 하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못했다.

왕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의사는 왕가상에게 물을 좀 마시라고 하고는 약가방을 열고 이불을 벗긴 다음 약을 바꿔주었다. 왕가상은 몸에 박힌 파편을 아직도 꺼내지 못해 상처에서 가끔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고름을 15cm쯤 되는 고무관으로 빼내고 있었다. 오늘 고무관이 또 빠져서 의사가 한참 씻은 다음에야 고무관을 꽂아 넣을 수가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곤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중국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5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나오셨는데요. 오늘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대소고, 망우석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0: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포사가 상류 서쪽에는 평평한 작은 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벌판 남쪽에는 큰 샘물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샘물의 깊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강물에도 마를 줄 모르고 추운 겨울철에도 얼어붙지 않는 샘물은 그 맛도 여감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샘물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한 이런 설이 있습니다. 어느 해 산삼을 캐러 다니는 어떤 심마니가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산삼 몇 뿌리를 캐고 난 그 심마니가 목이 마른지라 샘물을 찾아 마시려는데 갑자기 발목이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파나는지라 발목을 살펴보니 웬 독사가 발목을 물어놓고 재빨리 달아나려 했습니다. 이 고약한 독사나마 어디에 죽어봐라. 심마니가 이렇게 중얼거리며 급히 막대기를 주워들었는데 독사는 어느새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맞은 심마니는 독사의 독약을 빼려고 발목을 샘물에 잠그고 상처를 씻고 나서 샘물 몇 모금 마셨습니다. 맑은 샘물은 여느 샘물보다 달고도 시원했지만 독사한테 물린 자리도 아파나지 않고 아무로 갔습니다.
1: 네, 그 샘물이 약수인가요?
0: 예, 이 샘물은 맛도 좋고 뱀독도 치료할 수 있는 약샘이었습니다. 이에 묻은 기뻐한 심마니는 샘물터를 깨끗이 닦아놓아 여기로 오가는 사람들이 시원하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샘물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이 샘물을 약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부터서인지 이 약샘이 북쪽에는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 터를 잡으니 어느새 자그마한 동네로 되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성리 손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누구 먼저 이 약샘 기대다 큼직하게 집을 짓더니 약샘 그 물로 감주를 고았습니다. 과연 약샘으로 고운 감주는 또 별맛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0: 전화도 약샘이 맛좋기 때문에 청주와 감주가 자연히 맛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선순의 감주가 맛이 좋다는 소문이 어느덧 인근 동네의 바다에 퍼져갔습니다. 이래하여 동네에 선순의 집으로 청주와 감주 사러 오는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선순의 청주와 감주를 만드는 일도 날따라 커갔습니다. 선순의 집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와 일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순은 이 젊은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상세히 묻지 않고 일꾼으로 받아두었는데 젊은이는 과연 부지런히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가 약수를 길러 샘터에 나아가니 웬일인지 그렇게 막던 샘물은 여느 때와 달리 마구 흐려져 있었습니다.
1: 네, 무슨 원인으로 물이 흐렸을까요?
0: 예, 젊은이는 별로 개의치 않고 바가지로 약수를 부지런히 그릇에 다 퍼담고 돌아온 후 가마에다가 쏟아놓고 끓였습니다. 근데 끓는 가마 안을 살펴보니 황두렁이 한 마리가 가마 안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황두렁이가 언제 가마 안에 들어왔을까? 어째 내가 보지 못했을까? 젊은이는 바가지로 물을 퍼담은 때 황두렁이가 흐린 물 따라 바가지에 담긴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고 이렇게 궁리하던 끝에 죽은 황두렁이를 남몰래 약샘에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황두렁이는 천천히 물 밑으로 또 가라앉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튿날 뜻밖의 약샘 깊은 밑바닥에서 살고 있던 황두렁이 신이 버러징징해서 손씨한테 찾아와서 이 늑다리 송가야, 네 놈은 이 어르신님한테 뇌물도 바치지 않고 함부로 내가 튀운 샘물을 퍼다가 돈벌이를 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나를 없인 여기고 나의 애까지 삶아 죽이다니 오늘 네 놈을 가만둘 수가 없으니 당장 내 앞에 나서라 라고 하면서 통방울을 불아렸습니다.
1: 네, 손 씨가 삶아 죽인 황두렁어가 두렁 어르신의 새끼였군요.
0: 네. 그래서 선씨는 어르신님 소문에 소인이 돈벌이가 잘 된다고 하지만 실상 그렇게 잘 되는 편이 못 되지요. 그무 잘 되면 꼭 어르신님께 공물을 바치도록 하지요. 하나 어르신님의 아이는 누구도 삶아 죽인 적이 없지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놈아 내 놈은 번번스럽기도 하다. 그래 증거물을 내보여야 고분고민 승인할 테냐. 황두렁 그 신은 손실을 손가락질하면서 펄펄 뛰었습니다. 어르신님 너요 마세요. 어느 누가 일부러 그런 짓을 했겠나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보고 물어보겠으니 오늘은 돌아가세요. 손실은 이렇게 얼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이 어르신님들은 빈손으로 돌아가라고 안 된다. 아 나의 애를 죽인 원수를 꼭 갚을 테다. 황두렁이 신은 한사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1: 네, 두렁어 신이 귀엽고 원수를 갚으려는 거죠.
0: 예, 이때 그 약샘을 깃던 젊은이가 앞에 나서려 하자 누군가 옆에서 젊은이를 몰래 막아 나섰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어느 누구도 감히 그 황두렁어 신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봄에 한 놈도 나서는 놈이 없구나. 그럼 네 놈들 끝까지 버텨봐라. 황두렁어 신은 호통을 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제야 모였던 사람들은 겨우 안도의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손신의 집안에 그 어떤 재난이 들이닥칠까 봐 근심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별일이 없자 손신은 물길로 갔던 젊은을 찾았습니다. 임자는 한동안 어디에 가서 피신해 있겠나 뒤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그 말에 주인님 그놈이 무섭다고 어찌 일을 그만둔단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 청주와 감주를 구해야 합니다. 정원이가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인자는 아직 모르네. 황두렁어 신놈이 약샘을 마구 흐려놓으니 감주 맛이 없네. 또한 듣자니 그놈은 자기한테 공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 못 살게 그럴 뿐더러 죽게까지 한다더군. 그러니 이번에 임자가 작은 두렁어를 삶아 죽였다고 임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네. 그러니 피하라는 것이 선신은 사연을 알려주었습니다.
1: 네, 젊은이가 과연 피할까요?
0: 네, 그러나 젊은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청청하던 하늘에 먹전구름이 마구 물려나와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요란스럽게 울리더니 장사 같은 비가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황두렁어 신놈이 보복하면 얼마나 하려고 생각했는데 큰 비는 연속 사흘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볼판에는 전혀 없던 큰 홍수가 주고 말았습니다.

0: 큰물은 불어나 어느덧 마을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피신하느라 바삐 돌아쳤습니다. 이에 바빠하는 손씨는 재물을 차려놓고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하느님 맙시사, 의하여 그렇게도 무정하게 마을에다 재난을 마구 두시옵니까? 제발 저희들을 구워보시고 비를 끊게 해주시사. 손씨가 무릎이 벗겨지도록 빌었지만 소용없이 큰 비는 그치지 않고 줄창 내렸습니다. 큰 홍수는 점점 불어나 마을을 몽땅 그 삼켜버리려고 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황두렁 어신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느냐고 보자고 일부러 그 작은 두렁이 그를 삶아 쓴 적, 인젠 제가 나서 홍수를 말리게 하시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젊은이가 손씨한테 이렇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젊은이가 정신 나가지 않았나? 신통력이 굉장한 그놈이 어찌 젊은이와 그 말을 듣는다고 그러나 절대 나가지 말게나. 부질없이 목숨을 잃고 만다니 손씨와 여러 사람들이 극력 젊은이를 말렸습니다. 여러분들, 저 때문에 이렇게 큰 재난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마친 젊은이가 큰 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두렁아 놈아, 인젠 이만큼 광기를 부렸으니 됐다. 나서라. 내가 네 놈이 네 놈을 무서워할 위인이 아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1: 네, 젊은이가 용감하게 나섰군요.
0: 예. 그러자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광기를 부르던 두렁어 신이 불쑥 무료에 솟아오더니 고추 젊은이를 손가락질하며 통쳤습니다. 어디에서 굴러온 놈인데 함부로 이 어르신님과 감히 맞서는 거냐. 그 말에 내가 오늘 내 놈을 잡아치려고 이렇게 왔다 하고 대놓은 젊은이도 위험한 기세를 돋구어 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이 어르신님을 건드리자고 이 어르신님은 너부터 시작하여 잡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 죄다 잡아먹을 것이다. 내 놈은 그런 줄 알아라. 두렁어 신은 한바탕 악다구니를 했습니다. 이에 그 원래 그 약천 밑바닥 위에서 응가하여 수백 년 동안 늙어서 신이 된 두렁어는 많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구미해왔던 것입니다.
1: 네, 황두렁어 신이 언영부터 엉뚱한 궁리를 하고 있었네요.
0: 예, 근데 이 약샘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으니 그는 수십 길이 되는 깊은 밑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약샘 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황두렁어 신은 손씨가 일부러 자기네 아이를 가마에 삶았다고 의견되면 때문에 사실을 진작부터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고시탐탐 놀던 차라 손씨와 마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노한 김에 큰 비를 퍼부으며 기승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두렁어 신이 검은 신보를 알 리 없었습니다. 고약한 놈아, 나는 네 놈이 무관 마을 사람들을 몽땅 잡아먹으려는 그 신보를 안지 오래다.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을 앞에서 황두렁어 신이 나쁜 신보를 박아놓았습니다. 그러자 황두렁어 신이 큰 아가리를 쫙 벌리고 젊은이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젊은이가 가볍게 몸을 솟구치더니 어느새 몸에다 감춰둔 시퍼런 검을 쑥 뽑아 두렁어 신이 오른쪽 눈을 콱 찔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두렁어 신이 비명소리를 울렸습니다.
1: 젊은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네요.
0: 예, 젊은이는 번쩍번쩍 빛나는 검을 휘두르며 황두렁어 신을 손가락질하며 호령했습니다. 이 고약한 놈아, 네 놈은 살겠으면 물을 거두고 물러가라. 그렇지 않다간 사정없다. 평시 아무런 말 없이 수급수급 일만 해오던 정직한 젊은이가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무예가 출중하다고 젊은이를 칭찬했습니다. 너 이놈아, 이마 빼기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감히 이 어른인가 맞서다니 네 놈은 도대체 웬 놈이냐? 한쪽 눈을 싸진 두렁어 신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으면 알려주면 나는 네 놈을 없애치려고 일부러 여기에 찾아와 일하는 척했다. 오늘 내가 이 물을 지우고 물러가면 네 놈을 가만두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광기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 나의 검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는 이렇게 호령을 내렸습니다. 젊은이가 과연 정하구나. 마을 사람들 환상을 올렸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 한이 들어도 네 놈을 기어이 한 입에 삼키고 마쳐다. 두렁어신은 달아나려 하지 않고 또다시 젊은이를 한 입에 마구 삼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1: 네, 황두렁어신.

0: 도 만만치가 않네요.
1: 네. 이들이 생사 판가리 싸움은 아주 치열하였습니다. 당우에서 맞붙어 싸우다가도 하늘로 올라가 싸운 뒤 밤낮 쉬지 않고 온군 하루 동안 싸움판을 벌렸습니다. 싸움을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이 젊은이를 도와주려 했지만 도와줄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 뒤 젊은이와 두렁거신이 싸움은 물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어떻게 된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들 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온 마을을 삼키던 그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마지막에는 약세마저 말끔히 말라들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은 젊은이가 압록강 신이어서 두렁이 신을 일부러 죽이려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이 고장 사람들은 다시는 젊은이와 두렁어 신을 볼 수가 없었고 또한 맛 좋은 감지를 마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내린 큰 비 전에 없던 홍수가 지어볼 판이 큰 골짜기가 생겨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대수구라 불러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0: 사고로부터 농사 군들은 거개가 소를 기른 일을 아주 큰일로 여겨왔습니다. 한 것은 농사꾼으로서 소가 없으면 농사하기가 매우 바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감농꾼으로 불려온 재석이는 소를 사다고 빌던 끝에 끝내 먼 동네에서 보기 좋은 둥굴소 세 마리를 사왔습니다. 생각대로 나으린 둥굴소를 사온 재석이네 내년에 못내 기뻐했습니다. 재석이가 또다시 소를 사온 일을 마침내 온 동네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 동네 방네 사람들은 분분히 소를 구경하러 재석이네 집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재석이 사내는 과연 담도 있네 그래요. 이렇게 보기 좋은 소를 또다시 사놓았다니. 그래 마을에서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소도적이 겁나지 않나? 동네 농인들은 이렇게 재석이와 묻곤 하였습니다. 겁나긴요. 시 쓰는 똥파리가 겁나다고 장을 못 보 담그겠습니까? 이 재석이가 그 도둑놈을 꼭 잡아내고야 말겠습니다. 재석이는 입심 좋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울이 원님께서 선수 보낸 포들들도 못 잡아내는 소도적을 임자가 잡아내겠다니 그 소리가 소딱구름이 터질 일이 아닌가. 흰소를 당당 잘 치는군. 이웃들은 재석이를 이렇게 비웃군 했습니다. 임자들은 이 재석이를 우습게 보는군. 내가 어디 흰소를 치는가 두고 보라니까. 재석이도 코를 세웠습니다.
1: 네, 재석이가 소도적을 잡을까요?
0: 네, 사실 여러 사람들이 소도적 놈을 매우 겁나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에 좋은 소가 있으면 소도적 놈은 꼭 그 소를 끌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근방이 여러 동네에서도 늘 깜짝같이 소를 도적 마치곤 했습니다. 그래하여 이 근방 사람들은 거울의 원님한테 소도적 놈을 잡아달라고 몇 번이나 상소서를 올렸습니다. 상소서를 여러 번 받고 난 원님은 부득불 여러 명 포졸들을 내려보내 소도둑놈을 잡도록 했습니다. 소도둑놈을 잡아내자고 칼을 찬 포졸들이 밤낮 애를 썼지만 그 끝내 유령 같은 그 소도둑놈을 잡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석이네는 둥굴소 한 마리 암소 한 마리를 길렀었는데 이들 내에는 두 마리 소를 아끼고 정성 다해 길렀습니다. 혹시 무서운 소도둑놈이 집에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근심도 해본 재석이는 외양간이 문도 단단하게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녘이 되자 재석이네 한 쌍이 소가 온데간데 없이 이뤄졌습니다. 재석이네 내는 그만 너무도 맹랑하여 절발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은 왜서 여지껏 고약한 소도둑놈한테 생배력을 지지 않는지. 아이고 아까워라. 세상에 어디에 이런 법도 있는가. 재석이 아내는 너무도 안타까워 그런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 네, 누가 소를 훔쳐갔을까요?
0: 네, 그 도둑 맞힌 그 뒤에 재석이 아내는 연 며칠간 밥을 먹네먹네 하면서 상심해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소 이런 것은 그렇게 그렇고 지금까지 전폐하면 상심할 거 뭐요. 우리가 또 좋은 소를 사오면 되지 않소? 좋은 마음을 늦게 먹소. 재석이는 이렇게 아내를 위안했습니다. 소 도둑놈은 도대체 어떤 신비한 놈기에 아직도 잡히지 않고 그냥 살판질까? 이렇게 생각한 재석이는 동네 방네에 다니며 살펴봤고 또 타동네도 다니며 살펴봤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 도둑이 도대체 어떤 자일까?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재석이는 또다시 집 개사 외양간을 붙여짓고 문도 든든한 나무로 만들어 달았습니다. 여보, 속담에 소를 도둑 맞추고 외양간을 고친다더니 외양간을 고쳐줘도 어쩔 수 있나요? 도둑놈을 잡지 못하고서야 헛노릇이지. 재석이의 아내는 외양간을 고쳐

0: 짓는 남편이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소를 사오면 헌노릇이 아닐까? 그 말이 아니. 남들이 소 도적이 무서워서 감히 소를 기르지 못한 뒤 또 소를 사다니. 그래, 또 도적놈이 좋은 노릇을 하려고요? 하고 묻는 말에 여보, 남들이 도적이 겁나 소를 기르지 않는다고 우리도 따라서 도적을 겁나 하면 되오? 소가 없인 무엇으로 농사를 짓겠소? 근심어, 그 도적놈이 아무리 신통력이 강하다 해도 언제든 꼭 잡히고야 말 것이오. 재석 있는 아내를 설복했습니다. 이래하여 벼르고 벼르던 끝에 재석이는 또다시 동굴소 세 마리를 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1: 네, 소를 기르려는 이 재석이의 결심이 아주 크네요.
0: 예, 재석이네 내년은 밭일 하려 갈 때 동굴소를 끌고 나가 밭머리에 매놓고 풀을 먹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소를 끌고 돌아와서 외양간 놓고 빗장을 단단히 질러놓곤 했습니다. 소들이 굶지 않을까, 시파리가 몰려들어 피를 빨지 않을까, 지성을 다하여 소에게 용구를 잘 주고 빗자루로 소 잔등도 깨끗이 쓸어주곤 하였는데 나으린 동굴소들은 서로 싸움질을 하지 않고 잘도 커갔습니다. 재석이가 살펴보니 세 마리 동굴소들이 대가리에는 소산한 뿔은 보기 좋게 앞으로 쑥 뻗어졌는데 싸움할 때 대방을 떠놓으면 공격하기 안성맞춤했습니다. 에라, 이놈이 보기 좋은 불끝을 깎아줘야지. 그래야 도둑놈이 와도 얼씬 못할 거고. 이렇게 생각한 재석이는 세 마리 동굴소의 불끝을 정성 들여서 깎아줬는데 마치도 송곳처럼 뾰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 동굴소의 성질은 괴백하였습니다. 재석이는 내가 기태에 다가서면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낯선 사람이 기태 가면 불로 떠놓으려 하기에 재석이는 내외가는 그 저하고는 어느 누구도 감히 동굴소 곁에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1: 네, 재석이네 내외가 동굴소를 도적 맞힐 근심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0: 네, 하지만 도적에 대한 방비는 한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네 방네와 부근 마을에서 소를 도적 맞히는 일이 종종 생겼지만 재석이네 동굴소들은 밑에 자랐으니 어느덧 덩치 큰 그 소로 되었습니다. 재석이 임단의 동굴소가 참 상등소거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나한테 팔지 않겠냐? 재석이 세 마리 동굴소를 좋은 값에 팔아버리면 임단의 인차 돈가래에 올라앉을 테니 팔지 않겠냐? 그냥 이대로 기르다간 여느 사람들처럼 도둑놈이 좋은 노릇 한다니까. 동네 사람들은 재석이네 동굴소가 너무 욕심나서 이렇게 흥정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지만 재석이는 웃으며 머리만 가려두었습니다. 재석이네 세 마리 동굴소가 상등소라 소문이 난 지도 퍽 오랜 시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1: 네, 혹시 소가 없어진 것이 아닐까요?
0: 네, 재석이가 그 뒷간에 가던 거름에 외양간 문이 저절로 열려있는 것을 놀랍게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웬일일까? 속이 섬뜩해난 재석이 재빨리 외양간을 들여다보았을 때 과연 애지중지함에 길던 세 마리 동굴소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느님 합시다. 이게 대체 웬일이란 말인가. 재석이는 대뜸낯이 흑빛을 내어 그 자리에 폴싹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쩐담 소를 찾아 들여 돌아봐야지. 차차 정신이 든 그 재석이는 이 마을 저 마을 인근 동네에 다니며 동굴소를 찾아봤지만 전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련 며칠간 허탕을 친 재석이는 그 점장이를 찾아가 점을 채보았습니다. 임단의 동굴소는 아직 살아있지만 찾기가 바쁘네. 점장이는 정계를 복원한 그 점장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동굴소를 어디에 있는가요? 재석이가 물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정계만 보더니 점장이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동굴소들은 지금 도적이 손에 있는데 도적놈은 험악한 곳에 있군. 그곳은 여기서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 점쟁이 말 듣고 난 재석이는 속으로 매우 어쩌놨습니다. 어디에 이런 점쟁이가 있는가. 재석이는 불쾌한 심정으로 두들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점을 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죠.
0: 예, 물론 그렇죠. 재석이가 밥 맛까지 잃고 매일 집에서 한숨만 쉬는데 뜻밖의 문 밖에서 동굴소 연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석이는 맨발로 문을 박차고 나오니 글쎄 도적 맞췄던 동굴소 세 마리가 온몸이 땀으로 촉촉이 젖은 데다가 흙까지 잔뜩 쓰고 서 있었습니다. 끝내 돌아왔구나. 말을 마친 재석이는 동굴소를 붙잡고 어린애만에 엉엉하고 울었습니다.

0: 몹시 기뻐한 재석이 아내는 인사 동거소한테 용을 담아주니 소들을 만나게 먹어 댔습니다. 한동안 배불리 먹이를 먹고 난 세 마리 동굴소는 외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빠른 걸음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이상한 생각이 든 재석이는 동굴소를 뒤를 따라 부지런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가니 깊숙한 골짜기가 하나 나졌습니다.
1: 네, 소들이 왜서 산속으로 들어갈까요?
0: 네, 재석이가 산골짜기를 살펴보니 황소만큼 큰 늙은 호랑이 세 마리가 동굴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세 마리 그 호랑이와 그 세 마리 동굴소를 맞붙어 싸움을 벌였는데 그 기세는 그야말로 대단히 굉장하였습니다. 집에서 아주 온순하던 세 마리 동굴소들은 호랑이와의 싸움에서 대단히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재석이는 집의 동굴소들이 호랑이한테 먹힐까 우려되어 손에다 땀을 쥐었습니다. 늙은 호랑이와 동굴소들 한바탕 치열한 싸움판을 벌린 뒤 물러서더니 한동안 쉬는 것이었습니다. 재석이가 사회를 살펴보니 호랑이와 동굴소의 싸움은 오늘뿐만 아니라 싸움을 시작한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세 마리의 호랑이는 너무도 늙다 보니 사람처럼 여거져서 전문 한밤중인 마을에 내려 소를 도시라도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누구도 소도적인 늙은 호랑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1: 네, 소도적은 원래 호랑이였군요.
0: 예,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온 재석이는 새 동굴소의 불끝을 깎아서 송곳처럼 뾰족하게 만든 후 동굴소 목에다 또 송곳처럼 뾰족한 철사까지 달린 쇠철을 감아주었습니다. 호랑이가 일단 동굴소의 목을 물려고 해도 송곳처럼 뾰족한 철사에 질려 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틀 후 세 마리 동굴소는 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호랑이도 동굴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동굴소와 맞서서 땅하고 대방한테 산속이 왕이라는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동굴소도 웅글진 연각소를 내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그 대방한테 실력과 위세를 보이고 난 호랑이와 동굴소는 계속해서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을 싸우고 난 세 마리 호랑이는 끝내 세 마리 동굴소를 당해내지 못한 채 뾰족한 소뿔에 질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 네, 소들이 호랑이와 싸움에서 이겼네요.
0: 예, 재석이는 즉시 동네의 소식을 알려 사람들을 동원하여 죽은 호랑이를 끌어갔습니다. 재석이 임자는 과연 대단하구려. 소도둑놈을 잡는다 하더니 과연 흔 소리가 아니었군. 동네를 위해 아무튼 큰일을 했네 그려. 온 동네의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뭐 소도둑놈은 내가 잡았다고 그래요? 도둑놈들이 우리네 외양간에 더 기어들었다가 되려 동굴소한테 죽은 거지요. 재석이는 이렇게 동굴소를 자랑했습니다. 재석이는 호랑이 고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몽땅 나눠준 뒤에 오직 호랑이 껍질만 쓰다고 연다방에다 펴놓고 말리웠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자고 그러는지 마음 놓고 풀을 뜯어 먹으려 나갔던 세 마리 동굴소가 돌아오더니 펴놓은 호랑이 껍질을 산 호랑이로 잘못 보고 동시에 뿔로 들이박았습니다. 단단한 연자돌이 저만큼 뿌려 나갔지만 세 마리 동굴소도 너무 힘쓴 바람에 대가리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1: 네, 동굴소들이 잘못되었군요.
0: 네, 재석이가 달려왔을 때는 세 마리 동굴소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아이고, 이것을 어쩌나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구나. 아이고, 아까워라. 나의 동굴소야. 재석이는 이미 죽은 동굴소를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연후에 재석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도적 호랑이를 잡아낸 세 마리 동굴소를 압록강 절개에 묻어놓았습니다. 그 후 세 마리 동굴소가 묻힌 곳에는 세 개의 괴석이 솟아올랐는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개의 괴석을 망우석이라 부르면서 여기에 깃든 이야기를 지금까지 후세에 전했다고 합니다.

0: 네, 동굴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45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창준 작사 김일한 작곡의 허미옥 가수가 부른 우리 연변 저울 시구를 전해드립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함의 소중함을 노래한 가요, 윤금남 작사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외롭지 않아요를 전해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염견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염별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 방송은 염견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염견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겨인절 맞이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최신 1호,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지금 한 가게 498원인데요. 12가게 15가게를 드리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때 498원으로부터 한 가게 가격을 200원 좌우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해입니다. 천희 박사는 중국 광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늘 하는 이야기니까 그저 그렇거니 지나가지 마시고 중국 광원의 원사라면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날 겁니다. 코로나 때도 중국 광원의 원사 선생님이 전반 우리 그 전염병 그 과정을 저 14억 인구가 이겨내게 한 그것도 역시 중국 광원의 원사분이 나와서 이끌고 우리를 병마에서 너무 큰 그 위태롭게 지나가지 않고 해탈되게 한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천희 박사가 바로 중국 광원의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2가게 15가게를 드립니다. 지금 한 가게 498원인데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00원 좌우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이 10가게 따라가는데요. 눈에 붙이는 고약이 너무 좋은 고약에 속하는데요. 그리고 최신 1호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가게 가격이 698원인데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은 35일 복용합니다. 그러면서 10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는데 이때 딱 현금으로 계산하게 되면 2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귀해입니다. 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하루에 드는 양은 그 액도로 넣고 말하게 되면 6, 7원 받게 되지 않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본으로서 눈병은 눈병 여러 가지 증상과 몇 가지 눈병에 대해서는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로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명서방은 눈병 치료에서 알아줍니다. 598원 하는데 30일 복용할 수

0: 당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한 각의 가격은 290원 가격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특히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놀랄 정도로서 지금 전반 사회적으로 뭐 모두 백세시대 하게 되었지만 해도 천희 박사 CAMP란 특수한 이술이 여기에 투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술로 인해 가지고 국제상에서 두 번의 노벨상까지 받았다는 제품 자체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인뇨가 150까지 갈 수 있는 충족한 생리적, 의료적 이런 근거가 충족한 그 제품을 세상에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셔보시겠다며 어디에 불편하겠다며 세포의 신호를 세포내에 전달해주면서 불편한 부분을 쫓아가서 해결해주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요. 특히 심장과 뇌혈관은 우리 전반 생애에서 지구를 두바퀴 반한 반을 감을 만한 혈관이 우리 생존을 뭐 연장했다 줄여들었다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될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제 최신이라서는 한도합니다.
0: 예.
2: 예, 언제나 한 개가 석달 조금 넘어 먹었습니다.
0: 이거, 아, 그래요?
2: 이거, 예. 예, 이거 먹은 원인은 제 어떤 것이 나이 들으니까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여서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약을 진짜 다 해봤거든. 약도 계속 이만큼 비치고 사는 것 같으라 한데.
0: 아, 예.
2: 예. 근데 특이하게 제 감기 증상이 계속 있었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감기 하루 건일로 감기약을 먹습니다.
0: 예.
2: 안 먹으면 감기약을 먹을 때는 이러분데 아예 먹으면 또 감기 좀
0: 그렇죠.
2: 크게 기침도 없고
0: 기침사죠. 벌써 예, 감기 기운이 드는 감 느끼죠. 예.
2: 예, 열도 없고 기침도 안 나고 하는데 감기 증상처럼 계속 머리 아프고 으시시 떨리고
0: 그렇죠.
2: 뒷장도리 떨리고 예. 계속 이래서 그래서 하루 건일로 약을 먹은 감기약 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 병원에 가 배워보면 이 자꾸 면역이 약해 그렇다. 그래서 감기를 이기지 못한단 예. 말입니다. 나름 예. 그래서 면역이 대한 건 많이 먹습니다. 진짜 예. 없이 없이 그래서 무슨 게 좋다 무슨 게 다 먹고 이랬는데도 이것만은 해결 알게 되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견담에 이 콩팥이 양리하는 건 내 좀 이렇게 그런 감촉은 느껴서 봄에는 이사들이 감기 이게 면역이 약해 돼서 지난 봄에라면도 그 콩팥의 양리 이렇게
0: 양이 돋아서는 약 예. 예.
2: 그 약이랑 먹었는데도 크게 알약이 있더라.
0: 예.
2: 그래도 중이들이 그래 또 배워가 이사 배우면 또 이 내 콩팥이 좀 약하지 않나.
0: 응기부석.
2: 괜찮은데 이랬다면
0: 예.
2: 근데 소변도 보는 것도 이렇고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0: 감기 기운이
2: 말입니다.
0: 예. 감기 기운이 기세 히치사지요. 예.
2: 예, 찬 음식은 못 먹고 모든 장소로 못 가고 예. 여름에도 건양 마스크 걸고 다니고 예 그랬다 말입니다. 그랬던 차에 내 최신일 어쨌든 내 감촉이 내 어쨌든 콩팥이 좀 이렇게 좀 허한지는 허한 같다 하는 감촉으로
0: 선시합니다. 선시
2: 예. 하도 그 방송에서 그 최신일호가 좋다는 얘기 듣고 그 예, 어쨌든 그 록철전 그 록대 그걸로 많이 만들었다니
0: 그렇죠.
2: 또 이렇게 가공해서 만들었다지 하니까 이거는 혈압에도 크게 관계 없겠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내 이것도 해먹었는데 먹어서 벌써 한 열흘 좀이 되니까 별로 기분이 이상하게 좀 기분이 감각이 좋더라 말입니다.
0: 감각이 좋죠.
2: 예, 예. 그러면 감기약 안 먹어도 이 감기 이제 증상 같은 게 아예 나타나고 자꾸 몸이 흐끈흐끈하고 이 발이 특히 영 시려봐 했단 말입니다. 발이.
0: 아,
2: 예, 예, 예. 발이 시려봐서 그 신발도 사이즈도 큰 거 싸서
0: 아, 순환장애입니다.
2: 마취에도 두껍고 예, 예. 엮여 양말도 두껍고 신고 그리고 늦은 봄에도 그렇게 발이 시려봐서 그리고 댕겼단 말입니다.
0: 예, 응양부세트 한 겁니다. 예, 예.
2: 예, 근데 이 최신이로 먹어서 이 발에 온기도 오고 이래 예, 몸이 땀도 나고 이 자관이 이게 내 몸에 영 이게 좋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2: 그래 뭐 발동 또 항어 이렇게 방송 들으니까 오라잼 또 가격이 또 오른다지 해가지고
0: 그렇죠.
2: 좀 이래도 예. 배달 받아서 이거 계속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배달 받아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이미 선택이 잘 됐으니까 제일 근본을 치료해주는 데는 최신이랍니다. 이제처럼 늘 감기 기운이 있는 건 희치이사고 불편한 감을 느끼게 되었고 순환장애로 인해서 깨고 선시하게 되었으니까 손끝 발끝이 시리고 저래나 이런 거 해결해주는 데는 빠를 겁니다. 이 최신이로 쓰겠다면 예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전 박사로는 한 반년 넘게 썼습니다.
0: 예,
3: 예. 원래 나는 뇌경색을 해서 옛날에 진단받은 후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예,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에 불꽃이 가득 뛰고 그랬습니다.
0: 예.
3: 이 전 박사 쓰면서는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반년 쓸까나 예, 이런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이 손가락 끝이 암에 발가락 끝이 어떤데 속속 찌르네, 예.
0: 신경말처염입니다. 예, 예. 순환장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3: 저제도 나고, 그리고 정단지 암에 어떤데 발에 암이라 뭐 자꾸만 마모기도 하고,
0: 예.
3: 예. 이런 증서도 있었고, 그리고 심장을 해서 내 심장을 해도 심면이 됩니다. 제가 하면 숨이 차서 꼼짝 못 합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밤잠이 맨 못 자면, 예, 그래도 밤에 자게 되면 꿈이 그래도 힘없이 옵니다, 조금 자도. 예, 아, 그러니까 뭐, 자도 원래
0: 잠깐. 깊은 잠 못 자는데, 대뇌가 휴식 못 한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예, 원래 그런데가 조금 다르게 자게 되면 정시에 나고 휑하게 낮에는 그래도 완전히 그래도 그냥 누워 있고 그랬어요.
0: 그렇죠.
3: 예. 그러던 게 이걸 지금 내 세심이를 반년 쓴 바람에 꾸준히 쓴 게 완전히 이런 증서가 다 없어지고, 영 편안합니다, 지금.
0: 예.
3: 잠도 잘하고, 뭐, 꿈도 아예 오고, 그리고 손발에 하면 저리고, 예, 손가락 끝에 하면 바늘과 청독지도 이런 증서도 없습니다.
0: 이런 처방이 드뭅니다. 예, 세신으로 같은 예. 처방이, 예, 녹혈정하고, 전녹건하고, 32가지 중약제가 얼마나 우수한 중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예.
3: 야, 네, 그래, 이런 좋은 약은, 네, 이때까지 많이 써봤는데, 이 나이에 저도 약을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효과도 없고 효과 빠진 약은 특감스럽습니다.
0: 그럴 겁니다. 예, 예.
3: 선생님 예, 이렇게 요번에 활동도 좋고 또 이게 그 약값이란 게 또 이제 올라간다지 이래그 전에 오늘 전에 또 배달 받기시다, 선생님.
0: 그렇게 하세요. 200원 인상된다고 하였으니까 오늘 빨리 선택하는 게 아주 계기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내세요.
3: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이발사진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반년 넘었었습니다.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녹음체 부조진해 심하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 머리가 아프다 하면 바로 머리에서 소리 난 다음에 나무 소리가 싸싸 소리 나고 예, 그리고 오줌질 난 다음에 앉아도 멀고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심각한.
2: 예, 그저 향고를 못 썼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바로 아예 돼서 그냥 식음물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리고 손발이 막 아예 돼서 예, 그저 발을 떼는 게 그저 정말 심대 한 번씩 떼고 막 집행일 짓는 것도 화장실 개구나 댕기고 이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로벨살 두 번 받았는데 며칠 아 있어서부터 예 효과 그저 깨끗한 납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이 소화가 아이 되던 게 그게 털이 아이 그렇게 껄껄거리던 게 그것도 이렇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던 게 예, 혈압 조절 맥압 자 8,90 되던 게 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예.
2: 그리고 밤잠 잘 자고 해놓고 얼마 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사배나 나서 며칠에 그래서 이 세신 일을 한데 같이 있으니까 효과도 더 빠르고 몸도 해갖고 예. 그저 영 그저 밤나 그저 일곱번이라도 뻔뻔하고 나면 정말 다시 해도 오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딩딩 붓게 그러던 게 몸이 붓게 그래서 꼼짝 못하던 게 영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0: 두 집을 배합이 잘 맞습니다. 너무 배합이 잘 맞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세신 일어도 인상한다며요.
0: 예, 그렇죠. 가격 인상 예. 예, 200원 된다.
2: 올라래 한다는데 예. 그래 올라가기 전에 저리 두 가지를 배달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다 그럽니다. 지금은 쓸수록 이 하나 하나 소실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 감사합니다. 정약 알선에서.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이 박사 어머니 1년 7달 먹었습니다.
0: 그래요? 예, 잘 견디하셨습니다.
4: 오래 먹었습니다. 예. 먹은 지 오란 예.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나 이렇게 오래 먹었죠 선생님. 예, 그리고 이거 먹기 전에는 예, 그냥 이렇게 좀 밥맛이도 없고 맥이도 없고 예, 피부 자꾸 예, 갈아본 등수에 자꾸 일어나는 데는 두드러기 도드네 선생님.
0: 예.
4: 그 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부병처럼 예. 옷살 같은 게 자꾸 도는 사색이 자꾸 갈았더라면
0: 예.
4: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지 꽤 물어볼까 이 내리내기 떨어서 그렇다
0: 피부병은 모두 예, 그렇게 말합니다 예.
4: 예.
0: 서의적으로 격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4: 예. 근데 이하고 먹은 게 선생님 그 바른 거라 바르면 임시부지 또 합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근데 이하고 먹은 게 그게 발작하니까 피부에 용이 좋아서 이렇게 어떻게 발이 발목이라 이런데 막 더듬이 갈았단 말인데 예. 근데 그게 다 없으니까 예. 워낙 용서하셨습니다. 갈아본 것도 헐채채구만 그렇죠.
0: 그렇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4: 갈아보지도 못하니까 예. 밤에도 갈아보지
0: 2차 3차로 못하니까. 감염받을 수도 있고 가려운 예. 자체가 모든 그 외계의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으로 체현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가 난 자리를 이용해서 쉽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파고 들어갈 수 있죠. 혈액 가운데.
4: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뭔게 까대고 가라는 게 그 뭐니까 도사처 도는 게 그게 없어져야지 뭐 그래도 그게 제대로 없어져야지 없어진 게 반발해지고 다시 발작해야 한단 말이다. 여름에 너무 아이 발작한다. 야 어찌된 거나
0: 그렇죠.
4: 이거 먹으면 또 예. 어디를 나가 걸자니 점점 높은 산에서 얼마이라도 더 걷기 쉽고 더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약은
0: 운동 에너지 보충제입니다. 한때쯤만 풀어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4: 그러니까 예. 어쨌든 선이 와서 딱인 다음 선생님이 박사들이 그렇게
0: 연구에 성공할 때 그렇죠.
4: 예. 그러니까 예. 특수한 게 특수한 게지 그렇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4: 예. 예, 가슴 좀 답답한 것도 낫고 조금 이래 머리 조금 힘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사 없어질 때가 경하니까 예.
0: 그렇죠.
4: 예, 혈압도 조금 낮았더니 조금 올랐습니다.
0: 예.
4: 예, 그러면 혈압 낮았더니 좀 맥이 없을 때가 굉장히 이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0: 혈압 조절을 받죠. 예, 예.
4: 예, 그런데 예. 조금 혈압 올라갔다 말입니다.
0: 심장 공력이 정상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
4: 예, 그래 이거 오래 하다가 또 이거 좀 싸서 없으면 계속 먹어도 이렇게
0: 이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길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 뭐 실을 놓고 복용하면 됩니다. 예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제 지금 전이 박사를 어선 5달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예
5: 예. 예,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이게 뭐 의사 두 번 받은 약이 돼 그러는지 흡수 잘 되고 다른 약보다 예, 효과도 특별히 납니다
0: 예.
5: 나는
0: 예,
5: 혈압 조절이 잘 아이 되니까 예, 아침 일어나면 어지럼증도 나고 골이 예, 한 개 좀 시야에 났습니다
0: 예.
5: 근데 이 천이 박사 먹은 다음부터는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예.
5: 130 초과할 때 없습니다 128, 26 이렇습니다
0: 비상적입니다 예, 예.
5: 예. 그래서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아침 일어나면 골이 좀 신하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천이 박사 제일 좋은 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게 좋습니다.
0: 그렇죠.
5: 예, 나는 보통이 어째 기억이 좀 없어집니다. 나 먹으면서
0: 그렇죠. 예, 예.
5: 아이 그렇던 게 기억이 없어져서 예, 아 어제 창고랑 떡 갔는데 내 양촌 가지러 나갔는데 내 어째 여기로 왔던가 하고서 또 대비 나온다. 그다음에 채 썰어 놓은 거 보면. 아, 양춘 가지러 갔는데 모절처럼 또 대비 나왔다 이래오더래 또 들어가 가져온다 그런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이게 기억을 돕아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기억력이 없었는데 네. 우선에 다시는 뭐 찾으러 갔다 때 해서 아 있습니다.
0: 그렇죠.
5: 서리 때깍 찾고 네. 이렇게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니는 이게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0: 그렇죠.
5: 치매 예방하려는 분들은 모두 다 이 전이 박사 쓰는 게 정말 좋습니다. 기억을 돌아주는 네. 데는 1등입니다.
0: 네.
5: 그리고 그렇군요. 이게 또 위도 좋아집니다. 밤이 네. 맛있으니까 예. 또 이게 소화 잘 되고 그래 놓고 예, 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 맥이 오는 게 알기고 몸이 헷갑아집니다.
0: 그렇죠.
5: 그리고 이게 감기도 아이 걸리고 오다하다도 제대로 일 없어진다.
0: 그렇죠.
5: 그러니까 이 천이 박사가 예, 심장도 도와준다.
0: 그렇습니다. 심장 도와주는 게 기본인
5: 것처럼 예, 후두도 했댔는데 문어탕 닫아도 우들뜨려 놀았는데 다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0: 예.
5: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은 교실에다가 딴산 띄워 먹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 영도 없습니다.
0: 예.
5: 그래서 이번에 우대 활동할 때 아무래도 좀 오래 먹자고
0: 예.
5: 예, 좀 쓰자고 소리. 그래서 더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천희 박사도 가격 인상된다고 하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귀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겐지에서 복용해보신 분들은 40여 가지 질병 이후 원인을 근원에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세포의 신호를 세포에 전달해서 어디에 불편하면 그거 쫓아가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겐지가 중요합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5: 예,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네, 저는 천희 박사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아, 그래요?
6: 네, 어째 그런가 하면, 예, 그런, 그, 노코위원회가 배운 게 노공 왔답니다.
0: 예.
6: 네, 그래서 예. 거기서 한 두 주일 치료하고 나왔는데, 예, 좀 그렇게 그래서 낫지 않아서 선생님 이 강의 한 이 천희 박사 이후에 우리 진척도 쓰고 말하고 강의도 또 명심해 듣고 이랬는데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우선 이거 나도 오래 썼습니다.
0: 예.
6: 예, 그러니까 이거 쓰기 전에는 이 맹감 머리 정시하에 나오고 그래서 행패 없으면 자꾸만 이 맹감 뭐 기억이 자꾸만 잊어먹고 예. 그 다음에 이 심자에 예, 막 답답하고 자꾸 심장이 아프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 천이 박사를 쓴다면 확실히 이 맹감 심내혈관이 나는 아주 좋습니다.
0: 두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6: 예. 예. 그래서 난 이 천이 박사가 확실히 이 그런 이 머리 정신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좋고 좋아지고 이랬까 이번에 이 활동이 좋을까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많이. 하셔. 우선 예. 우리가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장수하자게 되면 심장 내 혈관이 좋아야만이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이왕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39개 신도시관 회의에서 어려운 10년 동안 누에 앉아다니는 환자를 읽어준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6: 네,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가 장숙이다, 청춘미마의 발견이다, 그리고 뭐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최신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이라 할 때는 돌파성 제품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 혈관이 지금 제대로 잘 소통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도시가 발전하자면 교통길부터 패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 장수하자면 우선 심장과 내 혈관이 좋아야 되는 건데 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겠는가? 여기에 천희 박사가 연구에 투입해 나온 CAMP란 이 그 이술이 특수한 이술이 여기 투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최신 돌파성 제품이라는 건 이 심장과 뇌혈관을 다스려주는 데는 첫점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누구든지 기억이 잘 되지 않는다 했죠. 기억이 잘 되지 않는 데는 맥의 기억은 기억세포로 조성되었습니다. 매개세포는 먹어야 그 기억세포가 자기 구실을 하고 기억하고 그걸 인류에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억세포가 제대로 순환이, 미세순환이 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억세포가 엉뚱하게 변태를 가져옵니다. 그 많은 기억세포가 그게 어쩜 말라깡이가 돼서 우리에게 그거 제대로 기억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천희 박사가 특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최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6월 금음날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43번째 시간입니다.

의사는 왕가상에게 물을 좀 마시라고 하고는 약가방을 열고 이불을 벗긴 다음 약을 바꿔주었다. 왕가상은 몸에 박힌 파편을 아직도 꺼내지 못해 상처에서 가끔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고름을 15cm쯤 되는 고무관으로 빼내고 있었다. 오늘 고무관이 또 빠져서 의사가 한참 씻은 다음에야 고무관을 꽂아 넣을 수가 있었다. 약을 바꿀 때마다 몹시 고통스러웠다. 왕가상의 이마에서는 금방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떨어졌다. 사람들은 지켜보기가 괴로워 눈을 돌리었다. 하지만 왕가상은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고 담담하게 웃었다. 장계석 그놈 때문에 마취제도 떨어졌네. 유백승이 화가 나서 이를 갈았다. 왕가상은 약을 다 바꾸고는 밥을 먹고 술도 조금 마시었다. 그러고 나니 좀 기운이 나는 듯 싶었다. 그는 들끝에서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토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 대통령이 웃으며 주울레를 바라보았다. 동지가 이야기하세요. 주울레는 왕가상 곁에 앉아 금방 토론한 것을 쭉 이야기해 주었다. 왕가상은 환한 얼굴로 감탄을 했다. 대단하군요. 정말 기발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거성 동지. 모 대통령이 찬찬하게 물었다. 괜찮다 뿐입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왕가상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장계석은 예술을 절대 짐작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가상 동지가 고생일 겁니다. 모 대통령이 낯빛을 흐리며 안쓰러워하였다. 앞으로 힘든 길을 더 많이 뛰어다녀야 할 겁니다. 걱정하세요. 왕가상이 꿋꿋하게 몸을 세우며 말했다. 장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더한 고생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어서 출발합시다. 주울레가 해를 힐끗 보더니 재촉을 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유백승이 지도와 비옷을 챙기자 하나둘 오솔길을 따라 서쪽 산비탈로 걸어갔다. 왕가상이 놓은 들끝이 뒤를 따랐다.

0: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참모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미독 동지가 길에서 취했는데 어쩔까요? 졸래가 이마살을 찡그리며 말했다.
1: 어쩌기는 뭘 어쩌겠나. 취했으면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라고 해요.
0: 푸지를 못합니다. 부축을 해도 말해도 못 오르는데요.
1: 속에 고민이 가득 차 있는데 안 마실 수 있겠나요? 먼저 한숨 자게 둬요. 내일 점심 전까지만 따라오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버려서는 안 됩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긴 홍군 대리를 끼어 고린 쪽으로 향하였다. 홍군은 고린과 서영 사이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마을에서 사나흘을 쉬었다.

3월 20일 아침 조울래는 장계석이 보낸 전보를 손에 넣었다. 조울래가 웃으면서 모태똥에게 전보를 건넸다. 역시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 주덕의 비적은 적수하러 도망쳐 고린의 동남쪽에 모여있다. 우리 사천고대는 천당, 서영, 참저, 적수하진에서 서쪽 길을 막고 조헌은 오기위, 후지담 부대는 적수하를 따라 동쪽과 남쪽 길을 차지한다. 나중에 괴조군대가 이 방아선으로 오면은 조헌원과 오기위 두 부대는 추격을 맞는다. 선도의 종대는 적수하진을 막고 곽효운 부대는 모태진에서 추격하라. 대부대로 비적을 좁고 작은 지역에 몰아넣는다면 적들을 소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사격 진지를 만들고 적을 철통같이 막아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 병력을 통제하여 여러 곳에서 오는 적을 처부실 준비를 갖추고 별동대를 곳곳에 보내 요격전을 펼쳐 적의 갈 길을 막고 눈과 귀를 흐려놓아야 한다. 주력부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적을 찾아 소탕해야 한다. 꼬리를 물고 끈질기게 추격하라. 유객대를 보내 도망갈 곳을 막거나 허리를 자르거나 앞을 가로막고 공격을 하라. 공산당 비적을 토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싸움에 달려있다. 장종정. 모태똥은 전보를 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놈들이 왔으니 우리는 가야겠네요. 조울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부대가 며칠 쉬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림표가 보낸 변지는 언제 처리할 생각입니까? 모태똥도 이마살을 찌푸렸다. 지금 어디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도 풋내기인데 뭘 알겠어요.

붉은 앵도가 전하 속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것은 정열에 넘치는 꽃이기 때문이다. 책을 두고 생긴 치열한 다툼은 사랑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홍구는 적수화를 세 번째로 그은 후 다시 사천남부로 들어섰다. 3월 19일 홍구는 진용사를 점령을 하고 대촌 철창 양하구에 이르러 북으로 창강을 건널 준비를 하였다. 장계성은 홍군이 진짜로 사천에 들어올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사천 귀주 호남 세성의 군대와 오기위와 조훈원이 이끄는 두 개 종들을 서둘러 움직여 홍군을 둘러쌌다. 그런 다음 손도의 종대가 필절에서 길을 막고 공격하도록 명령을 했다. 홍군을 장강 이남의 포위에 없애려는 작전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적군이 움직이고 있을 때 홍군은 몰래 동쪽으로 빠져 21일부터 일랑탄에서 림탄으로 적수화를 건넜다. 적수화를 네 번째로 건넌 것이다. 홍군은 비밀을 지키면서 재빨리 움직이었다. 강을 건넌다는 명령을 미리 전달하지 않아서 전사들은 적수화 가까이 와서야 겨우 강을 건넌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 강을 건너고도 어디로 가는지는 고위급 지도자 몇 사람만 알 뿐이었다. 비밀을 지키기는 어렵지가 않았다. 하지만 재빨리 움직이는 것은 효양연한테는 힘겨운 일이었다. 리앵도는 대우를 앞서 가면서 숙소를 마련하는 일을 하였다.

0: 잠잘 곳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부대가 제때에 쉴 수가 있었다. 해가 서산 마루에 떨어질 때쯤 리행도는 부랴부랴 미리 연락해둔 수경지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마을이 크고 집도 많아서 그럭저럭 마음이 놓이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 이미 주왕종대에 속한 한 부대에서 집을 몽땅 차지하고 있었다. 리행도는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라 할 말을 못 참는 성품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그 길로 그 부대 사무장을 찾아갔다.
1: 여긴 우리가 배정받은 숙소인데 왜 그쪽이 차지하고 있죠?
0: 그 사무장은 서른살쯤 돼 보였는데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인지라 양보가 없었다.
2: 지금 네건 내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앞에 또 마을이 있으니 7, 8리 더 가면 되지 않습니까?
1: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0: 영도가 화를 냈다.
2: 정 그렇다면 주황지휘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린 외에서 옮기라면 그때 옮길 겁니다.
0: 말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결국 다투기 시작하였다. 문 밖에 구경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가까운 오두막에서 여위고 키 큰 사람이 나오자 시끌시끌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었다. 중앙종대 정시위원 진훈이었다.
2: 무슨 일로 다투고 있습니까?
0: 늘 조용하고 부드러운 진훈이지만 오늘은 어딘지 단호하였다. 사무장은 재빨리 진훈 곁으로 달려가 리행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1: 저 여성 동지가 와서는 중앙기관대로 옮겨가라고 야단입니다. 제가 7, 8리 더 가면 된다고 해도 이 마을은 휴양종대 배정된 거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2: 그럼 이 마을이 누구 앞으로 배정된 겁니까?
0: 진훈이 말허리를 자르며 물었다.
1: 그건 말입니다.
0: 사무장은 떠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2: 휴양연목신가 보군. 거긴 아픈 사람들하고 노인들이 있는 연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7, 8리 더 걸으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중앙기관이고 이미 들지 않았습니까?
0: 진우는 손을 휙 저었다.
2: 어떤 기관으로도 안 됩니다. 들었다고 해도 안 돼요. 내주세요.
0: 이행도는 그만 입이 귀에가 걸리었다. 중앙기관은 그 길로 다른 마을로 옮겨갈 준비를 하느라 바삐 보냈다. 리행도가 주방에 가보니 쥐사병이 한창 소단에 앉혀놓은 반쯤 익은 돼지고기를 옮기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리행도가 사무장을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1: 좋으시겠어요? 당신들은 징객하면서 토호를 쳐서 돼지며 양이며 다 잡아먹는데 늙고 아픈 사람들만 모인 우리 부대는요? 뒤에서 비린내만 맡는군요. 좀 남겨두지 않고 매정하게 다 가져가세요.
0: 진훈이 따끔하게 나무란 뒤라 사무장은 웃는 얼굴로 다급하게 말했다.
2: 아무렴 남겨야지. 남길 겁니다. 원래 다 가져가라던 건 아니어서요.
0: 결국 집도 얻고 돼지고기도 얻게 됐다. 준비가 다 끝날 때쯤 효양년이 도착을 했다. 집에 든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들어하였다. 그런데 서특립이 보이지 않았다. 리행도는 걱정이 되어 동구 밖으로 나갔다. 반시간쯤 지난 뒤 저녁 노을 속으로 어슴풀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었다.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친 서특립이 붉은 술이 달린 창을 지팽이 삼아 건너편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뒤로는 어린 마부가 작은 말을 끌고 따랐다. 그 작은 말은 등에 짐과 무거운 책을 가득 싣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리행도는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동안 서특립한테 제발 짐을 좀 줄이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책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니 강에서부터 온갖 고생을 하며 지고 온 책을 버릴 리가 없었다. 서특립이 가까이 오자 리행도는 등에 맨 짐보따리부터 얼른 받아내리었다. 그리고는 서특립의 팔을 잡고 큰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1: 어르신 또 대화에서 떨어지셨죠?
2: 떨어진 게 아니야. 서특립이 변명을 했다. 나야 심리를 더 가라고 해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만은

0: 말이 배가 고픈지 가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1: 짐을 너무 많이 실었잖아요, 그 책들을.
0: 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무섭게 사통립의 얼굴이 굳어지었다. 내 책이 뭐 어떻다는 말인가?
1: 리앵도는 내친김에 용기를 냈다. 그 책 때문에 말이 쓰러지게 생겼어요. 어르신, 그뿐만인가요? 사람도 쓰러질 지경이니 얼마나 고생해요.
0: 앵도, 그건 자네가 모르고 하는 말이네.
1: 서특립이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0: 혁명을 하든 소비트를 건설하든 우리는 모두 문화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왜 날마다 고생스럽게 취사병들한테 글을 가르치겠나? 그게 다 앞날을 위해서라고.
1: 그래도 살고 봐야죠.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저한테 죽고 나면은 그 책을 어디다 쓰겠어요?
0: 아니네. 아니야.
1: 서특립이 연거푸 고개를 저었다.
0: 앵도, 나 하나만 묻지. 우리가 강서에서 귀주로 왔는데 자네는 귀주라는 곳이 있는 줄 그 전에 어떻게 알았지? 다 책에서 본 거 아닌가? 응?
1: 이번에도 서특립의 마음을 쉽게 돌려놓을 것 같지 않았다.
0: 리앵도는 속이 타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한창 난처해 있는데 이어진 산길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왔다. 앞장선 사람은 휴양연에서 구군단 정치위원으로 옮겨간 하장공이었다. 리앵도는 얼른 달래가 사장 이야기를 했다. 하장공은 듣고 나서 서특립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장공은 다친 다리로 절름절름 서특립 앞으로 걸어왔다.
2: 어르신, 오늘 밤 우리는 회의를 열어 어르신을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1: 늘 서로인을 깍듯이 대하는 하장공이지만 오늘은 일부러 정색을 하고 말했다.
0: 비판?
1: 서특립은 흠칫했다.
0: 내가 뭘 잘못했나? 어지간히 잘못한 게 아니지요.
1: 하장공은 굳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0: 짐을 줄이라는 본부의 명령을 어겼을 뿐더러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에서 준 말은 타지도 않고 책만 잔뜩 실어 말이 다 쓰러지게 생겼으니 말이죠.
1: 서특립은 나라에서 이름난 교육자였다. 여태 자기 앞에서 이토록 예의 없이 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도 마음이 상하여 무뚝뚝하게 말했다.
0: 그럼 어쩔 텐가? 어쩌겠습니까? 책을 태워버려야죠.
1: 하장공이 손을 휙 쥐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특립이 속이 달아서 벌떡 일어섰다.
0: 이복의 아홉째, 자네 진시방이 되려나?
1: 아홉째란 구군단 정치비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었다. 하장공이 웃었다.
0: 진시방이 될 수는 없지요. 저야 책만 태우고 선비는 죽이지 않으니까요. 자네, 이건 선비를 죽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네.
1: 서특립은 꼭 모아진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쳤다.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공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0: 오늘은 겪고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이시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1: 그러자 서특립은 정말 화가 나서 하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0: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1: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까운 그대에게 이 노래로 따뜻한 남부를 전해드립니다.

노래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전해쓰고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했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맑은 물결과 그 강물의 깃든 고향의 정겨운 추억을 노래한 가요.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렬을 전해드립니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리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리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0: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에 우리 길태둥이 문제 인부에 가보게 되면 간신히 하면서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숙청량 원장을 찾고 있어요.
0: 네.
1: 이 숙청량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간 중이 서일 임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현재는 국가급 맥노중이 계승자로에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이약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심혈관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 심교통,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는데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또한 친구라든가 댄디에 점적주사를 결합하는데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약항의 기능 항진, 기능 저하에 그리고 여러 가지 류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과 질병 치료에도 특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복성이 강한 말이죠. 습진이라든가 진단은 하기 쉽지만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소보짐이라든가 청춘여드름, 대상포진에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피부소양증 등등의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 와서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숙청량 원장님이 골관절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말이죠 족근통, 이런 일련의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숙청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신히 허하게 되면 어째서 허리다리가 몹시 아파나는가 얘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를 해봅시다. 우리 중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장쇠, 간은 말이죠. 혀를 보장하는 이런 기관이다. 쓴 장징에 콩팥이라 하는 것은 말이죠. 전기를 보장하는 이런 말이죠. 기관이다. 그리고 간주진, 쓴주구. 간은 힘줄을 주관해주고 콩팥은 말이죠. 뼈를 주관해준다. 그리고 또 간신은 통행관시의 동원관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간신이가의 공동으로 말이죠. 작용을 잘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 인체의 말이죠. 힘줄의 뼈의 근골이가 든든해집니다. 그러나 말이죠. 이 간신이 어느 날에 말이죠. 허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혈이 부족하게 되면 말이죠. 간이가 주지나 하는 말이죠. 힘줄을 주관하는 이 말이죠. 기능이 약화됩니다. 예. 네. 근맥에 영양실조가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의학에 또 결부해서 우리 연구를 해봅시다. 연조지기가 말이죠. 예. 탄성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저청리가 있는데 이것이 말이죠. 예. 탄신이라든가 탄성이라든가 저청리라든가 이런 기능이 말이죠. 약화됩니다. 그리고 선증에 신증이 부족하게 되면 또 골수가 말이죠. 자라나는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생화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골격이 말이죠. 결구가 변화됩니다. 강퇴됩니다. 그리고 또 수복 능력이 있는데 수복 능력이 하강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우리 분석을 해보게 되면 우리 척추에 말이죠. 주간판이 있는데 이미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했지만 주간판이라는 건 수액이라든가 연골반이라든가 섬유안으로 말이죠. 조성되는데 이 주간판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말이죠. 힘을 쓰거나 할 때게 되면 손상을 쉽게 받는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년령 단계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에 퇴행성 개변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간신히 할 때 말이죠. 중노년들이 경감엔 말이죠. 허리라든가 말이죠. 다리라든가 맥이 떨어지는 감이 나타납니다. 쇠란에 그리고 하지가 말이죠. 마모에 마비되거나 절연하거나 말이죠. 이런 증세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에 병이 오게 되면 말이죠.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랫다리 다리가 말이죠. 뻣뻣해지고 마비되고 말이죠. 절연하고 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허리를 펴거나 굽히거나 말이죠. 다리를 말이죠. 들거나 굽히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일하다가 허리 다쳤는데 막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해가지고 전번에 그 수건장님 봐가지고 그 중약도 먹고 침도 좀 넣고 하니까 좀 나와가지고 한번 다시 예약하자고요.
1: 예, 실은 넣으세요. 그냥 오세요.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그러니까 그 박창호 선생님한테 좀 문의하려고 그랬습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요즘에 지금 뭐니까 뭐 잠을 먹은지 계속 설사하고 배 아프고 해가지고서래.
1: 예.
3: 그러니까 한 번 약 뭐니까 어쩌다 먹었는데 시용 효과 좋아가지고 한 번 더 가자고서래 전화했습니다.
1: 예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 됐습니다. 예.
3: 예. 오늘 내가 안 되니까.
1: 예. 됩니다. 예예.
3: 예. 예. 네. 알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요즘 들어서 어째 몸이 뻣뻣하고 자꾸 저리 나고.
1: 예.
4: 아랫다리가 맥이 없어가지고 가다도 주저앉고.
1: 예, 예.
4: 그래, 몇 번씩 쉬다가도 다시 긁고 그러고, 특히 허리를 펴고 그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예전 같지 않고 아주 힘듭니다.
1: 예, 예, 예.
4: 그래서 중년에 그 원장 선생님이 약을 한 서너 번 썼는데, 지금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4: 다리 아픈 것도 좀 낫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낫고. 그런데 예. 났을 때 좀 약을 좀 더 써보려고.
1: 예.
4: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근심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예.
4: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5: 예. 예. 전번에 박윤덕 그러니까 교수님 약을 제 먹었는데 효과 좀 있습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예, 나 먹으면서 어째 여실금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1: 예.
5: 그리고 자꾸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늦게 자고
1: 예.
5: 잠이 부족해서 예. 그래서 항상 영 피곤감을 느끼는데 약을 전번에 한 줄치를 써먹은 게 아주 효과 좋습니다.
1: 예, 예.
5: 그래서 더 먹을까 해서 그런다.
1: 예, 그냥 오세요. 어서네 오세요. 예.
5: 어서네. 예,
1: 예, 예. 박윤덕 주임 예, 어서만 문진합니다. 예.
0: 네.
5: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네. 예. 치료를 잘하십시오. 담보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1: 예.
6: 저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예, 예.
6: 저는 예, 저 위가 많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연간 밀레 고상하고
1: 어떻게 아픕니까?
6: 아니 먹게 되면 배부르하고 예, 소화살아야 되고 설사 나가지 어떤데 약도 먹기는 아이 먹은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제 아이 나서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방송도 내 많이 듣습니다. 이 방송
1: 예 감사합니다. 예, 예.
6: 많이 듣고 그리고 또 그 동의들도 좀 이래 앉아 이야기하다도 거기 이야기 나와서 그 길태중기병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나는 실질이 연결이 아닙니다. 외지입니다.
1: 예예예.
6: 그래, 예. 그런데 내 전번에 그 길태중기병원에 찾아가서 그 약 좋았습니다. 그 저 그 누구인가 그 박창호 선생님의 그
1: 예,
6: 그
1: 예.
6: 약을 내줘와서 이제 먹은 지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 지금 그날 이제 안 죽으면 안 캐나야 됐지만 예,
1: 예.
6: 좀 그 전번보다 그 이전보다 많이 그 소화력도 좋아지고 음식도 좀 당기고 이래서
1: 예. 예.
6: 내 지금 어쩜 좀 그 이사자고 좀 부짐이 써보자고 그랬다 그래서
1: 예, 예.
6: 예, 오늘이 좀 들어가 볼까 그랬는데
1: 예.
6: 오늘이
1: 그냥 오세요.
6: 예. 출근하시죠.
1: 예, 예, 당연하죠. 예, 연계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6: 그 오늘 내리고 박창호 선생님 또 찾아가겠습니다.
1: 예, 예.
6: 예, 예. 예 선생님 수고를 하십시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예. 예. 예. 예
6: 감사합니다.
1: 예.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예.
7: 아, 예. 원래 이렇게 요즘에 들어서 더구나 이렇게 올여름에 들어서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원래 고혈압에다가 머리가 무겁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예.
1: 예.
7: 이러고 맥이 없고 예. 밥이 맛이 없고 이래서 수원자 약을 두 번지 세 번지 갖다 먹었습니다.
1: 예, 예.
7: 그래 갖다 먹은 게 예.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무겁던 게 예. 그게 좀 낫고 예.
1: 예.
7: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맥이 없고 그랬던 게 그것도 좀 나았습니다.
1: 예,
7: 그래서
1: 예.
7: 예, 오늘 가서 약을 또 한 번 더 짓자고 예약해 주세요.
1: 예, 예, 예. 예 근심하지 예. 마세요.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저 차량가.
1: 네 맞습니다.
8: 예, 예. 저희 전번에 있으니까 무릎이 아파서 앉았다 일어났다 아프고 예. 좀 오래 그러면 좀 발이 또 저리고 그래서 있으니까 원장 선생님께서 한번 보기는 봤는데 한번 좀 더 보자고 좀
1: 예. 예. 그냥 오세요. 지금 예. 나고 오세요.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예.
0: 네.
1: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입니까.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서 너무 소화가 되지 않고 변비가 됐던 반에서 점약을 예, 두어 번 갖다 썼는데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9: 거의 하려고 또 한번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9: 예, 수고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10: 선생님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10: 저는 예, 80이 되는데 이렇게 다리 모질 아파서.
1: 예.
10: 게 원장 선생님 가서 예, 배우고서에 주사도 맞고.
1: 예.
10: 진통제도 맞고, 그 다음에 침도 맞고, 초약도 몇 번 썼습니다.
1: 예.
10: 갱기 많이 났습니다. 원래 조금 부쉈습니다, 무릎이.
1: 예.
10: 부순 건 다 내리고, 예. 어떤 예. 걸른 것도 크게 방해되지 않는데, 한 번 더 공부해 할까 안 해서 가보자.
1: 예, 예. 그냥 오세요.
10: 예, 다리 아픈 분이 원장 선생님 차가 많이 배우셔.
1: 예, 예.
10: 좋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예. 예, 예.
10: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2: 예, 안녕하세요.
1: 예.
12: 예, 저는 그 길태중이병원에 그 최영리 선생님 있잖아요.
1: 예, 예, 예.
12: 예, 그 선생님 데가서 이 위염이 있고 위궤야 있어서래. 어, 너무 아파서 거기 가서 중이 그 약고
1: 예.
12: 섬약고 진게 저서 먹은 게 많이 나았었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이.
12: 예, 예. 그래서 뭐 널리 알리려고 그랍니다. 이번 예, 주에도 예. 또 가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예 그냥 시간 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12: 예. 예.
0: 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12: 예.
0: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3: 여보세요.
1: 예.
13: 예.
1: 안녕하십니까?
13: 안녕하세요.
1: 예.
13: 예. 저는 얘 머리 아파가지고 얘 잠 못 잔다. 잠 못 자가지고 머리 아프고 쉥 하고 얘 어지럽고. 그리고 얘 밥맛도 없고. 그래서 얘 잠 자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먹고 이렇게 자는데 주민들도 어느 어째 살이 붙지 않습니다.
1: 예. 항약서에 생겼습니다. 예.
13: 예. 예. 그래서 그 박윤덕 주임 선생님이 약을 세 번 썼습니다.
1: 예, 예.
13: 세 번 쓴 게 많이 나왔고, 예. 밤잠도 좀, 예. 밤잠 자는 이런 시간도 늘어지고, 예. 용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좀 더 쓰려고 예약하다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1: 예.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 오전만.
13: 됩니까?
1: 예. 이분 오전만 문진하길래,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13: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3: 예 감사합니다. 예.
0: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4: 길태병원입니까?
1: 예, 맞습니다.
14: 아, 예, 예, 예. 그럼 네, 일단 그 뭔가 다 뭐 그냥 그 당기는 환자인데, 그럼 강주민에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14: 그, 주약이 정출해서 그냥 좀 이렇게 고기 많아 힘이 나가던 게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1: 예, 예, 예. 좋은 소식.
14: 네, 지금 오늘 또 가서 침도 맞고 그 약 드시고 나오세요.
1: 예,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예.
14: 그냥 오전에 갑니다. 예, 오전에.
1: 예, 예. 시름 넣으세요. 예, 그냥 오세요.
14: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중노년분들이 이 간신히 하면서 허리다리가 아픈 것이 또 기후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내 체질은 무슨 체질인지 챙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 변화하고 아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예,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습도가 올라가거나 예, 기온이 낮아지거나 예, 이러게 되면 말이죠. 예, 허리 다리가 말이죠. 아픈 병세가 더 심해집니다. 예, 허리를 펴거나 구부리거나 예, 다리를 펴거나 구부리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길을 걷거나 다 영향을 받고요. 또 말이죠. 밤낮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낮에보다 예, 밤에 아픈 분들이 더 많아요. 어떤 분들은 아파서 예, 도저히 말이죠. 예, 잘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길태중이문진부의 숙청량 원장은 이런 방안을 마저 차용합니다. 환자의 구체적인 병증에 따라서 예,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예,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예, 탕제에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또 병세에 근거해서 예, 경근침구료법이라든가 준확한 혈위주사료법이라든가 예, 혹은 쇼전도의 칼침이라고도 합니다. 예, 혹은 댄디의 수액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차용해서 환자들이 말이죠. 이 병증을 말이죠. 짓대짓대 말이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1: 아까도 우리 설명을 했지만은 간신히 한 분들이

0: 보통 보게 되면 허리다리 아픈 병세가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도 발병률이 비교적 높은 것이 우리 말하게 되면 요두이젠판 투투증이라는데 간단히 말하면 요투요투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간신히 한 분들이 이 간판이가 다른 분에 비해서 문제가 더 말이죠.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간판이라 할 때는 수액이라든가 섬유안이라든가 연골반으로 조성되는데 이 간신히 화한 분들을 보게 되면 섬유안이가 말이죠. 파괴되기 쉽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길태수님 문진부입니다. 예.
0: 예, 맞습니다.
2: 예, 저는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가지고 예,
0: 예.
2: 걸는 게 예, 걸음 걸다도 앉게 되고 걸다도 앉게 되고 이럽대다.
0: 예.
2: 그래서 길태중에 가서 원장 선생님한테 보이고 침도 맞고 약도 쓰고 그랬습니다. 한 보름 치료한 결과 지금 내 걸른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허리도 아예 아프고 그렇습니다.
0: 저,
2: 모두 예. 물어본다. 어디에서 치료했길래 그렇게 빨리 나섰는가.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 나는 예, 항상 내 이 다리가 허리를 치료해준 원장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꼭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나 원장 선생님께서 이 허리 치료, 주사를 맞고, 침 맞고, 그런 게 많이 좀 나선 것 같아서.
0: 예, 어떤 증세가 있었습니까?
3: 이 허리 척추 탈출한 게.
0: 예.
3: 바로 걸지 못하고.
0: 아, 심했구만요.
3: 예. 그래, 지필망대 짓고도 되구나, 걸어 댕겼댔어.
0: 예, 예.
3: 댕기 주사를 맞고, 침을 맞고.
0: 예.
3: 약 먹은 게 좀 낫습니다.
0: 예.
3: 한 번 더 배우자고, 그럼.
0: 예. 그냥 오세요. 시름 넣고 예, 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 요트를 할 때는 보게 되면 보통 예, 생리 해박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요트가 말이죠. 아, 다섯 개 말이죠. 마디로 되는데 네 번째 마디하고 다섯 번째 요 마디에 말이죠. 잘 발생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간신히 한 분들이 조금 말이죠. 힘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 또 자세가 말이죠. 정확한 자세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요트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이 요트가 생기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환자분들이 허리감 없이 아파나고 허리를 막 구부리거나 펴거나 돌리거나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 그 요트가 생긴 그 부위에서 예, 주위에 있는 말이죠. 예, 조직들을 말이죠. 영향 줄 때 있는데 예, 하나는 말이죠. 좌골신경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말이죠. 또 일련의 증세들이 생깁니다. 이 좌골신경이라는 경우에는 우리 인체 내부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가장 굵은 신경인데 조약에는 요조부에서 시작하고 척수, 골반, 다리 이렇게 말이죠. 예, 쭉 내려가는데 일단 요트가 생겨서 좌골신경을 압박할 때는 좌골신경통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떻습니까? 허리감 없이 아프고 예, 말이죠. 환자분들이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쫙쫙 줄이 뻗치면
1: 네.
0: 아파납니다. 예.
1: 네.
0: 예, 허리가 아프면서 엉덩이라든가 예, 다리라든가 예, 발이라든가 예, 다 아파납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심할 때는 도저히 말이죠. 예, 땅을 디딜 수 없어요. 걸을 수 없어요. 저도 이런 환자를 말이죠. 림상에서 많이 예, 보아왔는데 그리고 또 예, 많은 분들이 말꼬리 신경이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로의 마오의 선징이 납니다. 이 말꼬리 신경을 또 말이죠. 자극을 줄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마치 말이죠. 중풍을 맞은 것처럼 말이죠. 대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대소변을 말이죠. 볼 수가 없어요. 안간 기운을 써도 말이죠. 대변을 볼 수가 없고 소변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말이죠.

0: 그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실금 현상이 있어요.
1: 네.
0: 환자분들이 대변이 나가거나 소변이 나가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도 고생이 막심하지만 이런 경우에 말이죠. 가족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대소변이 나가는 거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주를 말이죠. 옷을 바꿔 입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말이죠.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경제 부담도 영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허리다리가 아픈 이 병실을 놓고 본다 할 때 특히 우리 중요하게서 맥이라 진맥이라 해보게 되면 간신이 허한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간신이 허한 분들이 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비대성 관절염, 증식성 관절염, 골성 관절염 이러한 말죠 진단을 붙이게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 50세 이상의 말이죠 중노년분들이 간신히 허하면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올 기회가 많습니다. 부위를 놓고 본다 할 때 무릎에 말이죠 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관절이라든가 척추라든가에 다 말이죠 이런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연령 단계를 놓고 본다 할 때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간주진이라든가 선주구라든가에 이러한 기능이 약화되면서 관절이라든가 연골이라든가에 일찍이 말이죠 퇴행성 개변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관절 부위가 말이죠 부원합니다.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할 때는 말이죠. 특히 무릎 관절이라 할 때는 말이죠. 무릎을 말이죠. 펴거나 굽히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문화관광 융합은 전망이 광활하다며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 기동산업, 민생산업, 행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년 창구인 훈춘시는 독특한 변경지역, 민속 생태, 통상구 개방 우세에 입각해 산업단지, 부대 무료, 캠핑카 야영지를 혁신적으로 건설하고 국내 자가운전 객거 체험, 다국 쇼핑 소비, 통상구 대외 개방 등 다양한 경영 모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국내 관광객 집결, 국제 연결의 쌍방향 문화관광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갱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훈춘 동북아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캠핑카 야영지입니다.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자가운전 관광차들이 가지런히 주차돼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쇼핑 중심을 찾아 쇼핑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캠핑카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명소 중 하나로 됐습니다. 우월한 민속 자원과 독특한 변경 풍경, 통상구 우세의 이탁해 훈춘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는 전역 문화관광 발전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고 표준화 무료 캠핑카 야영지를 건설해 관광객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야영지에는 24시간 생활용수, 충전기, 공공화장실 등 편미시설이 갖춰져 있어 국내 관광객들의 주차 휴식과 여행 보급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쉬어가는 한편 산업단지 내 동북아 국제상

품성에 불러 다국 특색 상품을 일괄식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특색 야영지는 국내 문화관광 시장을 개척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동시에 다국 상업 무역을 연결하고 대외 개방에 힘을 부여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산동 관광객 왕상서입니다. 훈천은 해산물이 아주 좋습니다. 또 이곳에 캠핑카 야영지가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물도 보충할 수 있고 전기도 있으며 충전시설도 있습니다. 러시아 상품들도 아주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 비교적 실속 있습니다. 우리는 331 국도를 따라왔는데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자가운전 야영은 국내 대중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풍조로 됐으며 관광 모식도 전통적인 관광지 방문에서 몰입식 장거리 객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훈천은 짙은 조선족 민속 풍정과 살기 좋은 변경 도시의 기후, 완성된 캠핑카 여행 부대 시설에 힘입어 국내 장거리 자가운전과 객거의 인기 목적지로 부상했습니다. 상해 관광객 관설봉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객가입니다. 상해에서 출발해 이곳에 온 지 이미 석 달이 넘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살기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킹크랩 가격이 아주 저렴한데 금방 한 마리 샀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오면서 많은 쉼터를 지나는데 장소가 아주 넓었습니다. 우리 차가 비교적 큰데 이런 시설들이 많은 편리를 줍니다. 국내 국제 쌍순환 발전 구도에 입각해 훈천시에서는 쌍방향으로 힘을 부여하는 문화관광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캠핑카 야영지와 변경 풍경, 특색 민속 체험을 토대로 국내 관광객들을 집결시켜 현지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통상구 플랫폼과 다국 상업 무역 우세에 의탁해 다국 쇼핑, 다국 자가운전, 국제 문화관광 교류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국내 문화관광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훈천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종로 쌍방향 4층 면제 정책의 혜택을 다잡아 국제 다국 문화관광 협력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9일 2026년 종로 국제자동차 다국 자가운전 관광활동이 훈천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러시아 비내 변강구 자가운전차 대호가 훈천 통상구를 통해 순조롭게 입경하고

0: 통과라고 국내 자가운전 개거 플러스 다국 쇼핑 소비 플러스 통상구 국제 개방에 3위 일체 융합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훈춘 문화관광시장은 국내 관광객이 안정적으로 늘고 국제 다국 관광 활력이 분출하는 양호한 발전세를 보였으며 내외 연동 쌍방향 역량 부여의 문화관광 발전 구도가 날로 성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춘시에서는 국내 국제 쌍순환 발전 좌표에 지속적으로 입각해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길을 쌍방향으로 깊이 개척하고 내외 연동을 통해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 무역 플러스 개방 융합의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개방의 새 고지를 전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조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최홍성이 11일 조사연구조를 인솔해 전주 법원사업 및 기층종합치리 참여사업 정황을 조사연구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먼저 주 및 연결 시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을 찾아 중심의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법원의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 사업 참여 기재와 모순 분쟁 해소 성과를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이어 조사연구조는 주 중급이민법원회가 소송봉사중심과 법원 역사관을 고찰하고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좌담회에서 조사연구조는 전주 법원사업 및 모순 분쟁 해소 정황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전주 법원이 평안 법치 건설, 민족 단결 진보, 기층사회 치리 등 면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법원은 목표, 문제, 결과 향도 통일을 견지하고 주요 직책, 종합치리 연동, 전단계 치리를 통괄적으로 틀어지어 재반사업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 인솔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 사법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단단히 틀어지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사법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민족 분야 모순 분쟁을 타당하게 해소해 민족 단결 대국을 견결히 수호하고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공정 최저선을 엄수해야 합니다. 사건 사실, 증거, 절차, 법률 적용 관문을 엄격히 틀어지고 장기 미결 사건의 동태적 제로화와 대장 말소 기재를 건전히 하며 집행난 해결 난관 공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건의 실제 집행률을 높여야 합니다. 기층 치리를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법원과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의 연동 기재를 건전히 해 모순을 원천에서 예방하고 앞단계에서 해소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 관련 분쟁 신속 해소 기재를 최적화하고 섭외 상사 분쟁 해소 기재를 완선하며 동북아 지역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중심 건설을 다그쳐 사법 역량으로 기층 치리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사법 위민을 견지해야 합니다. 법원을 엄하게 다스리고 일괄식 소송 봉사 체계를 승격하며 순회 재판과 법률 보급 선전의 상시화를 추진해 대중의 소송 비용을 낮추고 여러 가지 민생 사건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관리하고 법원을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청렴 사법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책임감 있는 신시대 변강법원 철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주 중급이민법원 당조석이며 원장인 주처봉이 조사 연구에 대행했습니다.
0: 근년래 연결시에서는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 전주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인재 아파트, 청년 쉼터, 인재 주택 등 다차원적인 주거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실속이는 주택 임대, 구매 보조 정책이 더해져 1년의 주거, 종합 조치로 청년들의 정착 비용을 낮추면서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결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한 석사연구생 하남은 7월 초 연길에 와서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인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가전제품이 고전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할인 혜택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상업부동산관리위원회사 운영조리 하남입니다. 할인전 임대료는 1200여 원이고 할인 후에는 약 700원입니다. 저처럼 금방 취업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재주택은 연결시에서 2026년 6월 2일에 새롭게 내놓은 인재주거 보장조치입니다. 국유기업에서 량질주택을 사들여 장식을 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등 새 가정용 전기제품을 마련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전문대 인재들은 각기 임대료를 원가격의 15%

0: 50%에서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계시에는 인재주택이 총 1,845채였는데 시내 15개 주거단지에 분포됐고 주요 상권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활에 더 많은 편리를 주기 위해 인재주택에서는 또 청소예약, 주택보수, 세탁관리 등 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남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조치를 통해 정말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연길 연풍부동산 임대위원회사 총경리 리지군입니다. 각 부문과의 연계는 우리가 맡고 입주자들이 봉착한 문제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인재주택을 토대로 연계시에서는 또 표준화 인재아파트와 전문가 인재아파트를 내놓아 재직, 고차원 인재와 기업 기술 일꾼의 단기 거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계시에서는 재직 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청년 학생들에게도 주거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계시에서는 청년 쉼터를 내와 만 35세 이하이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한 비연길 호적 구직 청년이면 모두 무료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데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향수할 수 있어 청년 인재들의 따뜻한 쉼터로 되고 있습니다.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사업일꾼 리여설입니다. 처음 연결에 왔을 때 청년 쉼터에 입주했습니다. 취업 수속을 마친 후 관련 정책을 알게 돼 이곳 인재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 과정이 빈틈없이 이어져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연계시에서는 또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는 주택임대보조와 졸업 후 5년 이내 1차적 주택구매보조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인재는 최고로 매달 각기 2,500원, 1,500원, 1,000원의 주택임대보조를 향수할 수 있고 주택구매시에는 각기 8만원, 5만원, 3만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결시에서는 누계로 연 5,721명 청년들에게 1,576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결시 당위 조직부 부부장 왕괭업입니다.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따뜻한 인재 주거 체계를 구축해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의 봉사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길에 오고 연길에 뿌리 내리게 하겠습니다.
1: 왕청현 춘향진에는 이랫동안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달린 지게차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지게차들은 주민들을 태우고 위험지역을 벗어났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는 감탕제거 선봉이 됐으며 재건이 시작되자 돌을 나르고 제방을 보수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이 지게차들에는 춘향진의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월 29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춘향진 중심거리로 밀려들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모든 차의 통행이 끊겼습니다. 위급한 순간 지게차가 진에서 유일한 교통도구로 됐습니다. 춘향진 주민 조경군, 왕뢰, 령흠, 추국명, 왕요 그리고 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은 몇몇 주민들과 고속도로 건설 작업 일꾼들이 지게차에 올라타 거센 물살 속으로 향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조경군입니다. 제 승용차도 저쪽에 세워져 있었지만 미처 가져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중합니다. 홍수가 들이닥친 날 조경구는 자발적으로 자기 집 지게차를 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 촌민 당곡파입니다. 물이 세차게 흘렀고 귀버섯 주머니 같은 것들이 전부 떠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 지게차를 보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흙탕물이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게차에 올라앉는 순간부터 더는 당황하지 않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지게차를 긴급 동원해 구조에 투입했습니다. 춘향 파출소 민경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연계해 감탕에 막힌 통로를 뚫고 92세 고령 노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차 적재함에 태운 뒤 안전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왕청현 공안국 춘향 파출소 소장 우멍입니다. 수색구조 과정에서 우리는 춘광촌 촌사무소 뒤쪽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물은 이미 노인의 허리까지 찼는데 깊이가 대략 1m 정도 됐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은 급히 다가가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웠습니다. 로인은 등에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이미 물에 젖어 아주 무거웠지만 자기 재산이라 끝까지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들도 곁에 없었고 당시

0: 물살이 너무 세서 로이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제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울타리도 이미 물에 떠밀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 일꾼들이 함께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워준 후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로인이 안전지대에 도착한 후 파출소 정치지도원 류갱권이 로인을 업고 집중 대피소까지 갔고 의무 일꾼과 정부 사업 일꾼들이 돌봤습니다. 현재 로인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둔촌 당지부 서기 조청생은 간부와 대중들을 이끌고 밤새 424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조청생입니다. 길이 전부 끊겨 지게차만 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촌민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해 지게차를 몰고 나와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상둔촌 촌민 조청군입니다. 당시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촌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게차를 배치해 우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마음이 정말 격동됐습니다. 더는 무섭지 않았고 안전이 보장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후에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감탕이 쌓여 가장 깊은 곳은 무릎을 넘었고 귀버섯 봉지 잔해가 온통 널려 있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감탕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추국명입니다.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와 주민들 집에 감탕을 치우고 있습니다. 왕청현 림업구 260여 명 간부와 종업원들은 춘향진 일선에 내려가 지게차를 동원해 감탕을 제거했습니다. 이릉도로 점검보수회사에서는 적재기를 동원해 로면의 낙석을 치우고 암거를 소통시켰습니다. 지게차 엔진 소리는 춘향진이 다시 원기를 되찾는 심장 박동 소리로 됐습니다. 길이 통하고 물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게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돌을 운반해 파손된 제방을 보강하고 훼손된 마을 도로를 보수하는 데 협력하면서 물자 운송과 주민 출행 통로를 열었습니다. 전력, 통신, 급수시설 긴급 복구에서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앞장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추국명입니다. 며칠 째인지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7월 29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재해 주민 대피에서 감탕 제거, 복구 재건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게차 운전수들의 활약상은 올여름 왕청 홍수대처 재해 구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부분을 수놓았습니다.
1: 융암의 재간추리 뉴스입니다. 그일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전병공장에는 밤새 불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촌민들은 시간을 다투며 밤새 전병 375kg을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 물자들은 가장 이른 항공편에 실려 2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경시 팽수현 한가가도 산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운송됐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0: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개였다가 구름이 많이 끼게 했습니다. 낮에는 2, 3급, 밤에는 1, 2급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전 국무원에서는 15호 시기 전민신체단련 계획을 인쇄 발부하고 전민신체단련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포지했습니다. 계획에서는 습근평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제하며 전민신체단련과 전민건강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전민건강증진 공공서비스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협력하고 각층이 참여하며 법치가 보장된 전민신체단련 사업의 구도를 적극 구축해 전민신체단련 기본공공서비스의 균형성, 접근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체육강국, 건강중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전민건강증진 공공서비스 체계가 날로 완비되고 제품과 서비스 공급 능력이 끊임없이 증강되며 품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군중 주변의 장소, 시설이 더욱 충분하고 우수해지며 군중 체육 경기와 전민신체단련 활동이 더욱 풍부해지고 전민건강증진 공공서비스가 더욱 안전하고 규범화되며 각종 체육 조직이 질서있게 발전하고 전민신체단련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며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체육운동이 군중이 널리 참여하는 생활방식으로 되도록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1인당 체육활동 장소 면적이 4평방미터 안팎에 달하고 1,000명당 사회체육지도자가 3만 3천명에 달하며 경상적으로 체육단련에 참가하는 인원 비율이 약 40%에 이르러 국민 체질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에서는 10개 방면의 주요 과업을 포지했는데 전민 신체단련 제도 체계의 끊임없는 보완, 군중 주변 신체단련 장소 및 시설 건설 진일보 강화, 풍부하고 다채로운 군중 경기 활동 전개, 전민 신체단련 조직 서비스망 완비, 과학적으로 신체단련 지도, 서비스 능력 강화, 인공지능 활용한 전민 신체단련 발전 지원, 여러 군체의 차별화된 신체 건강 수요 충족, 전민신체단련 문화 보급, 전민신체단련의 다양한 기능과 종합가치 발휘, 전민신체 건강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계획에서는 또 전민신체단련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민신체단련 사업의 발전을 본 지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실시와 효과적으로 맞물리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길시 소비신고접수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보호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 연길시 소비신고접수중심에서는 주로 어떤 소비 분류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1: 예, 지금 우리 연기시 소비신고중심에서 이런 접수한 이런 소비분교를 보게 되면 주하게 우리 소비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소비분교들을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는 네. 상품이 판매 후 봉사에 대한 이런 소비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라든가 우리가 아주 말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또 이런 가전제품 그리고 또 이런 장식 재료에 대한 소비 분쟁도 많이 생겼습니다.
0: 네.
1: 요즘 제가 직접 이런 소비 이런 분규에 대한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샀는데 만을 넘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산 후에 이틀 후에 소비자 얘기로는 그러니까 말기가 팅통이가 잘 뜯지 않다 했습니다.
0: 네.
1: 우리가 말한 우리 스마트폰이가 그러니까 통화가 잘 되지 않다 했습니다.
0: 네.
1: 이래서 그 당시 와서 우리 상가와 찾아가서 우리가 퇴후
0: 반발을
1: 요구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상가는 그 당시 이것은 그러니까 반창 젠딩 무슨 원인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 하고
0: 네.
1: 이래서 해서 했습니다. 이래서 확실히 이것을 반창 젠딩 했습니다.
0: 네.
1: 반창하는 거에 돌아온 말로는 이것이 확실히 질량 문제로 됐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인당 이것을 우리가 막 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지만 또 상가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와이커 그러니까
0: 네네.
1: 그러니까는 흠점이 떴습니다.
0: 아.
1: 화근, 화근.
0: 네네.
1: 그래서 이게 얼마간 돈을 지불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협회 그러니까 우리 소비 신고 중심하시에 이것을 신고를 하는데,
0: 네.
1: 제가 조사를 해보니 저는 확실히 이것은 질량 문제라서 우리 소비자가 과물할 걸 요구했습니다.
0: 네.
1: 상가가 제출한 우리가 화근 그런 같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 본 인사 보면 이것은 우리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쓴 과정이 생긴 걸로 있습니다.
0: 네.
1: 알라집이 고의적으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0: 그렇죠.
1: 생겼습니다.
0: 네.
1: 또 주요하게 원인은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우리가 그러니까 쇼지
0: 핸드폰은
1: 네. 국가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0: 네.
1: 7일간에 우리가 소비자가 산 후에 7일간에
0: 네.
1: 이런 우리가 씹는 고장이 생겼으면
0: 네.
1: 확실히 우리 소비자의 원인으로 해서 질량 문제라면 이것은 무조건 환불해야 된다.
0: 그렇죠. 네네.
1: 되고 그리고 또 무슨 급보장이라든가
0: 네.
1: 없다든가 또는 우리가 화근이 돼서
0: 네.
1: 이런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0: 네.
1: 이래서 이것은 우리는 그 당시 상가는 500원이라는 이런 돈을 요구, 그러니까 이것을, 코코코나로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화근이 돼서.
0: 네. 500원 밖에 안 되나요?
1: 그러니까 화근, 코,
0: 긁혔죠.
1: 그렇지만,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0: 네.
1: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라치비, 핸드폰 같은 것은 7일간에는, 우리 화물을 그러니까 퇴고할 수 있고 15일간에는 화물을 우리는 환후 환후할 수 있습니다.
0: 교환할 수 있죠.
1: 교환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1년간에는 그러니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특히는 이런 물론 전자제품 같은 거 살 때는 일단 고장이 생기면 시간을 끄지 않고 제일 빠른 시간 내로
0: 그렇죠.
1: 상거하고 합의를 본 후에
0: 네.
1: 합의가 안 되면
0: 네.
1: 이런 유관 부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예, 네. 또 이런 또 우리 제가 예를 든 이런 장식 재료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지금
0: 네.
1: 특히 이미 여름철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지금은 예, 장식 준비를 한 행사도 많고 장식을 이미 다 한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0: 네.
1: 예, 한 소비자는 예, 겨울철에 장식을 다 했는데
0: 네.
1: 예, 그리고 겨울철에, 예, 겨울철에 또 예, 우리 연변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 좀 남방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와서 다시 이것을 집에들자 하니까
0: 네.
1: 에, 그러니까 이 푸르 띠바니
0: 네, 바닥재
1: 에, 띠바니가 구체라 했습니다.
0: 어.
1: 에,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하루로 에, 들지 않았는데
0: 네네.
1: 새 집에
0: 네.
1: 이래서 가서 이런 상가를 찾아가니까 상가 이야기를 하는 에, 주요 원인은 에, 그러니까 에, 겨울철에 에, 난치를 주고 예,
0: 네.
1: 우리 난방지 그리고 또 주하기는 소비자가 동풍도 잘 여름철 들어와서 동풍을 잘 주지 않고 이래서 이런 소비자의 원인에서
0: 네.
1: 예, 이것을 됐다 이랬습니다. 예, 우리 저도 이 안건을 제가 접수해봤는데 예, 이런 원인도 이, 예, 얼마간 있기는.

0: 합니다. 그렇지만 네. 주요한 것은 상어 일단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는 우리 소비자에게 꼭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새 집에 새 집안을 우리가 말하는 푸스하고에
1: 예.
0: 응당 항상 사람이가 통풍을 한다든가
1: 그래요. 주의사항을 엄밀히 말씀줘야겠죠.
0: 우리가 어떤 양호를 해야 되는가 어떤
1: 네.
0: 통풍을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이런 현상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오늘은 가전제품과 관련한 소비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보조정책을 내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알다시피 모든 상품은 세 가지 담보를 향수받습니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부분적인 상품 수리, 교환, 환불 책임 규정에 따라 특별한 세 가지 담보를 향수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네, 어떻게 규정됐습니까?
0: 예. 부분적인 상품 수리 교환 환불 책임 규정에서는 세 가지 담보를 실시하는 부분 상품 목록에 규정된 제품에 대해 누가 판매하면 누가 세 가지 담보를 책임지게 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세이쇼쇼 세이프즈거 그렇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에 샀으면 우리 소비자들 일단 이런 상품이 질량 문제가 생길 때는 우선 먼저는 백화점을 찾아가야 된다.
1: 그렇죠.
0: 그런
1: 네.
0: 얘기입니다.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은 냉수증을 발급한 날부터 시작되고 또 수리와 부품이 없어 기다리는 시간을 빼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1: 네.
0: 세 가지 담보 기한 내에 소비자는 냉수증 및 세 가지 담보 증명 서류를 제공하면 수리 교환 환불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오늘 시간에는 연결시 소비신고 접수 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규정에서 정한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은 어떻습니까?
0: 예. 그러니까 모든 상품은 세 가지 담보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1: 네.
0: 개정 상품 판매 후
1: 네.
0: 7일에 성능 고장이 생기면 소비자는 환불, 교환 혹은 수리를 받을 수 있고 환불 경우 판매자는 영수증의 가격에 따라 한 번에 환불해 줘야 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예를 들어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런 양장고를 사십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산 후에 7일 내 우리 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 과정에 양장고가 고장이 생겼습니다.
1: 네네.
0: 이러면 우리 소비자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많은 지금은 상가들은 우리 소비자 이것을 색으로 바꾸러 가는데
1: 네.
0: 또 색으로 바꿔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아래에 그렇습니다.
1: 그렇네요.
0: 상품 판매 후
1: 네.
0: 15일 내에 성능 고장이 생기면
1: 네.
0: 소비자는 교환 혹은 수리 받을 수 있는데 상품 교환할 때 판매자는 동일한 모델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무료로 바꿔줘야 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15일 안에는 우리 소비자는 이런 환불할 수 있다.
1: 네.
0: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우리 소비자가 이건 자기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7일간은 그러니까 환불할 수도 있고
1: 네.
0: 교환할 수 있다.
1: 그렇죠.
0: 그렇죠. 우리
1: 네.
0: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1: 네. 네.
0: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에 두 번 수리했지만
1: 네.
0: 계속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수리 기록과 증명에 근거해서 판매자는 동일한 모델 또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무료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줘야 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세 가지 담보라는 것은 10월 후에 수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두 번 수리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가 해석하는 것은 세 번째로 상품이 고장날 전
1: 네.
0: 이것을 동일한 제품 바꿀 수 있다.

0: 두 번 이상이면
1: 네. 세 번째로 그렇습니다. 네네네.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 내 부품을 제공하지 못하여 수리를 맡긴 지 90일이 돼 지났지만 수리를 못한 경우
0: 네.
1: 수리 일꾼은 수리 상황에 포기를 해야 하고 판매자는 이에 근거해서 소비자에게 동일한 모델, 동일한 구객이 제품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담보 기간 이번 시가지 담보 기간 수리 기간 보통 우리가 말한 석 달입니다. 90일 예. 석 달간 동안인 수리 못할 때는
0: 네.
1: 이것을 그러니까 새 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0: 네.
1: 또 수리자 본인이 원인을 해서 수리 기한이 30일 초과할 경우 수리자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모델 또 동일한 구객이 제품을 무료로 그러니까 제공해줘야 합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해석하면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수리할 공장 측에서 수리를 하는 제품을 그러니까 우량권을 못 제공했습니다.
0: 네, 부품.
1: 예,
0: 네.
1: 그렇지만 이 수리자의 원인에서 이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일제는 90일인 것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30일입니다.
0: 네.
1: 예. 또한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 내 교환 조건에 부합되지만 동일한 모델 또 동일한 규격의 제품이 없고 소비자가 기타 모델 또 구객이 제품을 원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할 때 판매자는 응당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0: 네.
1: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지금 상품을 사는데 지금 알다시피 更신 환대가 아주 빠릅니다.
0: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이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1: 예, 우리 소비자는 꼭 이 상품 요구할 때는
0: 네.
1: 이 상품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 상품 제공 못할 때는
0: 네.
1: 우리 한번 응당 환불해 준다.
0: 네.
1: 말인가. 그렇지만 그렇지. 그렇지만 동일한 모델 또 동일한 규격 제품이 있으나 소비자가 교환이 아닌 환불 요구할 때는 판매자는 응당 환불해 주고 이미 사용한 상품은 규정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지금 상품이 있습니다.
0: 네.
1: 새 것이 있는데
0: 네네.
1: 우리 소비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0: 예.
1: 그럴 때는 얼마간은 자금 그리고 말은 돈을 코한
0: 네.
1: 자금을 코한다 그 말입니다.
0: 아 그래.
1: 금과상각비는 영수증을 발급한 날부터 환불할 날로 계산을 하는데
0: 네.
1: 그중 수리로 인해서 지출된 시간은 빼야 합니다.
0: 네.
1: 상품을 교환해 줄 때 불량품 또 불합격 상품 혹은 수리를 했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환할 때는 응당 새 상품을 꼭 우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0: 아.
1: 만약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0: 네.
1: 그러니까 교환할 때 상가에서 불량품이라든가 또 불합격 상품
0: 네.
1: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마 특히는 수리했 二手机라든가
0: 네네.
1: 또 이런 양품을 우리 소비자에게 정리할 때는 우리 소비자에게 알려드리지 않고 예를 들면 이것은 양품이라
0: 네, 양품. 샘플이라고 하죠.
1: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네. 알려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말한 치사 신고입니다.
0: 아,
1: 기본 행위로
0: 인합니다. 그렇게 되나요?
1: 예, 이러면 네네. 이것은 우리가 한 토이 회산 세배라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0: 네.
1: 무슨 일 하나 꼭 증거 같은 것을 꼭 이런 것을
0: 남겨야죠.
1: 남겨야 합니다.
0: 네, 그래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영길시 소비신고 접수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새로 교환한 상품의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예, 상품을 교환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0: 네.
1: 예, 판매자는 영수증 등면에 교환 도장을 찍어주고 네. 새로운 세 가지 담보 증빙 서류를 제공해주거나 원래의 증빙서류에 서류에 교환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일단 우리 지금 이런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만 환불한 상품과 지금 보기에는 아주 많게 됩니다. 이러면 꼭 이것은 우리 소비자는 알아야 합니다. 원래 영수증을 뭐 가지지 않고 꼭 이런 수속이라는 걸 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도장을 찍다든가 그래서 네. 영수증을 다시 이런 다시 이런 뗀다든가
0: 네.
1: 예, 꼭 이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예.
0: 네. 부분적인 상품 수리, 교환, 환불 책임 규정에 속하는 세 가지 담보를 실시하는 상품 목록에는 또 어떤 상품들이 포함됩니까?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건 부분적인 상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네네. 상품인 것이 아니라
0: 그렇죠.
1: 예, 부분적 상품이라 말입니다.
0: 네.
1: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자전거.
0: 네.
1: 또 텔레비전,
0: 네네.
1: 또 전자품금,
0: 네.
1: 량장고, 세탁기,
0: 네.
1: 선풍기,
0: 네.
1: 전자레인지, 네. 청소기, 레이컨, 또 그리고 환풍기, 온수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1: 자전거는 자전거 틀,
0: 네.
1: 변속기 등 이런 부속품이 포함되고
0: 아.
1: 세탁기는 발전기, 또 타이머, 또 전기 등 주요 부품이 포함됐습니다.
0: 네.
1: 상품마다 모두 상응하는 주요 부속품이 목록에 다 표가 됐습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이 부분적 상품이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0: 네.
1: 지금 보게 되면 이 몇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소비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면 텔레비전 지금 말하면 예징 댄스.
0: 네, 그렇습니다. 액정 텔레비전. 네.
1: 그리고, 우리가, 량장고.
0: 네.
1: 세탁기. 또 전자레인지. 지금 하는 청소기. 청소기도 지금 뭐 지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1: 지금 이런 등이, 그리고, 우리 레스위치, 온수기.
0: 온수기.
1: 등이 포함됐습니다. 예. 지금은, 보게 되면, 국가 규정으로는, 그러니까, 전기세 인해, 예, 그리고, 주요 부품은, 그러니까 3년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연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부분을
0: 네.
1: 심지어는 5년, 10년으로 연장하고
0: 연장하죠.
1: 예.
0: 네.
1: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일단, 상품이가, 고장이 날 때는, 특히 우리 지금, 많은, 노인님들은 그러니까 집 문 앞에 있는 우리는 전단지를 보고 수리를 하는데,
0: 네네.
1: 절대 이것은 이것을 꼭 막아버려야 된다, 방지해야 된다.
0: 네.
1: 알다시피 이 상품을 산 후에,
0: 네.
1: 3년 안에는 우리 소비자들은 일단 우리 소비자의 원인을 아니면 행소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만 제가 말하는 이런 주요 부품이 마사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는데 한 소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량장고를 샀습니다.
0: 네네.
1: 그 당시 이미 거의 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상가의 것을 우리 소비자 살찌게 오늘이란 이런 연보를 시대했습니다.
0: 네.
1: 이래서 그 당시 우리 이 양장고 고장이 남았는데 3년 넘어서 이것을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0: 네.
1: 그 당시 상가의 이것은 보고 이것은 3년이 넘었으니까
0: 네.
1: 이것을 이렇게 면비를 수리 못한다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소비자가는 이것을 집에서 꼼꼼히 생각하니까
0: 네.
1: 그 당시 양쪽 그러니까 이 상품을 산 후에 얼마간 돈을 또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내나 연보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것을 그런 증거를 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그 당시 이것을 이 상품이 이 양장고를 그러니까 수리할 수리할 수리할 수 있습니다. 수리하지만
0: 네.
1: 이미 양장고는 우리는 팀 탄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이미, 생산 5년, 정지가 5년이 됐죠.
1: 거의 3년 넘어 있으니까 네. 停产하게 됐습니다.
0: 네네네.
1: 이래서 방문 규정에 따라서 네. 수리 못할 지에는 네. 새 이름 장고를 바꿔줬습니다. 아.

0: 바깥으로뿐만 아니라 네. 여름철 들어가니까 이미 그 안에는 그 무슨 우리 소비자가 장만한 식품들이 모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질이 됐습니다.
1: 아.
0: 이것도 가격을 해서 우리 소비자에게 배상을 했습니다.
1: 아,
0: 이래서 우리 제가 여기서 꼭 이런 우리 소비자들께 특히 노인들께 이것을 권고하게 쓴 것은 절대 상품이라 마사지를 찍는 고장이 날 때는 집 앞에 있는 전단지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 소비신고 접속중심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장애 걔가 누가 판매하면 누가 책임진다는 이익을 명심하고
1: 그래요.
0: 꼭 찾아가야
1: 상가를 찾아야죠. 그리고 또 그 고객 서비스 센터도 또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브랜드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꼭 알아두는 것을. 예.
1: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제품의 감가 상각 비율은 모두 같습니까?
0: 예.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감각 상각비는 다릅니다.
1: 네.
0: 채색 텔레비전, 지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智能手机.
1: 네, 스마트폰.
0: 이것은 지금은 이 규정에는 옛날 규정과 지금 달라집니다. 지금은 채색 텔레비전은 100분의 1.5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가정용 록상기, 촬영기는 100분의 0.1. 우리 제가 말하는 멜 매일로 되고 있습니다.
1: 아.
0: 제가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핸드폰도 이런 상각 이런 우리가 말한 감가 상각 이런 게 있습니다. 핸드폰은 체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핸드폰을 천원 주고 샀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그러니까 환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불. 그러니까 감각 상각비를 우리 소비자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일 1,000원에 샀으면 그러니까 5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
1: 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0: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소비자들은 환불할 때 상가에서 상가 감각 상각비를 받을 때는 이것을 우리 소비자가 잘 이해하인다면 이런 유관품에 대해서 이것을 자문해도 됩니다.
1: 그래요. 부분 상품 세 가지 담보와 일반 상품 세 가지 담보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0: 알다시피 이런 부분적인 상품은 이런 국가에서 법률법규에 따라서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품은 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말하는 법률법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반 상품 같은 것은 지금 보게 되면 기업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런 규정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반 상품이 제가 이 담보 규정은 이런 우리 법률법규에 대한 규정마다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유의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게 되겠는데 이리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플레이 복장류를 보게 되면 복장류 같은 지금 우리 국가에서 법률법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장류라든가 신발류라든가 이것은 각 성에서 또 다 다릅니다. 각 성마다 다릅니다. 우리 기름성 같은 기름성 보게 되면 이 신발류 같은 것은 그러니까 가죽 신발은 61억 제가 이 담보 기한 61억이 되고 기타 신발은 30억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안타실리 안타실리 우리가 얼마 간단하게 해서 지금 우리 백화점 가면 이런 신발류라는 거 복장이 맞습니다.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슨 리닝이라든가 안타라든가
1: 국내 브랜드가 참 많죠.
0: 이것은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90일로서 그러니까 석 달러 규정했습니다. 모든 신발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복장류도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복장류 같은 것은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연변주에서는 15일로 결정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기신이는 보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은 많은 소비자들은 지금 보게 되면 계절 따라 계절 따라 이런 옷가를 갖다 사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이런 상가들이 판소 활동에 따라 사는
1: 그렇죠.
0: 것이 맞습니다. 예.
1: 네.
0: 예를 들면 겨울철에 여름 옷을 사고 이런
1: 그렇죠. 예, 지난 상품을 구매하는
0: 그렇습니다.
1: 경우가 참 많죠.
0: 예, 네. 이래서 제가 여기서 또 다시 공부하고 싶은 것은
1: 네.
0: 이 복장류 같은 것은 좋기는 미리 장만해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위에서 그런 것은 상가들이 판소 활동은
1: 네.
0: 날이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다양화지고 또 유효도 높습니다.
1: 그렇죠.
0: 예, 꼭 알아야 됩니다. 예.
1: 네. 그래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해당 규정을 살펴봤는데 실제 소비 현장에서는 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전제품을 많이 구매하는데 세부 문제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으로 가전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의 세 가지 담보 규정은 같은가요? 소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0: 예. 네, 이 문제를 짚어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소비에서도 아주 많이 생긴 문제를 듣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예, 지금 우리가 많은 우왕상 고우
1: 예, 그렇죠.
0: 예,
1: 인터넷 쇼핑을 예, 많이
0: 인터넷
1: 하죠.
0: 쇼핑하는 것이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옷 관리가 그러니까 이플레이 예, 이런 옷이라든가 이런 우리 이런 간단한 우리가 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부터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하다시피 이런 전자제품이라든가 심지어는 우리는 가구도 이런
1: 맞습니다.
0: 이런 네. 많이 구매하는 행사도 많습니다.
1: 네.
0: 이래서 이런 소비 분장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1: 네네.
0: 그리고 또 특히는 어떤 소비자들은 이런 온라인 쇼핑하고 우리는 말 스티디아 이런 쇼품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가 왕상 고우는 지금 이런 소비자 권익법인은 이런 간단하게 얘기해서 칠레를 우리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칠제가 칠레 무조건 환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1: 그렇죠.
0: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렇지만 지금은 이 칠레하는 시간은 무조건 것이지만 이런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1: 네,
0: 네 가지로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산후에 방금 얘기하다시피 스마트폰을 살 수 있게는 이미 우리가 만 시작했습니다.
1: 아, 그리고 그래요? 앱을 다운받았죠.
0: 그리고 산후에 네네. 우리가 지불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무조건 이것을 환불할 수 못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무슨 잡지라든가.
1: 네네.
0: 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무슨, 그러니까 뽀, 칼레, 이런 걸 할지.
1: 네.
0: 예, 절대 환불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가 쓰렌딩스대.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가구 같은 것을.
1: 그렇죠.
0: 쓰렌딩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이것은, 이미 지정한 쓰렌딩스한 상품, 이렇게 이런 화물할 수 없습니다.
1: 네, 맞춤 제작가에서
0: 예, 그리고 예, 지금 다 또 다른 우리가 말하는 규정이가 또 우리가 말하는 다시 민감하게 했는데
1: 네.
0: 좋기는 우리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한 후 이런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한 후 꼭 상가와 1대1로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1: 네.
0: 1대1로 되어 있다.
1: 네,
0: 어떤
1: 네.
0: 상품은 화물할 수 있고
1: 네.
0: 또 어떤 상품은 화물할 수 없다.
1: 네.
0: 제 지금 저도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한 소비자가 우리 그러니까 왕성 거울에서 우리가 얼마 시완지를 샀습니다.
1: 네네.
0: 시완지. 그 시완지를 샀는데 이것을 산 후에 이것을 사용하다가 한 달 이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이런 그러니까 다시 그 서근원 슬링에서 이런 그러니까 이 당지일은 그러니까 소고 후로 떠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당지일은 술을 끓이면서 확인할 뻔데 이것이가 본 후에 이것은 자기네 제품이 아니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하열 실내에서는
1: 네네네.
0: 그래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시내는 하열 소고 후 와서 이것을 공장 입구로 와서 이걸 봤는데 이것은
1: 네.
0: 진짜 하열 상품이 아니라 규정했습니다.
1: 그러면 가짜를 구매하셨나요?
0: 예, 그렇습니다.
1: 가짜 브랜드로.
0: 예, 또 이런 형상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는 그 당시 이걸 주의하지 않습니다.
1: 네네.
0: 제가 여기서 이것을 우리 소비자에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 것은 이런 우리를 말하는 이런 가전제품을 사실 지금 방금 이런 집이 꼭 이 그 당 즉시로 우선 먼저 사용하지 말고 그 당지는 소호후와 공짜일 끌어와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우리가 말 램프를 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일단 정상적인 상품이면 정기적인 상품은 전국 그러니까 전국 끝이니
1: 그렇죠. 모두 고객 서비스 센터가 다
0: 그렇습니다.
1: 있죠.
0: 네,
1: 분포되어 있는데요.
0: 그래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뭐 확인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1: 아.
0: 예 그리고 꼭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왕상 고구 우리가 말 온라인 쇼핑하고 스티디안 고마의 동시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산 물건이가 이것을 혼조하면 안 된다. 같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은 그러니까 질간에 무슨 상품이 원인을 해서 무조건 환불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티디안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그것은 환불하는 상가가 이것을 그러니까 승낙하면 환불할 수 있지만 환불하면 질량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환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1: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길 소비신고 접수중심 허진 선생님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허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미선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은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